중의학에서는 이런 내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역사가 긴 이야기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평상시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우대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약사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는가 하는 한 개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배달전화 혹은 약국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건뇌보신환은 약이 좀 중기한 약재로 해서 큰 처방으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효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약보다 우리 주요 효능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 콩팥이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요즘 제가 계속 콩팥이 음기란 무엇이며 왜서 우리 몸에서 음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는가, 음기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자연에서 우리 세상 만물이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듯이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이것처럼 우리 몸도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어야만이 사람의 몸은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양기란 무엇인가? 양기란 주로 우리 그 몸이 신진대사를 하게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게끔 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동차를 말하면 기름과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만이 휘발유를 넣어야만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모든 신진대사를 하고 말을 하고 소화를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일을 하려면 양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기가 충족해야만이 우리 오장육부가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양기만 갖고는 우리 그 살 수 없죠. 그래서 음기가 있어야만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주는데 그중에서 양기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는 데 수요되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양기가 한 사람 몸에서 부족한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립니다. 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근본이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리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소화가 해야 됩니다. 이 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양기란 말입니다. 폐도 한 가지입니다. 폐가 숨을 쉬고 이 바깥으로부터 많은 산소를 흡수해 들여오자면 폐가 활 늘어났다 또 쑥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건네보시한 우리 어머니 집에 와서 지금 이거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약에 처음 써봅니다. 약에 굳이 네. 써도 아이 되던데 이번에 이거에 한 달 썼습니다. 저는 근데 효과를 정말 잘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 이게 집에 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던 게 요즘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 왜 네. 정신 상태가 늘상 희미하던 게 아이 또렷해지는 게 알게 됩니까? 이 약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 왜
2: 알깁니다. 나사지는 게
0: 용이 좋습니다. 자꾸 예, 바깥에 나가고 누구 자꾸 의심하고 그래도 증상이 좀 예, 줄어드는 게 알긴 납니다. 용이 좋다 제가 네. 예, 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여기 이번에 여기서 효과를 너무 잘 보고 나니까 이번에 우대 좋을 때 좀 많이 싸겠다 합니다. 계속 쓰기로 해서
2: 네. 예. 좀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쓰는 게 한 표 없습니다.
0: 예. 예. 영, 예. 이 약이 두무다 말이 이런 돈 약이. 그래, 오늘이 배달받자. 그래, 전화드린다.
2: 이 두무 어디오 제약공장의 약,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제약공장이 상당 예.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예.
0: 근데 특별합니다. 예. 약을 먹어보던 중간에서 특별합니다. 다른 약을 쓰면, 예. 효과 나지 않고 사람은 그래도 애만 하다가 지금은 완을 정신 또를 해야지 얼마나 좋습니다.
2: 이야기 효과 좋습니다.
0: 예, 그래 오늘 좀 배달받자 네. 그랬잖아.
2: 네.
0: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 몸에서 양기란 어떤 작용을 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양기가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기쁘고 유쾌하고 그런데 반대로 양기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말하기도 싫어지고 웃기도 싫어지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쪽에 양기 부족해서 저렇게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말도 우리 가끔 듣게 되죠. 예?
1: 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건너보시안으로 한 달 반 안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음양편인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양기가 허하다 말다 나는 어장이 부서하다 네. 다시 먹다가 속발이 시리고 오늘 좀 골짜군 두번 나고 막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런 감이 나고 손발은 그다음 무릎이 아래 자꾸 시리다 말다 발은 자꾸 냄비 오는 것 같고 입으로 쏘면서 그래 이거 쓰고 한 달 반 쓴 게 벌써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유도 원하는 게 네. 벌써 없어지고 아래 그 손발이 그러니까 손발이 시린데 손끝이 발끝이 특별히 더 시립니다. 무릎 아래도 네. 서늘하나 참물고 치는 감은 두둥 그것도 이제 이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야기 했을까 정신하고 좀 맥이 납니다. 선생님 이야기하고
2: 예. 맥이 예. 나는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글쎄, 그래, 어쨌든.
2: 성경이 들어갔는데 맥이 안 나면 그거는 그 다음에는 약이 예. 없죠.
3: 그러니까 나 골이 되게 따가워 나겠는가 하네. 그런 게 되게 어리석은 골이 따가운 건 나사지고 그다음에
2: 그거 먹었다 해서 따가워 나고 허율이 생기고 이름 좋은 약이랑 못 말이지. 이 약은 딱 음양 평형을 잡아주게끔 약이 또 음기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가서 예, 열이 아예 납니다. 열이 있던 사람들 대비 열이 없어지고
3: 예, 대비 내 먹어볼까 골이 대비 열이 내리겠구나. 그리고 발이 손발 그렇죠. 다 붙여놓고 예. 그러니까 음양 평형을 딱 그래도 중심 잡아서 평형 시켜줄까 약은 어쨌든 좀 요 약이 좀 다량만 다르긴 단다. 공장이 원래 따져놓을까
2: 맞습니다.
3: 공장이랄까. 그래서 네. 이번에 우리 학교 이번에 참가합시다. 예, 열과기 아들과 네. 순진 참가하겠습니다.
2: 예, 항상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양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자연을 생각하면 압니다. 해가 나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양기란 바로 우리 몸을 덮여주고 몸이 따뜻해야만이 혈관이 수축이 안 오고 혈관이 수축이 안 와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저도 건네보시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프잖아요. 용 사와에 대해서 밥을 잘못 먹은데 사와 잘 돼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예.
2: 네.
4: 그래서 예, 이 손발이 용, 손은 따갑고 발이 용 차가봤습니다.
2: 네.
4: 이 예, 손발이 다, 이전과 같게 되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용 제대로 정상으로 됐습니다.
2: 네.
4: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서 예, 양등이 다 묶이고 속이 잘 아이 나가고 어떤 때 자수 보이던데 이전 상태 이전 싹 이렇습니다.
2: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이 다리가 명색이 아파서 예, 이 뭔가 밀차를 밀고 다녔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근데 이 약수는 네. 밀차 밀지 않고 명색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2: 예.
4: 예, 동맥강은 훨씬 아팠습니다. 근데 동맥강은 훨씬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4: 이렇게 들어가 쪼까요? 오늘 대달받아도 쓰겠습니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왕왕 우리 림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질이 차다는 거 압니다. 나는 차서도 조금만 참을 먹거나 남들이 그렇게 시원하도록 먹는 수박을 먹거나 혹은 오요래도 맥주 한 병도 못 먹는다고 해. 그래서 자기 체질이 찬 거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입안에 쌍호 하는 것처럼 해지고 이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목에 위에 와서는 마른다 말입니다. 예. 이거 왜 이런가?
1: 땅뿐 빙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5: 언니밭이 안 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네.
5: 봐가지고 당뇨 있으면서 선이나 봐가지고 저기. 근데 당치도 많이 나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 건네버시 않으니까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5: 근데 이 그런 거 보니까 당뇨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이 여간도 마르고 과부도 자꾸 말라던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5: 건네버시 않으니까 용맥이 납니다. 예.
2: 용맥이 나는 약입니다.
5: 그렇게 말입니다. 용맥이 납니다. 맥이 없어 꼼짝 못했는데 지금 맥이 나니까 정신하는 영 좋습니다.
2: 네.
5: 보시면 좀 더 배달보다 그냥 수다 그랬다.
2: 네. 우리 활동도 있습니다.
5: 예.
2: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찬 체질인데 확실히 내가 냉하다는 거 아는데 왜서 계속 이렇게 입구창이 나고 배술이 돋고 배끝이 빨개진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이런가. 이런 치료에서 이럴 때 칭호하는 정심하는 먹으면 또 위가 또 냉해지죠. 예? 그다음에
1: 네.
2: 아래 하지가 냉해지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6: 아, 우리 언니 뇌중풍이 걸린 다음에 그냥 그저 어제 출원해 열흘 만에 나왔는데 그냥 그저 예, 골이 무겁고 아프고 그다음에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날 꿈이도 못합니다. 그리고 네. 식사하는데 입을 조금 벌려놓고 밥을 자꾸 흘린단 말인다. 그리고 네. 머리 정시 아이 나고 그래서 예, 이제 이거 건네보신 한우 선생님 강의 듣고 한 달 썼습니다. 한 달 썼는데 네. 다른 약을 그렇게 나왔어도 효과 못 봤는데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허리에 거지름 쓰이라고 자꾸 무겁던 게 우선은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우선은 맥이 네. 조금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그 놀이터에가 곰방공원 앞에 중집이 있을까 놀이터인데 거기 나가에 걔도 조금씩 앉아놀면서 그렇게 어지럼 쓰인하고 골이 아프던 게 많이 좋아졌단다. 그리고 얘 네. 밥을 잡술 때 세게 흘리던 게 우선 술을 흘린다. 내 밥을 자꾸 너무 흘릴까 볼까 얘 입을 크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찌 그랬는지.
2: 마비 왔죠. 입 주위에 이 신경들이 마비 왔다.
6: 아, 근데 우선 얘 밥을 약간 흘리지 많이 나사줬습니다. 그렇게 그때도 아예 흘린다. 그래서 이렇게 네. 효과 좋을 때에 이분이 이 건네보신 한우 좀 많이 써야 되지 뭐 예? 한 1년 네. 그래야 다시 재발하야
2: 그 정도 됐으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장기적으로 쓰고 보면은 그게 다 정상을 돌아옵니다.
6: 한 1년 쓰면 되는가 하고 물어본다 우리 언니.
2: 그래. 1년 쓰면 됩니다. 예. 1년 네. 쓰면 확실히 알긴다. 근데 이 약은 좀 우리가 늙어가면서 상용약으로 써도 좀 이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6: 예, 맥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2: 그렇죠.
6: 엄마 선생님 이렇게 좋을 때 이거 건네보신 한우 배달 받자고 저는 한 개입니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6: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네.

0: 그래서 이렇게 입이라 마르고 계속 상호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중초에 와서는 한기가 이렇게 뭉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중초의 한기를 배출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1: 땅뽕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아, 저는 중풍이어서 지금 근리보향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중풍이 오니까 제가 말해도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0: 네.
2: 그리고 왜 그런데도 예, 지금 집행이 짓고 왜 재분한 거라고 걸어다닙니다.
0: 네.
2: 근리보상 쓴다면 지금 예, 집행이 짓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고 예. 오늘은 말하면 이 정도는 어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네, 근리보상 입체 효과에 도우니까 예,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고 합니다. 예.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먼저 순서는 뭔가 중초에 있는 이런 한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한기를. 이 한기를 몰아내지 않고는 위에 이런 찬 기운, 밑에 찬 기운, 위에 열 이게 순환하지 못합니다. 순환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몸에 열기하고 한기가 순환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한기를 누가 몰아내는가? 양기가 몰아냅니다. 우리 몸의 양치라는 게 든든하고 충족하다 할 때는 이런 한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 집에 이 습기 있고 한기 있을 때는 어찝니까? 집에다 난치를 돌려야 되죠. 방도 치를 놓든 불을 떼든 어쨌든 이 열을 가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열만 뗐다가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몸의 양기를 보충해야 되죠.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내보신하는 진화라든가의 그다음에 잔투이라든가 이런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은 이 몸의 그 양기하고 음기를 딱 평형 잡아주면서 몸의 허혈은 없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양기를 보충하는 약 충분히 들어갔고 근심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약 공장을 믿어야 됩니다. 산동 뚱어어조라는 거는 뚱어어조는 여러분들 많이 악요로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악요도 우리나라에서 산동 뚱어어조가 더 좋은데 근내보신환이가 바로 이 제약 공장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은근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가요. 오밀한 작사 작곡의 꿈속의 그대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신격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준비했는데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아름다운 꽃길을 함께 열어가는 모습이 담긴 가요입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모든 길이 꽃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면서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보내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시원한 바람,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기분 좋은 멜로디와 함께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준비했는데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한 가요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향기롭게 남는 추억입니다. 오래된 기억, 소중했던 사람들, 잊지 못할 순간들이 이 노래와 함께 따뜻한 향기를 남깁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된장의 고소한 냄새, 엉기정기 모여 앉은 마을 풍경, 소박하지만 진한 정이 묻어나는 고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리광원 작사 요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준비했는데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단함도 모두 담은 인생 이야기. 인생은 때로는 힘겹지만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합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음악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마음은 부러울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경찰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고객 혈배강, 예,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예.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한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트가 간다 할 때는, 약과글로 두 각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기가 약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우리 그 공농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농주치 쭉 설명해 드립시다.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공농주치는 세포를 활력있게 해주고 전신의 이런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전신대사라는 거는 3초 경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산자오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리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리는 과실을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심혈관 공능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기술 정적을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 처방이가 기초를 잘 닦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延缓衰老 이거 썼습니다. 그 다음 扶正固本 이게 용 중요합니다. 扶正이라는 거는 사람 몸의 정치, 정치라는 게 면역력이죠. 이 정치를 도와주면서 구본, 사람이 이런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러니까 정치를 놓고 말한다 할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어느 한 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다스려줘야 이 질병도 잘 치료되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심병 치료한다고 또 고혈지 이게 중요합니다. 혈지를 낮춰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예, 일단 심장주자를 이미 한 사람들이 서약을 대여섯까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약은 그 당시 증상을 별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래 쓸수록 서약의 그 독성이 엄청 세기 때문에 서약의 독성은 그 한 알의 독소가 간에서 25년 동안 잠복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 점차적으로 혈관 탄력도 점점 알려고 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어디면서 알겠는가? 쨍하면 피하출혈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눈이가 점점 잘못됩니다.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하지만 중리에서는 뭔가 오장육부 공능이가 좋아지게 되면 예,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당분이란 거는 언제까지나 항상 쓰여야 됩니다. 이 당분은 예, 우리 그 기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된치약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된치약이 없게 되면 돌아 못 가죠. 예? 사람 맥이라는 게 다 그 당분에서 맥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당분에서 맥이나 당분이가 직접 우리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가 맥이 난다 이 뜻이죠. 예, 그런데 말하시 당분이가 근육으로 들어 못 가고 오히려 이쪽에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렇게 되면 혈액이 걸어지고 오히려 뭔가 이 근육 속으로 들어 못 가기 때문에 사람 맥이 없죠. 우리 왕왕 당뇨병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예, 점점 혈당은 매일마다 공제하고 있는데 이도수라 맞으면서 공제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서는 점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또 가래라 해가지고 음식을 또 딱딱 그 정량대로 먹으라 해가지고 서로 먹기 싶어도 못 먹고 이러니까는 세포가 에너지가 모자라죠. 그래서 점점 다 잘못되는 게 오장육부 다 잘못돼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혈당을 공제한 약을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서리 그 약의 부작용이가 오장육부를 다 잘못되게 만들어놨다. 즉 다시 말해서 간이 나빠진다 그 뜻입니다. 당분이가 이런 근육 속으로 들어갈

0: 수 있는 중요한 그 중간에 이런 중개작용이 누구인가? 간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먼저 간부터 나빠지는 겁니다. 지방간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당분이가 제대로 들어 못 갈까나 혈액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이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빠짐으로써 당뇨병이 오고 그걸 인해서 눈도 잘못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내사랑 거기서 오는 게 있어요. 예? 무슨 런앤드를 세게 되면 다 백내사 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예? 쓸데없습니다. 이런 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혈지를 낮춰준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고혈지. 우리 이 혈배강 순중약제에서 천연적인 중약제에서 추출하는 게죠. 약간 안전하죠. 네, 그래서 고혈지 이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 공동주체에다 뇌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 썼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혈관이 굳어졌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굳어진 거 나른하게 해주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런앤성 시력감퇴 또 치료해준다. 간 좋아지기 때문에 시력감퇴가 좋아지는 게죠.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도 중에서는 간과 관계되는 겁니다. 간 경락이가 갑상선까지 통했기 때문에 중이는 이렇게 갈라놓고 보지 않습니다. 뭐 간이면 간이고 뭐 갑상선은 갑상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몽땅 간 경락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성 런앤성 기관지연 이걸 치료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우대활동 지금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3개월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저는 지금 뭐 한 달을 지금 심호 맞고 약을 쓰고 있는데
0: 네.
2: 숨을 안 쉬고 지금 기침이 안 나고
0: 네, 숨 차는 게 해결됐죠. 예.
2: 네, 네. 그리고
0: 기침 나는 게 해결됐고
2: 정신이 조금 나고
0: 네.
2: 그다음에는 정신 상태가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0: 아, 집에 어머님 지금 중풍 현상이세요.
2: 네, 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그거 지금 다 맞고 지금 또 두 번 12번씩 24번 맞는 또 그거 지금 활동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해서
0: 네.
2: 네. 지금 계속 맞으려고 합니다.
0: 예예 예. 지금 치료를 네. 잘 받고 있죠. 예.
2: 네. 네. 네.
0: 오늘 또 그 약이 꼭 갈 겁니다. 예.
2: 예예
0: 네. 예, 예.
2: 그리고 지금 그거 가래나 그 가래나 기침 같은 게 지금 없어졌어요.
0: 아, 적감에 갔을 때 보세요. 그 가래 막 이렇게 그 기관지에 또 걸려가지고 숨 쉬는 게 막 그렁그렁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기침한다 하면 막 그러니까 눈알이 막 벌거벌게 나면서 기침하고 또 네. 눕을 때도 눕게 되면 숨이 차서 눕지 못하고 막 이럴 정도죠. 예, 네. 지금 그런 네. 증상이 다 해결됐죠. 예.
2: 네,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없고, 그리고 간에가 지금 네. 떨어졌습니다.
0: 예, 예.
2: 지금 계속 그 활동을 장애해서 계속 지금 약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예. 예. 예. 아버님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1: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정말 있잖아요. 혈압이. 정말 오래 전화가 나왔습니다. 그래 해라야 또서 이하도야 바꾸면 그래도
0: 네.
3: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고 이 경우에 이 가슴도 있잖아요. 딱 심장 빼라 하기보다도 계속 아이래도 이 그래서 가끔씩 자주 그랬다. 가슴 계속 하소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래서 가슴 그럴 때는 막 손도 별로 막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머리 계속 아프지 그 다음에 이 좀 뭔가 그래서 밤에 자다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예. 나 낮에도 이제 막 한숨 쉬고 그래서 막 그래서 이 가슴 답답할 때는 그 집안에서도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겨울에도 문 열어놔야 해야 되고 예. 이랬단 말이다.
0: 네.
3: 이 다음에 예. 선생님 내가 가서 이 뭔가 친구도 바쁘게 나면은 이 뭐니까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배가 그래 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감이 참 자주로 이 조금 조금씩 하시는 게 난 후에는 이제 가이 그렇게 가슴이 호도도 하고 갑갑하고 그냥 한숨 나가고 하는 일이 없어지고
0: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뭐니까 이 혈압이 하고 이제 가슴을 먹던 거 떼고 뭔가 이거 먹고 했는데 온정되고 저소리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 그렇게 예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저 여러 가지 뭐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난 머리 아프다 세게 아플 때는 뭐 무슨 일을 하기 하더니 이런 전사 요즘 안개를 언제 그래.

0: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어머님은 잠깐에 올 때 정말 그 여러 곳에 댕기면서 치료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을까나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니까 자꾸 사적 돌아댕기면 그렇게 헛돈 팔지 말고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예 그리고 예. 정확한 이런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되죠. 예? 그래 우리 예. 혈배강 본신은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이 혈배강 가족설이 직접 혈압이 조절됩니다. 예? 혈관 탄력이 회복되면서 혈압 조절되거나 예? 혈압이 공제될 수 있죠. 그래 아래 혈압 차이가 예. 좋아지고 예?
0: 그래서 만개라서 마음도 그저 언성되고 그다음에 그저 사람이 이 뭘까 막 기분이 덜 좀
1: 다른 거 같은데. 사람 심자에서 기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예. 우리 혈배강은 여기에 중주약에 그 자지청피간이란 이물질이 유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약상에서 자지청피간이란 거는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은 다양한 이런 림상 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예.
0: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할 때 계속 꾸준히 쓰고 그랍니다.
1: 예. 좋죠.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도 예. 좋지 않습니까? 예. 16세트에 예. 지금 참가하는 분들 제일 많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 예. 12분 따라가고, 오늘이 딱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또 혈배강 예.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0: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1: 거기 참가하시죠.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죠.
0: 예. 2880018.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는 지금 혈배강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계속 갖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 처음에 고혈압과 간수병이도 있고 중풍이 두 번 나왔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중풍이 오니까, 반수는 제대로 못 쓰고, 걸으면 또 걸을 수가 없고,
1: 그렇죠. 이래야 됐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심장에 병이 있을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가슴 제대로 걸어 안 되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식은 땀도 이렇게 흘리고, 그리고 매수가 없고, 아, 매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귀에서 또 나도 모르게 기타 소리가 나는 겁니다.
1: 네.
3: 예,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고 이러면, 그저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1: 네.
3: 예, 정말 사는 게 고통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오늘 이때까지 그 좋다는 뭐, 다 약 먹어보고 천약까지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1: 예.
3: 자, 돈 됐다라는. 그리고 우리 아바이드에 박힌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좀 마구 떨고, 예. 그러니까 숟가락도 발은 못 쥐고 그런 걸도 겨우 한 발자국 쥐고 내리고 이랬었습니다. 그 후에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혈배강과 이 선생님 친구를 결합해서 지금 우리 아바이도 그렇고 나도 정말 예, 기적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친구에 사는 전 선생님입니다. 장영길 뭐 전주에서
1: 네.
3: 선생님 친구가 벌써 전날부터 이렇게 우리 영감도 하고 말하고 나도 벌써 첫날부터 친구 맞을까 벌써 이게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1: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환자들이 네. 다 우리 지금 요새 환자 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도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질병들은 치료할수록 점점 잘못되고 약 처방이 틀리고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치료할 때 벌써 침이랑 다른 데서 맞아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전에서 첫날에 이렇게 맞는 순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침 나준데 세상에 없답니다. 저는 우리 환자들을 다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낌없이 침 다 놔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처럼 잘로 다 모셔다 드린 데는 우린 데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정말입니다. 침도 그저 그렇게 좀 첫날부터 벌써 예, 이게 강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1: 그 진단이 맞습니다.
3: 치료하고 예. 치료하고 예, 아 이런 선생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벌써 침 이렇게 침구막과 호가 있을까 지금 어디 같은 게 어지럽지도 않고 숨도 안 차고.

0: 벌써 저와 잘 된다. 지금 맞으니까, 예.
1: 저와 잘 됩니다. 예. 그건 제일 빨리.
0: 예, 저와 잘 된다면 안 돼.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벌써, 예, 맥이 나고, 예, 벌써, 아, 눈이 막아진다면 안 돼. 그리고 땀도 다 갈 수 있다니까, 지금.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아빠도, 예, 밖에서 진단받아 선생님 친구로 결혼했는데 벌써 우리 영감도 이렇게 하는 말이가, 야, 이러면서, 친구로 깬발을 찌르고, 속 시원하고, 맞은 까칠하고, 예, 기분 좋고, 예, 벌써, 예, 다른 데가 마당보다 따다라.
1: 어쨌든 약이 결합도 중요하고, 또 침도 중요하고, 침이가 경락을 다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가게 되면, 예, 그래서 맨 약을 쓰기보다 또 효과 더 빠른 게죠, 예.
0: 예, 알겠지만, 선생님 친구도 하는데, 그니까, 우리 영감 하는 말이가, 이런 나라에 남아다, 집에서 효과를 보는 것 같을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니까, 지금, 예, 손가락도, 예, 마음대로 녹일 수 있을까, 지금.
1: 그렇지, 예.
0: 예. 그리고, 그런 거리도, 예, 좀, 아, 맞다, 최고, 정말 좀 내고, 지금, 거리도 많이 좋아졌어.
1: 많이 좋아졌죠, 예.
0: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아, 이 친구도 잘하는 이사요. 처음 보니까, 야, 이번에 내가 살았구나. 예. 선생 내 두 번째 생명을 줬구나. 나는 계속 이 선생 약도 먹고, 친구도 맞고, 이래야겠다고,
1: 예.
0: 지금, 형, 대단히 기뻐하고 하는 말이가, 우리 제가 두 양수가 이번,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1: 좋습니다. 예.
0: 예. 16세트 이래 우리 할 때 반가워, 예.
1: 네.
0: 지금 친구도 계속 대답을 맞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래서 저 세계적으로 없다면 이랍니다.
1: 예. 예.
0: 우리 형님 칭찬은 아예 아낍니다.
1: 아, 예.
0: 예, 정말입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할 때 반가워서 아려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십시오.
0: 2880018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계속 16세트에 참가하게 되면 24세트를 더 드릴까 나에 40세트 가게 되죠. 40세트를 한다 할 때는 약과를 따지게 되면 80과 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10과 더 드릴까 는 90과 되죠. 그 다음 어떤 분들은 이 장례탕하고 성의미로방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싫다 하는 분들도 10과 더 드립니다. 그냥 기본상 이 16세트에 참가하는 분들은 기본상 100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침도 또 12번 또 놔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겨우 침을 알맞겠다는 분들도 그 대신 약을 또 더 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예, 예 지금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두부이 다, 우리 부부가의 둘이 다.
1: 네.
3: 예, 쓰는 과정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예, 이 약을 선택하기 전에는 정말 예, 어디로 좋다는 약을 다 써봤습니다.
1: 예.
3: 그래도 예, 아이디때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얼마간 효과보다도 또 되려 되돌림이 오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리고서 예, 병 재료고 재료고 한 게 오늘날에 한마디씩 재료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서 진단받을 때는 정말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1: 네.
3: 예, 내 그래 선생님 찾아가서 올바른 진단을 받고 보니까나 이렇게 치료 효과 좋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1: 예.
3: 예. 이 혈배강 그런 쓰면서부터 그래 선생님 께서 정말 진단을 받고 보니까나 아, 네 이번에야 정말 진단을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그래
1: 네.
3: 그런 병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1: 예.
3: 예, 평상시에는 환자들이 그저 너무 힘들게 아프다 말까나 어디 어떻게 하는가 어느 약이 좋다 하게 되면 또 그거 선택하기 쉽고요.
1: 네, 그렇죠.
3: 예. 예, 이러고 지내왔다 말입니다.
1: 네.
3: 아, 그런 게 글쎄, 나, 무슨, 이제서, 아무리 약이 좋아도 내한테 맞을 때도 있고,
1: 네.
3: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1: 맞습니다.
3: 선생님 같은, 예, 건강한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해보는 게 제일 방향이구나 하는 거, 이제야 네. 알았습니다.
1: 예, 계속해서 그 말하지 네. 않습니까? 이 약을 사과해 사고, 그거 먼저 떠나서, 자기 네. 이런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3: 맞습니다.
1: 저한테 자꾸 전화 체류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3: 맞습니다.
1: 응.
3: 예, 그래 나도 보셔. 내 정말 내 처럼 선생님도 알다시피 내 병이 얼마나 엄중했으니까.
1: 네.
3: 막 우울하지. 지금 어느 사람들이 어디 잘 났습니까?
1: 맞습니다. 금방 왔을 예. 때는 말하기도 싫어하고 남들이 예. 자기를 뭐 어떻게 깔보젠가 무서워하고 예. 뭐 이런 어머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 예.
1: 지금 그래.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3: 아 그래 이 사람마다 네. 나를 보면 정신 안 단다.
1: 그런데 환자들도 자꾸 말하는 게 어머님 좀 느껴오고 이럴 때면 그 예.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 아예 오는가 자꾸 기다립니다.

0: 얼쓴다. 지금 얘 그 그러길래 나를 보는 사람마다 얘 나를 보면 좀 신난단다.
1: 예.
0: 내 사실은 얘 마음이 정말 둥둥 정말 기쁜다. 정말 이래 예. 자꾸 얘기를 하기 쉽고 얘 내 얼마 심했을까 그래 어, 해결서도 가졌지.
1: 예.
0: 아 신랑도 아주 나빴지.
1: 예.
0: 아 그다음에 위양도 있었지. 간염도 있었지.
1: 그렇지.
0: 예. 어, 기혈부족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수혈 두 번 한 사람이잖아. 예.
1: 예.
0: 그래서 내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선생님 내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서리 정말 치료를 하고 아 선생님은 친구도 몸에 있는 거 다 놔주잖아 이렇게 빠른 효과 보더라 말인다.
1: 예.
0: 예. 그래 난 어떤 지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뒤에
1: 짐이란 것도 그렇게 놔줘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난 그래 작년에 내 제일 처음에 작년에 가서 선생님과 치료하고 서리 올해선 두 번째 또 맞지만 해도
1: 네.
0: 이 1년 동안에 한 번도 지금 거서는 재발해야 한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이 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용효가 빠른다.
1: 예.
0: 이 약 쓰므로 해서 이렇게 무수경과 날마다 이 선생님이 감이 맞다나 젊은 심장 바꿔준다지만 정말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뭐, 내 유별하게 머리에서 그럼 땀, 딱 머리에서만 땀 그렇게 세게 흘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거 없습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리고 밥을 지내 먹지 못해서, 예. 밥을 지내 매물 먹어도 마구 짱하고 얼림 밀어서 얼림 민다 하면은 지내 막 뱅뱅 돌았습니다, 막 너무 예. 바빠서.
1: 예.
0: 그래도 이게 선생님 돼서 친구를 하고 이래고 하는 바람에 야 지금 밥도 잘 먹고 예,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예,
1: 네.
0: 고기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살맛이 난다 이제
1: 네.
0: 예 나는 그래 예, 어, 항상 선생님께 감사하고 예, 아예 환자들도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렇게 못 쓰겠니까 약 쓰는 게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1: 네.
0: 예 그래 나는 항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도 이 강의라는 과정에서 우선 침도 우선 오래 놓고 이 과정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제가 좀 아예 살펴봅니다. 어제도 그런 환자인데 이분은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눈도 지금 백내장이 심하고 이런데 이분이 제일 첫감에 제한테서 이렇게 침 맞고 우리 내하고 세 가지 왔습니다. 저 잠깐 전날에 침 맞고 그다음 이도수는 아침 저녁으로 20개 단위씩 맞는 분입니다. 당뇨병이 심하죠. 발바닥 감각도 무디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혈관왕성 환자입니다.
1: 네.
3: 눈 이 경색되고 네 혈관이 막 많이 막히고 네 죽도 있어서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약을 선생님 강의하신 거 듣고서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초점은 육생 링스가 들어가니까
1: 네.
3: 너무 복심이 들어서 썼습니다.
1: 예.
3: 이 약 이전에는 항상 머리 증시 양이 나면서 어림증이 심하고 어떨 때는 몸이 시든 구름이 나갔습니다.
1: 네.
3: 어림증이 자주 나가던 게 멘붕이 와서 선생님을 내 위지에 있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기가 있으면서는 속한 일비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1: 네.
3: 약과 같이 결부를 했는데 입과 눈이 이게 비뚤어졌는데
1: 네.
3: 좀 돌아왔습니다. 밥 먹기 힘들었대요. 영 밥 네. 먹기 힘들었댔습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 침 맞으니까 인중 효과가 왔습니다.
1: 네.
3: 그동안 약도 많이 써보고 온 곳을 다니면서 친구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잘 하시는지 어디나 딱딱 짚어내면서 친구를 했는데 인중 호전 가져왔습니다.
1: 네.
3: 그리고 간염도 있고 몸에 어느 곳이나 병이 있으니까 항상 맥이고 피곤하고 너무 낮이나 밤이나 너무 일을 못 나고 했습니다.
1: 네.
3: 이약 쓴다부터는 육식 냄지가 들어가는 약이 되고든지 간도 좋아지고 매경일 줄 모르겠습니다.
1: 네.
3: 지금 이약 쓰니까 난 혈진 없던 게 혈기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1: 네.
3: 내가 머리를 내 검사해봤습니다. 병원이가.
1: 네.
3: 머리 혈관도 다 열리고 머리도 다 맑아졌습니다.
1: 예.
3: 아무리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이 약처럼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은 먹기도 좋고 먹은 후는 흡수가 인출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바릅니다. 500도인데 흡수 바르죠?
3: 예, 이렇게 좋은 약

0: 오늘 처음 봅니다. 들어본다.
1: 네. 네.
0: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상 관계로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 환자는,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20몇 년 동안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이도수를 마땅 못해서 지금 무슨 숨게 다니지 맞는데, 제일 첫날에 침 맞고서리 이도수를 맞았거나 저혈당증이 팍 와가지고, 예. 어제 제가 침 놀라 이래 갔는데, 이도수를 끊은 지 어제 나흘 된답니다. 근데 무슨 불편한 점이 없고 점점 좋아진답니다. 눈도 좀 밝아지는 게 알기고. 그러니까 제가 우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침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세 가지가 결합하고, 이래게 되면, 예, 이도수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어제 그렇게 치료된 분이 있기 때문에.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3: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콩과 무절임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아보는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않았다. 남성은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다른 테이블의 음식을 살핀 뒤 무조림 한 조각을 집어먹었다. 설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아보를 불렀다. 아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설지는 자신이 그 콩을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보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묻자 설지는 정말 먹고 싶다고 했다. 아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부르려 했다. 설지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남성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설지는 급히 고개를 숨겼다. 아보는 사람을 잘못 알았다며 급히 사과했다. 남성은 말없이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아보 테이블에 돼지고기 쟁반떡 볶음을 살펴보았다. 설지는 낮은 목소리로 깜짝 놀랐다며 아보를 나무랐다. 이 저녁밥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마쳤다.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깨끗이 먹었다. 호생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모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호생은 갑자기 거의 다 먹었으니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이제 다 먹었으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계산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괜찮다고 답했다. 모두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아보와 설지가 함께 식사했던 일행들을 모두 배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거리를 걷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거리는 차량과 사람이 끊이지 않고 붐비며 활기가 넘쳤고 길 건너편 식당들은 밤새 생선전, 닭탕, 오리탕을 팔며 밝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종점 전철에 벨이 울리고 44호 버스 한 대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지는 호생과 란단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눈에도 역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따라 영화관 근처로 갔다. 이때 뒤에서 멈추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본 아보는 깜짝 놀랐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밀며 그들에게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어색하게 이 사람이 어딘가 눈에 있다고 중얼거렸다. 설지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라고 외쳤다. 설지의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정말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했다. 아보는 말없이 서 있었다. 눈앞에 사람이 정말 설지의 아버지임을 알고 깊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설지의 아버지는 아보에게 젊은이들의 연애에도 분명 규칙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현재 이런 연애 관계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지의 아버지는 솔지가 태어난 이후로 이번이 처음으로 밖에서 저녁밥을 먹는 것이어서 전혀 안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며 다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설지의 아버지는 남자는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절차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침에 설지도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았다. 설지의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설지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으며 자신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설지에게 지금 당장 자신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설지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설지는 부득이하게 어깨를 움츠리며 아직 몇 마디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자신은 금방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그래도 좋다며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이 일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라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자전거에 올라타 멀리 사라져갔다.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킨 뒤 설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아버도 자신 역시 생각지도 못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설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아버는 설지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철 정점으로 걸어가고 아버는 설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이날 저녁 아보가 조양 신촌으로 돌아오자 작은 이모가 대문 밖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보는 의자를 끌어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작은 이모는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아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등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아보는 안원로로 찾아갔다. 설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보는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있고 옆에 식탁에는 큰 접시에 수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지는 아보에게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아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매우 온화하고 격식이 잘 갖춰진 분이다. 아보에게 수박을 먹으라고 권하며 정말 착한 젊은이라고 칭찬하고 빨리 앉으라고 재촉했다. 아보가 앉아 수박 한 조각을 손에 들자 설지의 어머니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아보가 정말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은 늘 시련이 많으니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은 설지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다시 아보를 만나보니 정말 좋은 젊은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다. 아보는

자신이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지가 몇 번이나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버에게 꼭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지의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과 끝까지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며칠 뒤 아버의 아버지는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아버에게 다음에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부흥 중로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했다. 자신과 함께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호기심 가득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날 아버는 부흥 중로에 있는 한 프랑스식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아버를 우아래로 유심히 쳐다보며 누구를 찾냐고 물어봤다. 아버는 이동 려 선생을 찾는다고 답했다. 아버가 남북향 복도로 들어서니 그 여성은 남향 방의 문 커튼을 걷어줬다. 정면에는 부엌과 화장실이 보이고 북쪽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버는 문을 두드리며 려 선생을 불렀다. 한참 후에 남쪽 방에 있던 여성이 다시 커튼을 걷고 자세히 쳐다봤다. 아버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방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는 네모난 식탁이 놓여 있고 옆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아버는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렀다. 식탁을 보면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낡은 솜신발 한 쌍, 신발 깔창, 반그릇 남은 음식, 소변통 뚜껑, 휴지, 반병의 붉은 풍로, 모기향, 숟가락, 구멍난 양말, 비누, 약병 등이 놓여 있었다. 한 입 베어먹은 사과, 푸른 곰팡이가 핀 오렌지도 보이고 온통 먼지가 쌓여 정말 엉망인 상태였다. 아버가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러보지만 백발의 할머니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시력을 잃었다. 아버는 목소리를 높여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며 주민위원회 소천이냐고 물어봤다. 아버는 자신이 소천이 아니며 아버라고 답했다. 아버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 려 선생을 뵙게 했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며 자신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버는 자신이 먼저 과자를 가져왔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직접 뵈러 오신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과자 상자를 만졌다. 손가락 마디는 모두 변형되어 구부정하고 손톱은 회백색이고 말라 있었다. 이어서 과일 바구니도 만져보았다. 아버는 사과를 드시라고 할머니께 권했다. 할머니는 다시 이름이 아버냐고 물어보았다. 아버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버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남편이 학자였으며 벌써 30년 전에 돌아왔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학자에게 시집가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할머니의 사랑과 만남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은 아보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방안은 매우 조용하고 창턱에는 참새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보는 오직 영화만이 지금 이 황량한 모습을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모기장과 오래된 벽이 수십 년 전 맑은 창문과 깨끗한 바닥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 부부가 예쁘고 멋지게 생긴 얼굴로 창가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는 모습은 비록 고요하고 쓸쓸하지만 마치 흑백 영화처럼 윤곽이 뚜렷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네, 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

0: 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길림성 퇴역군인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개막식 및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영종에서 있었습니다.
2: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0: 이로써 높은 표준 농지 관리, 해농 정책 선전 마지막 1km 등 구체적인 문제 794건의 해결을 주동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고 봉사를 기층에 실시함으로써 학습교양 성과를 발전 추동과 대중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촌 면모를 개선하고자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인원을 조직해 기층에 내려가 민의를 청취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내와 현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 추천,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깔려있고 길 양쪽에는 능금, 추리 등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초민들의 집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 추천 초민 유풍비입니다. 여기서 46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죠. 다른 마을은 세민트길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진흙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부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길가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거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부진장 류상국입니다. 우리 진의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 공고 확장, 민생 분야 신소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전수하면서 우리 진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막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먹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계를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 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4급 조사연구원 리소모입니다. 주 농업농촌국 당주에서는 4개 조사연구 지도조를 내와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지도하고 대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당조 문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 성원들은 전주 56개 향진, 232개 촌에 깊이 들어가 672명의 간부 대중과 교류하며 진정으로 민의를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농업농촌국에서는 학습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농업농촌 재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게 됩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발표식이 3일 영정에서 열려 길림성 변강지역 첫 퇴역군인 취업창업봉사, 퇴역군인 창업기업발전조력부화단지가 정식 설립됐음을 알렸습니다. 성 퇴역군인 사무청 청장 만춘강, 부주장이며 두 공안국 국장인 단우근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만춘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더욱 많은 퇴역군인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에서 공을 세워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선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들은 변강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고 힘을 모아 품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을 통합하고 함께 발전해 산업진흥의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성심껏 보장 조력해 퇴역군인 창업기업 발전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퇴역군인의 변강 정착과 흥변,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발전에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우관은 축사에서 재반 창업 지원 정책을 애누리 없이 실시해 부화단지를 퇴역군인에 봉사하고 변강 흥성, 공고에 조력하는 시범진지로 구축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는 용정시 변경경제합작구에 자리 잡았는데 331국도 연변개방관광대

0: 통로와 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태 환경이 우월합니다. 부화단지 부지 면적은 4만 2,5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2만 평방미터이고 중심 청사 한 동과 상급 청사 9동이 있는데 다기능 회의실, 전시장, 강당, 사무구역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화단지에서는 입주하는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무료 입주, 전과정 일괄식 봉사, 전방위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길림 변강 창업 부화기 유한회사 총경리 곽도입니다. 부화단지는 특색 재배 양식, 정밀 심층 가공,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디지털 경제 등을 중점 부화 산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화단지 더하기 퇴역 군인 창업 기업 더하기 산업 더하기 변경천 련동 기재를 구축해 변경천과 변경 주민들의 증수를 이끌고 퇴역 군인 창업 기업 지원, 지역 산업 발전 견인, 변강 본영의 목표를 실현하렵니다. 의식에서 활동 참가 지도일꾼들은 농특산품, 식품 제조, 생물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기업의 증세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길림성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회는 두 차례 거쳐 75개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100가지 품목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왕청현 리서분 식품연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변강 지역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잣, 귀버섯 등 특색 농작물 재배와 농부산물 심층 가공 산업 우세를 살리고 길룡호 플랫폼의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서 나아가고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이 전국 시장에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경 병련성 의료미용 집단 리 사장 우려납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으로서 우리는 품질 제일 초심을 지키고 본업에 집중하며 길룡호 브랜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원을 통합해 함께 발전하고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산업 발전을 통해 변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의식에서 성퇴역군인 취업창업촉진회에서는 경동집단주식위원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했으며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주 및 영정식 관련 책임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책임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입니다. 우리는 용여 변강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부화단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브랜드를 승격할 것입니다. 정책, 금융, 봉사, 전사슬 보장 기재를 완비하고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변강 봉사 상시화 연계 통로를 완성해 더 많은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실업을 키워 상생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길림 변강 고품질 발전에 퇴역군인의 힘을 보태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 성변강 촌사업 전담반 조장이며 성정부 참사인 왕철, 성공상업연합회 2급 순시원 고견춘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성변강촌 사업전담반 성공상업연합회 연변조 관련 부문 인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증기업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5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6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5건, 훈춘시 2건, 중점사건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30%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서 촬영을 협조한 길림위성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예능프로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역 방송이 6월 6일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프로는 연변 조선적 특색미식, 전통 민속문화와 도시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풍정과 깊은 인문 저력을 전방위 다각도로 보여주며 문화, 체육, 관광이 융합된 참신한 방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활력을 더하게 됩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작팀은 연기를 찾아 왕령, 아우정, 고추제 등 레빈을 초청해 현장 탐방과 몰입식 체험을 진행하면서 수상시장, 중국조선족 민속원 등 연길의 대표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빈들은 조선족 특색 미식을 체험하며 연변의 독특한 매력과 일상생활의 정취를 직접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의 참신한 서사 모식을 채택해 레빈의 몰입형 체험 시각을 주선으로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 자본과 특색 미식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탐방, 체험, 미식 맛보기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회자가 촬영에 참여해 연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경영 모식과 조선족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북인민의 열정적이고 순박한 풍토 인정을 진실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연변을 려해하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제3기 연길역은 6월 6일 밤 9시 6분 길림위성TV에서 방송되며 길림위성TV 위챗 영상 계정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아이치, 유쿠, 틱톡, 과이소 관련 계정에서도 동시에 해당 내용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학교에서는 특색의식으로 고중 3학년 학생들이 축복과 기대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응원했습니다. 5일 오전 연변 1중 사생들은 비를 맞으며 온정을 담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곧 대학 입시에 참가할 3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전 11시경 교정 도로에는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이 일찍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축복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긴 응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3학년 학생들은 줄을 지어 나와 교원과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변 제1중학 3학년 학생 원흔입니다.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연변 제1중학 1학년 학생 김민성입니다. 2년 후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을 생각하니 매우 설렙니다.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3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힘찬 함성은 진심 어린 기원이고 손뼉 마주치기는 따뜻한 전승입니다. 이번 응원식은 고중 3학년 수험생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변 제1중학 당위석이 곽충군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3년간 쌓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함을 먹으로 자신감을 붓으로 삼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실력을 발휘해 가장 리상적인 성적을 얻고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 저녁, 연변 제2중학은 앞길을 밝혀라는 주제의 수험생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중 3학년 각 반급에서는 주제 반회를 조직했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고중 2학년 학생들도 고중 3학년 교실을 찾아 선물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환송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후배들은 운동장 량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담임 교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교원들로 구성된 애심차대는 차불빛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빛길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입시길을 밝혀줬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교 청사를 나섰습니다. 연변 제2중화

0: 3학년 학생 조관영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3년간의 성장을 돌이켜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고 행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변 제2중학 교장 장려매입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침착하고 냉정하며 여유롭게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연변 2중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의 앞날이 밝고 원하는 대학이 붙기를 바랍니다. 서야근 기자입니다.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모교의 축복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기대를 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3년의 분투가 곧 검증을 맞이하게 되고 청춘의 꿈도 곧 여름날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대학 입시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걸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3: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4: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록관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처,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천희 박사 씨의 MP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독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계산해봐도 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지요. 천일 박사 15각에 15각, 그리고 세신으로 12각에 12각, 명서방 15각에 15각,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권 1,500원을 뺏습니다. 총액에서 1,500원의 현금을 뺏은다는 게 이게 크게 베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1,500원을 시장에 가서 펼쳐보게 되면 큰 힘을 쓰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번 거지만 이라고 앞으로는 현금을 빼주는 활동 거의 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치료액이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0: 이 레이저 치료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으로서 확실한 도리가 통하면서 우리 모든 건강을 회복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이러한 방면의 건의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관되는 제품들을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본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모두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레이저 치료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손목시계처럼 딱 차세요. 그러면 혈액이 한 대 엉켜 댕기던 게 한 방울씩 떨어져 다니면서 혈압이 조절받을 거고 그리고 노공이나 신공이 있던 분들은 그게 점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리게 되어 있고 종생 쓸 수 있습니다. 충대만 하게 되면 저녁에 잘 때 충대만 하게 되면 뭐 평생 쓸 수 있는 이런 이기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지금 건강 장수의 비결은 거저 오는 것 아닙니다. 모두 자기 유관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건강 비결이 오고 장수 비결이 오는 건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들한테 교대드림으로 인해서 저도 마음이 아주 평온한 이런 감을 느끼면서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런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손에 도착한다는 것이 이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지금 우선 천이 박사를 먹은 지 한 6달이 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그래요.
2: 예, 효과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0: 그럼요.
2: 예, 혈압이 그냥 또 고혈압이 있으면서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조정증이 딱 나타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조절 아주 고혈압이 하고 제가 지시해도 이렇게 배합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좀 혈압이 온종일 잘 되겠는가 해서 약이랑 약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 좋다는 광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어째서 냉전을 잘 안 맞을 때다.
0: 아, 예.
2: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이 되겠다고 해서 요즘에는 선생님 강의 천이 박사를 줘서 먹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0: 이상적인 효과 겁니다.
2: 네. 예. 혈압이 온종일 잘 되니까 어제 전증이 없어지지 한 가지만 먹고 제일 작은 양으로 지금 먹습니다. 5g짜리
0: 5mg짜리, 예, 예.
2: 예,
0: 예
2: 그렇죠. 그 한남 먹어도 엄청 영살 된다. 한 하루 좀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0: 점차적으로 혈압약을 떨굴 수 있겠으리 될 겁니다. 예.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해도 지내보면서, 예.
2: 그럼, 예, 저가면서 하루에도 두 가지씩 먹다, 한 가지씩 먹는다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2: 목대티, 그 한 뒤 목대티, 그 한 뽀뽀됐습니다. 굉장히 그 아이뽀보다 술이 아이뽀진다.
0: 그렇죠. 경동맥이 좋아진다.
2: 예. 뒷머리 얼리 아프던 것도 아프지 않고, 예. 그러니까 머리 얼면서 좀 많이 막아진다 머리.
0: 그렇죠.
2: 그럼 눈을 좀 머리도 뭔가 하면 손도 좀 떨렸댔습니다. 이게 손 떨리는 게 아예 떨린다 지금.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가슴도 또 이렇게 황황하고 예. 저녁에 자꾸 꿈이 멀려오면서 잠 안 것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0: 예.
2: 깨내어서 꿈이 없어지니까 잠을 좀 잘 잡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선물 배달 받은 여자기계 배달 받은 거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0: 그럼 다른 뭐. 예. 뭐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손목이 손시계처럼 딱 차면 예. 되는 건데
2: 예. 아, 어떤 때문에 약 먹기보다 낫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0: 그렇죠. 예.
2: 예, 잠이 잘 오지 신경으로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던 신경 아프던 그게도 아예 아픈다 차라리 아프던 것도
0: 아 그렇습니다.
2: 예, 이게 예. 머리도 그뿐하지 경력도 막 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지간히 예. 강조하는데 이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흡족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로 교대해 드리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가 딱 맞습니다. 예.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렇죠.
2: 딱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약이 좋지 또 이거 뭐랄까 여자기계에서 받아서 내 지금 누리 선물 주려고 내가 하나 더 배달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예. 자체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501-7766에 예. 전화 넣으세요.
2: 네. 예, 501-7766번에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지금 예, 언니가 중풍이 와서 이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소중에 이렇게 밥을 흘리던 게 흘리지 않고 이 언어장에 와서 말을 얼빤하게 하던 게 어제는 우리 이거 1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말이 언어장애가 그렇게 말을 못하던 게 어제는 수분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손이가 늘상 펴지지 않아, 오그라든 손 펴지지 않아 그랬는데 두 손가락에 펴졌습니다, 지금.
0: 예.

0: 그래, 우리 집 병일치과 화장실을 다닐 수 있고 아주 예, 좋아합니다. 그래, 이 지금 이제 활동이 오늘 저기 특대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린 이 약을 계속 쓰기래 많이 써야 된다. 오늘 대답받자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어로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천인박사약 어제 한 반잔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고 나 지금 여덟 명이 고루고루 지금 다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도 전기 소리 자꾸만 나고요. 지역력이라는 게 다 돌아가서 이래든지 이거 쓴다면 지금 지역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거니 전화 번호야 이야기라도 인타 지금 기억합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뇌 세포가 네. 매개 세포는 모두 그 미세순환을 통해서 거기다 영양 공급이 따라가서 신경 세포를 다 살려주니까 기억이 잘 되는 거죠. 예.
3: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항상 저리고 이 마모교고 이래든 증세도 지금 완전 이렇고 조금 나가 예, 활동해도 너무 맥이었고 자꾸만 예, 어디 앉기 쉽고 예, 조금 뭐 한 10분도 나가 걷기 힘들었습니다. 댕기기 나가서.
1: 예.
3: 그런데 지금은 예, 완전 한 반시간 한 40분씩 뭐 걸어댕겨도 내가 문제는 모르고 지금 내 뭐 이런 저기 저녁에 한 돌아오 낮에 걸고 돌아오기 전 연날에 밤에 다리 한 통신하거든요. 지금 이런 정서도 완전 없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믿어도 예. 됩니다. 확실합니다. 예.
3: 그래 그냥 써보니까 확실히 이게 정말 특수한 이런 저기 뭐이자 이게 이 여덟
1: 그만큼 예. 예.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믿음 써 있다 가죠. 예 예.
3: 그래서 내 이 약 암자도 꾸준히 오래 쓰려고 해서 이제 오늘 대단, 그러니까, 20가게, 이래주니까,
1: 예, 그렇게 하셔. 예.
3: 20가게, 대단, 박지도 오늘.
1: 그렇게 하셔. 예.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동치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천박사를 먹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4: 혈압과 심장이 영만정안 돼서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경력도 많이 돌아서 쓴다. 경력증도 네. 그만할 그 영종 쓴다. 그리고 살건이 잦아서 또 이걸 했으면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든지 지금 저기 이 약 먹으면서부터 지금 살건 자수가 줄어드니까 다음 분할 자수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하고 과정도 따라서 지금 많이 나서줘서
1: 예. 사실 여같이 질병이 원인과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 CMP 아니겠습니까?
4: 예, 결국 소화도 안 돼가지고 이런 곳에 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결국 기관지 염이를 내서 나는 이걸 내서 저기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논의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4: 근데 아예 떨어질 때다.
1: 그렇죠.
4: 그렇게 이 약 먹으면부터 지금 기침 가려가지고 예, 미녀 없습니다.
1: 아, 바로 그럴 겁니다. 예.
4: 예. 그래까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 일어놓는 우리 남편이 저기 쓴비 달려서 썼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4: 예, 소변이 자꾸 예, 쉬운 나가지도 않고 때론 저르기도 하고 해서 고생했는데 예, 이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밤은 배 많이 잘 수 있어 좀 심한다 아침에는.
1: 예.
4: 그리고 예, 소화 안 돼서 고생했는데 예,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면역력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감기를 영 자주하 되는데 지금 감기를 안 한다.
1: 예.
4: 그리고 허리 통증도 많이 났으니까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약이 이래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소리, 오늘 약을 배달받자 전화드렸습니다.
1: 예, 10일까지 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예, 선생님. 명서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5: 예. 이 눈이 병원에가 배우니까 병원에서, 야,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수술하랍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예, 약을 원래는 자꾸 먹으면 위 아플까봐 알 먹자 했다.

0: 이 눈이 밀려 구멍인가 지금
1: 그렇죠.
0: 아이하면
1: 예예
0: 마지막에 아이 원 바깥을 내다보면 내 원은
1: 어야
0: 그래서 안개 낀 것을 그렇지 바깥이 콩만 서류 앞에다 턱 그도 세안
1: 서류를 들여놓은 같죠 예예
0: 예. 예, 무슨 채설 검지라 해도 무슨 어느지 무슨 건물인지 무슨인지 모르고 아이 그 정도까지 되니까나이 그래서 한 석 달 말씀 수술하라 올라 오라는 길입니다 작년 가슬이 그런 게 내일 생각하면 아이 한번 약 써보자 그래 민수만 이 약 쓰니까 예. 한 두 달 쓰니까 이 앞에 뿌리 뿌린 게 거지 그거 뺏겨져서 어느 눈에서 사갔구나 이런 생각하다 듣게다 선생님
1: 그 보통 다른 약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좋았어요
0: 네, 그래서 내 이것을 아홉 달 쓰는데 내 이모니까 일곱 달 반 쓰고 가서 검사를 할까나 예. 이 눈이 찬스가 원래 0.3, 0.4 이러던 게 5, 6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1: 그러니까
0: 아, 예. 무슨 약 써서 이러는가 내가 물어보자.
1: 그렇죠.
0: 그러냐. 눈약을 지금 연매방송에서 광고하는 거 이거 아침이 약이 대단히 좋다고 써. 예. 그랬지. 광고를 다 무슨 그런 약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변에 얘기해도 됐거나 아 약이 정말 좋긴 좋건 눈이 벌써 이렇게 사람 아프면 아프다 열매도 안을 넣으면 사람 얼굴이 아예 알긴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굉장히 지금은 열매도 안을 이게 눈이란 게 다 얼굴이 이렇게 어가에 보인다 말입니다.
1: 그 정도 효과 다른 약으로 대체되지 않을 겁니다.
0: 네. 예, 어쨌든 예. 서방용 좋습니다.
1: 예.
0: 음악에는 우리 이런 약서에 눈이 이거
1: 그렇죠.
0: 구하지. 그렇다면 이게 아야이 수술을 받기 있을까 선생님.
1: 그렇죠.
0: 못
1: 예,
0: 받겠습니까. 예. 예. 그러네 이번 우리 학동에 약이 조금 지내는 좀 한 번만 더 싸서 더써 공고기단에 해주죠 선생님.
1: 그렇죠. 이 눈을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앞에 와도 확인하기 어렵고 점차 치료하지 않으면 못해지지 더 좋아질 이유는 없는데 이번에 시력까지 올라갔다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우수한 눈병 치료 약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간에 예 간에 좋고 콘팥이 좋고 상처에도 좋으니까 좋은 효과 보는 데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짓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천이 박사 본 제품에 대해서 이미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각 방면에서 기능 저하로부터 마지막 그것이 직접 병으로 그 우리에게 다가서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는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고 이 제품 자체가 중국 가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공능이 그 일치하지 못한 걸 그걸 체내에서 다서 세포 내에 전달해서 그거 조절해주는 공능이 있는 게 바로 CAMP 천희 박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본 제품 자체를 드시고 나니까 기억이 잘 되고 맥이 나고 점차적으로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도 조절받고 이 제품 자체는 그 인체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입니다. 이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학이라면 우리는 보통 해방 초기에는 평균 나이가

수명이 39세였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여성 남성들을 포함해서 거의 80대 그 좌우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세월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가 하면 그만한 과학적인 관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 세 가지 요법은 절대 홀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86세 이런 두 분하고 이렇게 그 개별 전화가 통해봤는데 이분들이 목소리 듣고 말씀을 조리 있게 하는 거 봐서는 저는 뭐 이거 불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심리적으로 60대 초중반이나 되는가 이 정도까지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관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어느 분이든지 건강하게 시대가 뭐 80대 초중반이 이게 지금 평균 수명이라는데 그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10살, 20살 이렇게 가게 되면 100세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분들이 말씀을 이야기하다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저희가 설명드린 이런 약을 따라서 많이 복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건 물론 이 제품 때문에 제가 특수하게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래서 자아관리가 시대가 장수를 낳고 시대가 100세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거기서 뭐 관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따라가기 힘든데 저희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세포 내에서 다 조절해주는 이런 功能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모든 분량을 그 유리하게 전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며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춘 미마의 발견에 대한 게 어디입니까? 청춘의 열쇠를 내게다 주는 게 바로 천이 박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장수계에 속한다. 이래서 심박수가 40매 차에서 병원에서는 치버치를 열하고 심장 안에 기가 심장을 인위적 기계로서 박동하는 그 기계를 파묻으라고 그러는 거 이분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심박수가 60매 차로 올라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그러니까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몇 번 검사했는데 어제는 치부치를 여치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까지 치부치는 10년에 한 번씩 거의 바꿔야 됩니다. 또 기본 이렇게 되는데 절대적은 아니지만 해도 그러니까 내 몸에 갖고 있는 이만한 장기들을 내가 제때에 치료해서 정상으로 만들게 되면 뭐 건강하게 오래 이게 꼭 오래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데는 이런 게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결국 이 천희 박사는 뭐 혈압이 조절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각도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CAMP 천희 박사에 속하니까 신 놓고 쓸 수 있습니다. 황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왕고성 질병, 노인성 질병, 오래 그 가는 장기간의 만성 질병 어디로부터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콩팥이 많이 망가집니다. 우리 지금 우리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심장에 나타난 증상에 심장이 누구를 믿고 내 심장이 지금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하면 콩팥을 믿고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체중의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이 몽땅 콩팥에 들어가서 콩팥이 체질합니다. 뇌과합니다. 우리 뇌과하는 거 우리 그 커피를 드시는 원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뇌과제에다서 뇌과를 해서 그 액체를 마시는 커피액을 마시는 거 껑치는 버리고 그런데 심장혈은 머리끝부터 발끝대까지 갔다 왔다 하는 사이에 로폐물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이 로폐물은 누가 책임지는가? 콩팥이 책임집니다. 거기서 뇌과해서 찌꺼기 물질을 들여는 소변과 함께 뭐 뇌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재배출하게 되는데 이 콩팥의 역할이 1분에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2근 능야입니다. 왼쪽에 100만 개, 오른쪽에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선시어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서구가 바로 우리 심장의 혈을 몽땅 체질합니다. 체질로 좋은 혈액은 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뇌독증에 걸린 분들은 콩팥에 문제가 있는데 금방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무엇 때문에? 로폐물이
류가되지 못하고 그게 심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금방 순환장애로 인해서 곰팡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해도 금방 그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0: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시게 되면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물론 20대 그 후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능이 그 저하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게 되어 있지만 해도 집중적으로는 여성들이 77이 49세, 남성들이 78, 56세 이 나이에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콩팥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신이로 여기에 포함된 록혈정, 전록근 그리고 32가지 중약제 이런 좋은 약자가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 관리뿐만 아니라 이걸 제대로 그 잘 사용하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해결받고 허리다리가 시끌거나 양위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성들 가운데 요실금이 생기고 단백뇨가 나가고 소변이 저리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면역력 저하증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놔두고 내가 단순 밥만 드셔서 해결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쉽게 추위를 타거나 숨이 차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혈당이 높거나 이런 걸 조절해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쓰시게 되면 건강장수는 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연변인민 출판사에서 편집 사업을 하면서 소설도 쓰고 시조도 잘 다루는 리태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태학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태학 시인은 예, 1947년 화룡시 룡지촌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 조문과를 졸업하고 선후로 교원, 기자, 연변인민 출판사 편집 등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아동소설집 북극갈매기, 동물소설집 악어섬에서의 격전, 과학환상소설집 고고학의 새 기원, 그리고 시조집 잔설서곡 등을 출판했습니다. 아동소설 직승비행기에 걸린 파란 적삼이 중국조선족 소년부에서 펼친 백령급 문학상을 수상하고, 아동소설집 북극갈매기는 연변인민 출판사의 리행식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조 장백산이 연변시조사 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연변인민출판사 소설편집 겸 부편심, 그리고 연변시조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연변대학 중문학부 단기 훈련반에서도 반년간 공부하고 교원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 대학 선생이 배워준 반급에는 신현철 시인, 장하도, 김혜령 시인 등이 학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아동소설이나 동물소설, 과학환상소설 등 소설작품을 많이 쓰는데, 60세부터는 시조 창작에 매진해서 많은 시조작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자 워낙 시조를 30년 전부터 쓰기는 썼고 연구해왔던 차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시조를 처음 접한 것은 1960년대에 기왕에서 삼판에서 목재를 할 때

0: 하루는 친구가 시조창을 부르는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게 아마도 그가 시조를 접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 후 결혼사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시조를 가르쳤고 또 30여 년 전에 이미 연변일보에 발표한 적선당 허우를 붓기노라라는 시조 한 수를 쓰고는 그 후에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고 연구하고 또 책에다 많이 적어놓기도 했답니다. 발표하지 않았을 뿐 퇴직한 후에 현재는 아들이 사업하고 있는 중경시에서 살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그럼 리티학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조는 제목이 잔설 서곡입니다.
2: 잔설 서곡 리태학. 차디찬 시간들이 노골라진 음지에 혀를 빼문 맞바람이 상요 타고 내리면 새하얀 련민 하나가 눈물 짓는 윤삼월, 냅잔 섯을 잠재운 시허연 봉분 위에 솔바람 타고 온 메스의 고운 깃털이 귀고래사를 쓰느라 여념이 없고 겨울이 머물다 간 마지막 자리 잔설은 촌풍 앞에 투명한 피에 흘리며 봄풀이 일어선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

0: 예, 이 시조는 이 리시인의 그 시조집 제목인데 이 시를 두고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5년 2월의 어느 날 편집실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앞 건물 뒤쪽 흐미진 곳에 허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곧 사라질 잔설이 신세가 애처롭기만 하였다. 그러나 잔설이 녹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할 것은 분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잔설이 더운 피 흘릴 때 봄풀이 일어서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식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의 그 처음 시작이죠. 그 후 이 식구를 염두에 두고 앞에다 두어른을 보태고 즉 1년의 그 시간의 흐름과 이연의 메시지 노래 등을 보태서 넣고 다음 또 소개해서 오늘이 지금 잔설 소곡이 된 거랍니다. 잔설 뒤에 소곡이란 단어를 달고 소리를 듣는다는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친구들이 저 밑에 갈고 다듬은 결과랍니다. 그 무심하게 흘러버린 잔설을 가지고 발견 사색 가공하는 시인의 창작 태도가 참 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풀벌레 소리입니다.
2: 풀벌레 소리 리태학. 한여름 겨내던 풀벌레 톱질 소리.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름만 남겨놓고 여울목 흰 톱밥으로 소리 없이 쓰러졌다.
0: 예, 이 시는 전형적인 시조로서 한여름 그 울어대는 풀벌레의 그 울음소리를 여름을 켜내는 톱질 소리로 비유하고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른 풀벌레 소리를 또 여울목으로 흘러내는 흰 톱밥으로 화해서 시가 부들지고 립체감이 나고 행상이 철저히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이 여울목의 그 흰 톱밥으로 소리 없이 쓰러진 것을 본 이것은 아마도 이태학 시인 한 사람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이 휘늘어진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 시 제목은 늪과 점경입니다.
2: 늪과 점경 리태학. 됐다 됐다 호들갑거린 잠자리 꽁지. 늪우에 호동그란 밤은 일고 가면 저만큼 살던 산과 숲 하나 되어 일렁인다. 팔랑팔랑 꽃나비 여유로운 날개짓에 멋대로 떠다니는 흰구름 기웃거려도 명상에 잠긴 수면은 고요하기만 하다.
0: 예, 이 시종이 마치도 한 폭의 그 수채 하나 한 편의 그 동영상처럼 움직임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선 잠자리를 쓰는데 잠자리 꽁지를 쓰고 있습니다. 잠자리 꽁지가 호수에 뗐다 뗐다 하면서 다치우자 호수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파문 때문에 또 산과 숲이 하나에 대해서 일렁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과 숲은 지금 호수물에 비낀 게인데 그것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참 그럴듯합니다.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나비를 썼는데 나비 날개짓을 썼습니다. 꽃나비는 날개짓만 할 뿐 호수를 다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흰 구름이 호수를 기웃거려도 수면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기만 하다고 썼습니다. 동적인 것이 정적인 것에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들녘창가입니다.
1: 들녘창가 아들 리동인의 유...

도화 광야의 부적 리태학. 봄간에 지친 들력이 흰적삼 여민 채 낯다란 언덕 베고 말없이 누웠는데

굳어지고 동서는 막힌 그 흐름 푸느라 맥이 지냈나. 드문이 보이는 정자색 등황색 반점은 저 한 몸 사르르 열반에 고이던 들녘이 남기고 가신 살이 고슬인가. 오다가 돌아섰고 돌아섰다 또 오는 눈송이는 무엇을 그리 좋아하는가. 수억의 부도탑 내려 들녘을 감싸 죽어라.

0: 예, 이 대학교 시인이 아드님은 지금 해외에서 미술 전역 박사까지 졸업하고 개연전을 몇 차례 열고 후에는 또 서남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전에 이 리태학 시인의 아드님을 그 뭐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또 후에 또 예, 중국에 와서 사업할 때 또 역시 또 그 화가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또 그분을 또 앞뒤로 몇 번 취재했던 그런 정황도 있다면서요?
0: 예. 어려서는 이 소년보사 그 소학교 때부터 소년보사 그 렴승왕 화백한테 찾아다니며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번 저희들 신문에 그에 대한 관한 보도를 쓴 일이 있음. 후에 훌쩍 커서 연변대학 미술 전업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 연구생 박사생까지 마친 다음에 서남대에 가서 지금 미술 교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소년보사에서는 이전의 보도의 그 연속 보도로 또 한 차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가 리동인을 취재하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중경에 가서 직접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거의 그 유화 작품 광야를 보고 저도 아리랑이란 조시를 써서 장백산지에 발표했는데 우상열 교수가 몇 천자 되는 평론을 달아서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시는 쓸쓸한 광야를 통해 민족이 어렵던 역사를 눈빛 속에 되새기고 허허벌판에 들여놓은 영혼이 피 튀는 몸부림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지친 들녘, 황토색 농코, 굳어진 흐름, 청자색 등황색 반점, 오다가 돌아서는 돌아서고 또 오는, 그 다음에 들리크의 감싸주는 눈송이 등등 씌어들으니 그림 속에도 있지만 다시 식구에 나타나 그 시절 역사의 숨길을 더욱 돋보여줍니다. 허나 시연의 탄식과 신음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시 열반을 꿈꾸는 그 어떤 신념 같은 것도 끈끈이 밑에 깔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옹기입니다.
2: 옹기, 리태학. 흙냄새, 진땀냄새, 내 배인 그대로다. 속비우고 맞아들인 이슬과 햇빛이 된장 속 덩어리들을 새맛으로 줄세운다. 안팎은 있으나 속구멍은 튀어있다. 정풍을 모셔들어 바람난 장갓지는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0: 예, 이 시조는 조선족의 일상생활 용기인 옹기를 쓰고 있는데 옹기에 담아두는 음식의 그 진맛을 노래하고 이슬과 햇빛을 받아들여 옹기에 담은 장밋 반찬을 샘맛으로 우려내는 옹기만의 유별난 작용을 은근슬쩍 지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록 나이 지긋하지만 그래도 진짜 인간 맛을 내는 여성들을 애들로 지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에서의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등이 어쩐지 장밋 반찬이라든가 된장찌개라든가 청국장 뭐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죠. 그래서 지금 시에다도 찾는 사람이 꽤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보물 파는 할머니입니다.
2: 보물 파는 할머니, 리태학. 불편한 도구를 끌고 어느 산판을 헤매시며 막물고 온 진달래나무 꺾어오셨소. 은은한 향이 감도는 시골 장터 좌판 앞 자름자름 묶고 온 촌삼월 봄꽃은 잘랑이는 돈 속에 저무는 세상이지만 모르는 채

예, 우리들도 예, 그 시장 귀퉁이 같은 데서 늘 보는 풍경인데 봄을 파는 할머니라 예, 제목부터 뭔가 인기를 끕니다. 새파란 봄을 파는 사람은 늙은 할머니이고 산판을 헤매시며 이쁘디 이쁘고 망울고 온 진달래를 꺾고 온 사람은 불편한 록을 끌고 다니는 안로임입니다. 참 예, 기억에 안 맞게 모순되는 화면이지만 그런 모순되는 화면이 부딪힘 속에 튕기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 은은한 향기감도는 시골 장터에서 또 꽃을 사가는 손님들도 아주 개명합니다. 모른 채 거스름 돈 안 받고 쓱 갑니다. 그러니까 거스름 돈까지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시골 장터가 화나다고 묘사했습니다. 잘랑이는 돈 속이 저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인정미 넘치는 고객들은 안로인의 수고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넘보고 넌지시 거스름 돈을 안 받고 가버립니다. 참 예, 그 작은 시 한 수에 많은 희노애락의 정감을 다져 넣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내입니다.
1: 아내, 리태학. 다른가른 고고는 낙이 나무 밑에 뉘어놓고 모난 자갈걸 펴서 채발 위에 굴리니 가난도 귀가 다스러 동글동글해졌다. 남편의 쌈짓돈을 점채로 밀어넣고 50이면 지부에 집 짓고 산다는 말에 콧구멍 반쩍도 안 된 새집에 끓던 환희. 세월의 항아리에 누룩으로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괴다 사글대로 사가서 정향만 고이 풍기는 육신보살로 거듭났고
2: 예, 이 시, 그 시조의 천년에서는 갓 세간살이 즉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편으로 밭을 붙이는 그 힘겨움을 읊조렸습니다. 여기서의 모난 자갈돌 퍼서 채발 위에 굴리니 가난도 귀가 다스러 동글동글해졌다. 아주 그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가난을 자갈돌로 보고 그것을 채에 치니까 또 가난도

0: 귀가 다소로 동그래졌다는 표현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면에서 쌈짓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쌈짓돈은 남몰래 남편이 가만히 모아도 그런 작은 돈이 예, 하늘로 스황채인데 혹시 뜻밖의 친구들이랑 만나면 예, 치맥 한 잔 할 그런 그 남편이 감춰둔 돈이죠. 그런 귀한 돈을 예, 어이없게도 예, 점쟁이 한테 다 밀어놓고 점을 쳐본 게 50살 되면 집 위에 집 짓고 산다 하는 그 그렇게 예, 점쟁이가 말했죠. 그래서 고구마만한 새집이 아주 끌토록 예, 환희를 안았던 그런 아내라. 하지만 생활로는 계속돼서 마치도 장을 담글 때 넣는 누룩처럼 세월이 항아리에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하게다 사글대로 사가서 청향만 고이 풍기는 에, 그런 욕심보살로 거듭나고 맙니다. 지금 아내를 보살로 지금. 물론 이런 고상 속에서 이런 또 괴이고 괴이는 속에서 삭고 사는 곳에, 속에서 에, 아들 딸을 어엿한 대학생과 에, 유명 화가로 성장시킵니다. 지금은 예, 아들 집이 있는 중경시 서남대학원 안에서 행복한 그 만년을 보내고 있지만 고생도 적지 않게 한 줄로 압니다. 시가에 생활 맛이 짙게 풍기고 점점 사가가는 그 아내에 대한 마음 밑창의 늦은 사랑도 향기를 풍겨서 아주 좋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도매 농가입니다.
2: 도매 농가 리태학. 벌은 이끼 돋는 노와 지붕 사이사이 움토자란 씨앗들의 해묵은 이야기에 박꽃이 귀를 감구다 굳잠이 들었다. 세월을 새김질하던 황소잎 다물일 때 송년기 모깃불에 여름밤이 설익을까. 반딧불 켜들고 내리는 개똥벌리 고맙다. 아랫목 차지한 느린 시간들은 맵산 산천어국 동동주의 쥐에 갈 길이 바쁜 달 보고 혀 꼽은 소리만 난다.
0: 예, 도매 농가를 지금 그 쓰고 있는데 주로 농가의 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며 있어서 고향 농가의 특점들이 잘 집약된 억구들을 골라서 다듬어서 쓴 것이 돋보입니다. 리하면의 펄은 이끼, 너와 지붕, 해묵은 이야기, 밭꽃, 황소잎, 수연기, 모깃불, 그리고 반딧불, 개똥불리, 그 다음에 아래목, 맵사한 산천어국, 동동주, 달 등등의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또한 진한 향수 냄새가 풍기는 절절한 단어들을 모집해서 고향정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서 더욱 구수하고 향토적이고 그리움에 휩싸게 만드는 좋은 시조입니다.

0: 예,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장식 요령입니다.
1: 장식 요령 리태학. 모두가 직선일 때 힘차게 뻗은 선이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는 듯한 거북함에 휘어내린 곡선을 그린 적이 더러 있다. 모두 다 매끈할 때 드넓은 평면이 마음속 어딘가에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어덜덜 거칠은 고속 있기를 바란다. 직선이 닿을 때는 곡선을 주어 살리고 매끈함에 질릴 때는 거친 면을 남겨라. 신비한 음양리치는 알고 보면 간단하다지.
2: 예, 이 시조는 그 작가로서 문화에 독특하게 보고 천편 인류를 파괴하고 한간이 많은 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에 정해놓은 리치대로 할 때 모난 창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 창작 자체가 독특한 그리고 강한 개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이 시에서 장식을 할 때 요령을 빌어서 지금 개성적 탐구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의 직선일 때 휘어져 내린 곡선을 그리라고 지금 말합니다. 또 모두 다 매끈할 때 오돌톨 거칠은 구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이런 철학적 관점을 총화해서 직선이 다할 때는 곡선을 주어 살리고 매끈함에 질릴 때는 거치면을 남겨라고 호소합니다. 리태학 작가 본인도 창작에서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많이 창조했습니다. 소설 쓰다가 불시의 동물 소설 썼고 동화를 쓰다가 또 불시의 과학환상 소설 썼고 또 이번에는 이 시조집을 덜컥 출판하고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슴슴하고 무미건조하게 살기보다는 뭔가 독특하고 기발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자신만의 어떤 매력적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겠죠. 천리가 다분한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백산입니다.
1: 장백산 리태학. 천의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보동키고 속살섞고 빗어내리는 조화는 섬섬한 기운이 서려 보는 눈이 황송타. 갈라지고 부딪힘을 거듭하던 지맥이 기암으로 높이 솟아 하늘과 정 나눌 때 앵돌아 놓은 북도성 오로라가 오르슬고 명산 정기 받으려고 구름같이 모인 인파에 부대끼다 하얗게 머리 센 성산은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
2: 예, 이 시조에서는 장백산의 기상을 마음껏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19, 천혜의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부둥키고

0: 흑살색급 빚어내는 조화는 섬섬한 기운이 서려 보는 눈이 황송타 라고 개탄하면서 썼는데 시각적으로 장백산을 표현했고 그 다음 연에서의 어르술고는 또 촉각으로 촉감적으로 표현했고 3연에서는 다시 또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고 씀으로써 시각적인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웅유한 그 장백산의 절경을 그 행성원인으로부터 인간 마음이 닿기까지 자상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웅유한 장백산 절경을 인간상의 복잡 다단한 심리적 작용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장백산에다 인간 심리를 곁들인 점이 돋보인 좋은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은 이태학 시인의 천리적 의미가 깊이 내포된 좋은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주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9곽을 이번에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9곽 사자면 원래 양 1970원인데 2470원이 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200원을 또 빼드립니다. 예.

0: 주유에 원래 얘기가 500원을 빼드리던 거 지금 200원 더 빼드려서 70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럼 2270원에 백날 잡술 그만한 양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은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현금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이중으로 빼드리죠. 예. 그러면 1910원을 더 빼드려서 3700원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드시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은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5,252원에 달하는 그 현금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256에 111번 111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또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도 증송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그 방송에 참가하시거나 또 241-7979번에 전화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또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픈 부위에 붙이면 동통이 제거되는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9곽을 사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백초금골첩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우리 그 약과기 주치공릉에 보면은 관상 동맥경화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성 병변이 발생하면서 혈관벽이 지질이 침착돼가지고 플라크가 형성되고 이 방块이 형성된 거 말합니다. 예.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서 혈관 내강이 좁아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는 이런 질환입니다. 예. 이 관상 동맥경화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주요 병리적 기초이고 심근허혈하고 협심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장약심리방 볼 때 그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한 75% 이상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심장이 지자를 넣었다 해서 후에 나의 심장병은 완전히 이롭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2개, 3개, 5개를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돈을 많이 쓰면서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종신토록 그 지자를 쓸 수 있는가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종신토록 쓸 수 없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쓸 수 없는가 하면은 혈액 중에 혈지가 계속 높아지고 독소 소도 끊임없이 산생되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또 산생됩니다. 예. 그러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되죠. 예. 어떤 분들은 무슨 그 그물인가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지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파리 요골 동맥을 통해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이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그 좁아진 그 부위에 이르러 가지고 펴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 좁은 곳을 활짝 넓혀주셔.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허진 지자, 예. 이게 직역하면은 태합금 지자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티타늄 지자랍니다. 예. 티타늄 네. 합금 지자라고 말하죠. 예.
1: 문희선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재선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이 장약 심리방 먹고 있는 한반다.
0: 예.
2: 저는 어제도 이 약 쓰는 가면 노시산이 두 번 오다니까 반신질 죽고 그 다음에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어느 장애에

0: 약이나 먹으면 참 아래 책도 울고 밥이나 이런 약이나 먹자 하면 이렇게 그 해가 뻣뻣하고 이 한다고 얼굴이 마비 돼가 나니까 뻣뻣하면서 삼키지 못해서 예. 때로는 이렇게 해도 씻고 해뻐 이 벌 토가지도 막 씻고 이러면서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게 많은 그도 또 타는 이사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많은 또 타는 약도 써봤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얼마 안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이 선생님이 이게 그래서 약대대원이고 좋은데 4,500m 이상의 서당, 옛날부터 서당이 아직도 타는 건 늘었는데 기회가 만나지만 쓰지 뭐.
1: 말이 이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제니까나 오염도 없고 산소 저장량이 또 아주 많은 이런 약제들이지 않습니까?
0: 예,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이 강의하더라 예.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가들이 또 15년 국립국 과학가들.
1: 예, 국립국 전문가들이 전문 15년 동안 이거 연구를 만들어 낸 이야기입니다. 예,
0: 그리고 이런 Z20으로 나온 이런 위생국에서 비준한 이런
1: 국가
0: 나라.
1: 국가 위생. 예, 국가의 네. 요전주에서 닦아서 비순한 이런 이야기. 예,
0: 그러니까 요 미성성이 있고, 그리고 이 공동조치가 딱 선생님이 그래서 중풍활동 치료한다고, 그 공동조치를 읽어주면, 예. 그 다음에는 그 뭔가 관상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이 모든 이런, 예. 심장병 다 치료한다니까, 나.
1: 기와 혈도 보충해주고.
0: 그래서 병에서 해탈될 것 같더란 말입니다. 옛날엔 예. 자식들도, 아, 어떤 어머니 그만하시오, 이러더란 말입니다. 근데 딱 선생님 강의 듣고 공동조치 그게 딱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 약제도 있어요.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 그 병원에 가서 그 이 진단을 받은 다음 이게 병원에 이게 우리 지정된 우리 정규적인 병원이 있잖아. 거기 가서 선진적인 설비를 가지고 진단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는 꼭 내 그 진단을 받은 그거하고 공동조치를 딱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그 안에 내 지금 아 그 이 머리에게가 지금 그 네 동맥경화랑 왔다거나 무슨 뭐 뇌중풍이 왔다거나 뇌출혈 후유증이 있다거나 아 그 이래면은 뇌중풍 치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또 심장 치료하려면은 관상동맥경화랑 또 협심증이랑 또 그 이 그러니까 관심병이랑 치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거 보고 딱 써야 됩니다. 그거 예. 없는 거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예.
0: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없는 거 쓰니까 아무런 예. 효과를 못 보고
1: 그렇습니다.
0: 구분기를 걸고 그 돈 말을 한 길이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허송 세월을 보는 시간만 보냈지 그 뭔가. 예. 그러다 요 약을 쓰면서 보통 야 옛날에 그랬네.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서리 아 동기 동기다 하던 생각이 그래서 바짝나게
1: 그래서 예, 한족 사람들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첸 이분후란 말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분자첸 이분후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0: 예, 예. 그래서 요약 선택에 쓰기 시작한 게 가슴 도와주기 시작한 게 아이고, 얼마 도와줬습니까? 지금은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엔 이 덮여뜨고 눈이 다 열겠지 얼굴 마비 뒤롭지 약이나 뭘 먹자 하면 태고 또 울고 무슨 밥 먹기 힘들고 하던 거 다 도와줘가지고 야 정말 사는 게 정말 행복하게 산다 지금
1: 하하, 예.
0: 떠오냐 저기 심장도 쓰지하라 하는 사람인데 정말 만성 이런 기울 부족이 비뇨를 해가지고 모든 이런 병이 와가지고 심장도 아이 그런 검사 수치 도달 못해서 쓰지 못했는데 지금 이 약도기 병원 모르고 사고 심장 확 트이는 것 같고 편안하고 이 여름에는 얼마 힘들었겠습니까? 비닐
1: 그렇죠.
0: 환자들도 또 이 여름에는 맥이 없고 머리 아프고
1: 특히 심장병 환자들이 여름에 아주 바빠합니다.
0: 네, 일어나지
1: 심장병 중한 사람들.
0: 예. 어지러워서 그래야 된 게 이 약도기 지금은 얼마 병원 모르고 사고 검사 수치 다 정상이 되고 정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아이 얼마도 모든 데를 갈 수 있고 옛날엔 길에 나서 걸다가도 누가 오게 되면 가만히 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1: 창피해서 그래.
0: 예, 예. 얼마 그래서 별로 그래서 창피하고 정말 아이 치료는 안 되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던 게 지금은 살 욕심이 생겨서 이 약독이 얼마도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약을 쓰고 서리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0: 네, 그래,
1: 그렇게
0: 이거
1: 말합니다.
0: 엄마 다른 약 하나도 안 쓰고 딱 5만 지우면 5년 쓰는데 이건 어당이고
1: 5년 두 달이잖아 우선은.
0: 예, 구석구석 다 치료를 하니까 나 뭐 다른 약이 굳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0: 이렇게 진짜 좋아지지 고마울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어디 아주머니도 오빠가 이렇게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일어 못 나더니 이거 다 쓰고 속 달 지나니까 이 자리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위생 출입하고 요래요래면 지금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고 활동실에 다니고 해서 용 도와줬다
1: 이 당뇨 합병증도 이게 예. 그 이 합병증이 온 분들이 제일

0: 우세운 게 뭐인가 하면은 그 혈관성 합병증이라 말입니다. 이 혈관성 합병증을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약이지. 그
1: 맞습니다. 이렇게 딱 보죠. 뭐 주치에 다 놓으니까 예. 나도 뭐 더 그래서 뭐 의심할 바도 없겠고.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이 집에서 요 그때 양육서에서 활동할 때 쌌는데 이 내 어제 말하니까 워낙에 뭐 우리 오빠하고 형님이 계속 이거 형님은 심장도 나쁘고 이런 갱년기를 해가지고 그게 계속 그래서 남아가지고 나이 70 넘었는데 고생한다 제품은
0: 아.
1: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 싸서 이렇게 그 섬유석각을 우리 집에다 배달해 놓으라 하더라만 이 분유점이 돼가지고 여기 자꾸 해를 다닌단 말입니다.
0: 아, 예, 그러면
1: 배달해 주세요.
0: 예, 예, 그 어머님네 집에 그 배달해 가지고서 그 사람 가져가면 됩니다. 예,
1: 예, 예, 그래
0: 예, 그렇게 하시죠. 거기다가 예, 그 집 그 아니까 예, 거기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그 배달 그 우리 집 우선 여러분 와.
0: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은 갑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먹기는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어제 아. 먹으니까 혈압이 높아서, 예. 혈압이가 이렇게 높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절이 잘해야 됐단 말입니다. 자꾸 파도의 생김에서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통화했는데, 그 고정되면 또 높아도 고정되면 괜찮은데, 파도에 있으면 더 나쁘지 않고 뭡니까?
0: 예, 올라가고.
3: 그래서 약을 예, 오래 먹었습니다. 한 20년 거의 먹었습니다.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혈압 조절이 아예 돼가지고. 그래서 고장 많이 하다가, 예, 그러니까 저, 이, 고혈압이라고 자꾸 먹으니까 속이 상했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3: 위도 상하고 콩깍지도 상하고 간도 상하고 이래서 여기 예 부작이 있어서 예. 여기 저기 몸에 많이 생겨서 예, 공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저기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다른 방법 어떻게 돼야 되겠는데 이래다가 쓰리는 그 강의 들었단 말이에요. 생 강의를 예 강의 들었는데 들으니까 저 서장에 장약이라더라 말입니다. 예, 예 장약이라니까 여기 많이 탁 가더라 말입니다. 예 장약이라 하게 되면은 해발도가 해발이 높고
0: 얼면 없습니다.
3: 예, 그리고 고환지되고 사람이 발길이 좀 닿기 바쁘니 그래 청정지역이지만 예, 그래서
0: 맞습니다.
3: 예, 이렇게 깨끗한 지역에서 산소 함유량도 많고 천연약재로 만들었다니까 이게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뵀었는데 확실히 그 저희 그 선생님 얘기한 것 같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고가 그러니까 약재들입니다. 약재들.
3: 예, 예. 그러니까 약은 약재 좋아야 되지 않고
0: 그렇죠.
3: 뭐니까, 예?
0: 그게
3: 예,
0: 제일 그
3: 그래서
0: 기본인데.
3: 예, 내 딸을 쓰니까 예, 혈압이 비록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예,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 이게 상당히 좋구나 하고서 선생님 문의해가지고 서리는 이거 저기 차차 감량해도 된다 하니까 예, 저기 선생 지도를 받으면 이틀에 사흘에 나흘에 닷새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리니 차차 줄였는데 약도 딸 봐야 되니까 예, 혈압이 안정돼가지고 혈압약 아예 먹어도 됩니다. 예,
0: 예,
3: 예 그래 지금 심리방 약 먹고 있습니다.
0: 예, 심리방 꼭 잡사야 됩니다. 예, 그거 내 어서 혈압이 안정됐길래 이렇다 하고 그래서 그 아약 하나 다 해서 쓰고 그래야 많이 됩니다. 예?
3: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먹습니다.
0: 예.
3: 먹고 또 어디면 몸에만 쓴다. 노갱색이 쓴다. 자발적 노갱색이 있어가지고 머리 그 머리 안이 흐릿흐분하단 말입니다. 정신이 안 나고 아프고 예. 휘잉 돌아가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해서 정신이 안 나던 게 지금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소리 다 나고 저기 뭐 골도 덜 아프고 예. 머리 안이 말수가단 말입니다. 정신한다 말다 자고 깨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관절이 또 좋지 않네요. 여자한판 투수 있고 구조정서 있어놔서 이게 발작에서 아프다 하게 되면 응시부터 시작해서 발끝도 그 징징 저리면 아프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죠.
3: 예예 몇 발짝 걸다고 서고 이랬는데 아우 거기 저기 낮에는 그런 데로 비칠 수 있는데 밤이 되게 남진이 아파가지고 예, 진통제를 먹어야 됐단 말입니다. 예.
0: 아, 예. 예
3: 그래서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침도 맞고 저 부항도 붙이고 안마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썼는데 자꾸 재발합니다. 잘 안 났을 때다. 예. 근데 지금은 그 관절이 그 문제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걸어다니고 뭐 이래도 예,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예 아프고 다리 다 아프고 편안해졌습니다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또 둘이 먹는다 말입니다. 나이 둘 다 있지. 이제는 또 뭐 어찌겠습니까. 건강 지키는 게 제일 좋으니까.
0: 예, 제 많으니까.
3: 예,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으니까 이제는 좋은 약 선택해가지고 이제는 그저 이렇게 건강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36각 배달 받아 왔단 말입니다.
0: 아, 예.
3: 예, 예. 그런데, 그, 우리 신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근간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자꾸만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 걸리는지 걱정해가지고 병원이가 검사할까 뇌위축이 왔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뇌혈관 질병에 특별히 좋은 약이라고 해서 특효약이라고 내 말했더만이 그거 좀 써보겠다고 썼는데 이 기억력이 좀 덜하고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 잼까.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할 때 또 얼마 줬습니까? 예, 현금 감해주고 두 번씩이나 감해주니 그래서 이번에 또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이 뇌위축이라는 게 예, 예. 이 그 우리 신경계통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오는 질병인데 이 신경계통 치료의 효과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0: 맞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은 그럽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거 잔약 먹는 환자인데 나는 이거 어째서 먹는 식습이 시작한다고 하면 아, 저는 병원에 가 검사하는 경도마에 빵파리도 있고 또 혈압 조절 안 되고 심장도 안 좋아 이러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은 들으니까 선생님 강의 들어 이 약은 서장약이고 약제 해발에 4,500m 더 달한 약이고 특히 홍경청
0: 5,400m에서 자라고
4: 예, 높은 곳에 달한 약자고 그리고 또 황금으로 들어간 불륜 약자가 몇 가지 들어가니 정말 막 들어보니 이거 고급 약자지 그래서 선생님 가게 마음에 다르니까요 저도 예, 고혈압 몇십 년 하는데 결합약 몇십 년 먹었습니다 이거 서양으
0: 예, 그 몇십 년 잡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4: 예, 그러면 예. 간, 위, 콤파도 손상받고 해 아, 서양에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0: 내용 부작용이 큽니다 원래 그게
4: 예, 그러면서 먹었는데 조금 예, 선생님 감이 들으니까 아, 중, 이, 이 약원에 중이 다스릴
0: 종이
4: 해라 도서관 처방에 들어가고 예?
0: 예 맞습니다
4: 예 잔야 신예방 선생님 올해 또 아, 강의하는 방송 약 저도 약이고 예, 이 약을 쓰니까 해라 도서 잘 되고 예, 경동막이 예, 방팔이 사라지고 하니 심장도 예, 편안하고 예, 모두 방송 들을 것 그렇답니다 네, 보니
0: 예
4: 정말 이 약을 예, 믿을 가고 예, 아, 이 약 먹으면서 선생님이 더더더 지도화해서 나도 이거 먹고 있는데 나는 이 혈압약을 두 번 한 번, 그 다음에 4월에 한 번, 다시 한 번,
0: 예.
4: 이틀 한 번씩 이래 감량 먹었는데 지금 신비도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어느 정도고, 예, 또 그리고 경동마에 빵콰리 있었는데 넉 달 반 만에 간다네 경동마에 빵콰리 이제 싹 사라졌습니다.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예, 제가 예. 사라진 겁니다, 예.
4: 그리고 예, 심장도 예, 바늘로 쓰고 찌르는 것 같고 앞뒤 가슴이 켜고 예, 거기다 또 전립선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하다 예, 이 심리방 후부터 예, 완전히 정상들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0: 아 예
4: 예, 그래 나는 그렇게 효과도 이번 학도에 또 현금 감아주지 대단 받아 왔습니다 구조림 없다고
0: 잘하셨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내 소개로 예, 내 친구 지금 내가 친구 지금 그 사람 처가에 심장도 안 좋고 관절도 심어 거기도 요식음도 있단다 그래. 그래 이제 소개를 먹는데 조금 효과 좋다며 이번 확대 참고해서 자기도 계속 먹겠단다
0: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이 정습 시간도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5: 예,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약은 좋은 약을 어쨌든 강의하시고 훌륭한 약을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많고 싸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소리를
0: 그렇죠.
5: 들었습니다.
0: 어서는 5년 예, 넘어 이거 강의하는 예, 약이래 나세요.
5: 그러니까 싸는 사람이 연속 싸고 연속 싸고 연속 싸고 그냥 그런다. 우리도 역시 그러거니야.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약은 4,500m 이상 되는 약, 면 황금으로 된 약이 주로 이 약이가 이 네 가지 약이가 힘을 쓴다 말인다.
0: 어느
5: 약에 이렇게 면 황금으로 들어간 약이 한두 가지.
0: 면 황금으로 서상에서 불리우는 약이가 네 가지나 예.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다 있고.
5: 네 가지가 들어갔고 거기는 5,400m 이상 되는 또 홍경철 들어갔잖아.
0: 예.
5: 우리 약에서는 이런 네 가지 면 황금으로 된 약을 볼 수도 없고 그냥 들어도 못 보고 또 먹어도 못 봤습니다.
0: 야, 저리기 당황한다. 그래.
5: 많은 사람들이 심리만 집행이 얼마나 엄청난 병입니까? 암이다니까.

0: 아니 이거 목숨을 뺏어가는 일이라
1: 그렇죠.
0: 예. 시중인데 어떤 약서도 효과 없을까. 이 약서서 우리는 두 번째 생명 얻었고 예. 대중풍 맞지 않고 예. 얼마나 본인이 기뻐한지 모른다. 해라 뜨고서 양 아니 240까지 올라갔지. 10년 140.
1: 지금 이야기 바빴습니다 정말. 예.
0: 대표 온다.
1: 예.
0: 예. 그래 이 약 쓸 때 뒤에 정말 그래서 그 뭐니까. 고혈압을 그래서 고소를 하다가 예, 한 그래서 7달, 6달부터 쓰니까 그 다음에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빈정되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하루건리수 쓰랍니다. 그 다음에 하루건리수 써도 예, 그냥 빈정이 되지. 그래서 4월 나흘 5달째 올라가면 일주일까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먹다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10달을 잡수고 나니까 예, 혈압약고 그 다음에 예, 아, 그 다음에 좀 둘러 물러세우고 그 다음에 이하고 3번 연속 때리겠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혈압약 한 가지 때도 이용이 얼마나 좋은 약인가.
1: 그렇지. 예.
0: 콩팥이 계속 상해서, 아니, 전선이 그래, 쪽이나 남자들이 그렇게 고혈압약을 그냥 잡사기도 하더라만, 나 가만 보고.
1: 그 원래 그런 법이네.
0: 예. 약도 좋지 해놓고, 예. 힘이 쓰지 하니까, 나 이렇게 다음에 미니는 엄청 높이지. 그래서 그 맨 좋은 훌륭한 약들 들어갈까? 약재? 어떤 약재 들어가야 어떤 약, 어떤 병을 치료하지?
1: 그렇지.
0: 어떤 약재 들어가도 어떤 병을 치료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당체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예,
0: 이 약은 약재가 약재가 좋던 얘기지, 황금주 갔으니까, 그 다음 병이 치료됐다면, 저번에 우리 싸웠습니다. 우리 당치도 예. 싸우고, 이모부도 예, 그저께 싸웠
1: 맞습니다. 예.
0: 예, 우리 옆집에 또 예, 아줌마이 또 예, 한 분이 아줌마이 객관아 아저씨랍니다. 언니 남편이지.
1: 예.
0: 예, 중풍이 전번 날에 걸렸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입원하는 때 이 약을 써서 되겠느냐 그것도 물어봐라.
1: 중풍이 하나는 네 혈관이 막혀서 오는 그 예. 중풍 있고 하나는 네 출혈이 오는 네 출혈이 와서 그 중풍이 오는 게 있는데 그 둘 예. 중안에서 네 출혈이 왔는가 네 경색이 왔는가 그거 알아보십시오. 예.
0: 네 경색이 네 경색.
1: 아, 네 경색이 오면은 그래서 인차 써도 일 없습니다.
0: 예. 병원에 있으면서 잡수고
1: 있어 일 없습니다. 같이 아, 병원약하고 네. 같이 잡수면서 그래서 시간은 조금 띄워서 잡사도 되고 그 서약이니까는 또 원래 같이 잡사도 일 없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오늘 예, 싸겠단다. 예.
1: 예. 싸겠으면 2417979 예.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네, 과장님 전화하겠습니다. 거기다 전화. 예.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당연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네, 저는 이게 다발성에 세계에 세 번이나 오면서부터 예, 머리 항상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아래 다리 차갖고, 발이나 얼음덩이처럼 영, 저기, 얼어 들어가서 여름에도 예, 또 벗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정말 온, 다리에 온기 올라, 온기가 오고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던 증상이 그렇게 좋아져야 됨까지.
1: 예.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예, 혈압 조절하는 데서 서약인 혈압약을 오랫동안 예, 먹었는지 모른다, 지금.
1: 예.
3: 그래, 어디, 예, 어디 갈 때면 혈압약 챙기라고 야, 엄청 신경을 써댔습니다.
1: 예.
3: 그거 아이 먹으면 또 혈압이 그 뭐입니까, 혈관이 터지고 막, 얼마나 조심조심 조심했는지 모른다. 네. 그래도 소마야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좀 몇 마리 약 듣고서 좀 이야기 해발 4,5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서장 약재고 홍경천은 또 5,400m 약자구에 서장에서 이런 황금이라 불리는 약재가 예, 네 가지나 들어가지 약재 들어봐도 성분이 얼마나 우수함까지
1: 그렇죠. 예.
3: 와, 정말 이 약이 좀 확실히 좋겠다 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없지다 벌써.
1: 예.
3: 그래서 이 약 선택해 먹었는데 야 지금 혈압 소설이 영살 됩니다, 진.
1: 예, 잘 됩니다, 원래.
3: 그래, 이 약이, 예, 몇 달 먹은 후에 혈압을 어떻게 줄이겠는가 하고 선생님이 전화하니까 선생님도 자세히 알려줘서 예, 이틀에 한 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점차적으로 예, 혈압약을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 장약 신예방만 먹고 있어서 혈압 소설이야. 그렇게 영살 됩니다, 진.
1: 잘 됩니다, 원래.
3: 예. 예. 야, 정말 이 약을 예, 선택 잘해서 예, 난 우리 주위에는 우리 친척이나 친구들 많이 소개해서 다
1: 해요. 예, 우선은 저희가 이거 5년 2개월을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데 정말 당당하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금 약을 이거 드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돼서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예.
3: 예. 그래 오늘도 또 아침에 운동 안 하나 갔다 우리 친구 만난디 우리 친구 남편은 이 모습 떨게 돼 있고 혈압도 높고 심장도 높아 숨이 다 지키

0: 말도 세게 하고 뭔가 가려서 영 많답니다. 그래 예. 예, 써보라 하니까 선생님과 물어보고 써보겠다니 그랬습니다.
1: 예. 이 파키슨병, 혈압조절, 그 다음 심장이 나쁜 사람들 다 이게 효과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라 이런 걸로 해놔서 뭐 어떤 사람들은 기침이 많이 나고 목이 익어서 말라들고 목안이 간질간질하고 이런 분들한테도 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분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예, 예 오늘 예, 그런 36과 배달 받겠다면 그랬대라.
1: 예, 36과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우리 이 지자를 놓은 분들 아, 그 이 금속이 노출된 이런 지자 예, 어떤 분은 아, 그 태합금 이 지자 태합금 이 지자가 이 그 이 값이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금물무형으로 됐죠. 예, 다 예. 예, 지자를 이 놓은 분들 아, 그 이 노평을 하고 독소가 금물 모양이 그 부분이 달라붙게 되는데 예, 이 약을 드시면은 지 금물 모양이 금물 그런 부분이 달라붙지 않아서 그렇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영종에서 있었습니다.
2: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강국의 토대입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농업을 먼저 강하게 해야 하고 농업을 강하게 해야만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류목교촌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천경 생산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업기술 일꾼을 농촌에 내려보내 재배호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지도를 펼쳐 초민들의 증산 증수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 방향을 바로잡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폐쇄 순환 시정을 견제하면서 대중을 위해 실속 있게 일하는 가운데서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반영, 시정, 독촉, 폐쇄 순환 기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문회의를 소집해 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와 시정 진척 정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높은 표준 농지 관리, 해농 정책 선전 마지막 1km 등 구체적인 문제 794건의 해결을 추동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고 봉사를 기층에 실시함으로써 학습교양 성과를 발전 추동과 대중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촌 면모를 개선하고자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인원을 조직해 기층에 내려가 민들을 청

청취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내와 현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 추천,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깔려있고 길 양쪽에는 능금, 추리 등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0: 진흙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부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길가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거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관제진 부진장 류상국입니다. 우리 진의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 공고 확장, 민생 분야 신소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전수하면서 우리 진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막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먹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계를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 정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4급 조사연구원 리소모입니다. 주 농업농촌국 당주에서는 4개의 조사연구 지도조를 내와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지도하고 대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당조 문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 성원들은 전주 56개 향진, 232개 촌에 깊이 들어가 672명의 간부 대중과 교류하며 진정으로 민의를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농업농촌국에서는 학습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농업농촌 재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게 됩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3일 영정에서 열려 길림성 변강지역 첫 퇴역군인 취업창업봉사, 퇴역군인 창업기업발전조력부화단지가 정식 설립됐음을 알렸습니다. 성 퇴역군인 사무청 청장 만춘강, 부주장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단우건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만춘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더욱 많은 퇴역군인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에서 공을 세워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선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들은 변강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고 힘을 모아 품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을 통합하고 함께 발전해 산업진흥의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급 퇴역군인 사무부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성심껏 보장 조력해 퇴역군인 창업기업 발전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퇴역군인의 변강 정착과 흥변,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발전에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우건은 축사에서 재반 창업 지원 정책을 애누리 없이 실시해 부화단지를 퇴역군인에 봉사하고 변강 흥성, 공고에 조력하는 시범진지로 구축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는 용정시 변경경제합작구에 자리잡았는데 331국도 연변개방관광대통로와 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태환경이 우월합니다. 부화단지 부지면적은 4만 2,5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만 평방미터이고 중심청사 한 동과 상업청사 9동이 있는데 다기능 회의실, 전시장, 강당, 사무구역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화단지에서는 입주하는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무료 입주, 전과정 일괄식 봉사, 전방위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길림 변강 창업 부화기 유한회사 총경리 곽도입니다. 부화단지는 특색 재배 양식, 정밀 심층 가공,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디지털 경제 등을 중점 부화 산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화단지 더하기 퇴역군인 창업기업 더하기 산업 더하기 변경촌 련동 기제를 구축해 변경촌과 변경 주민들의 증수를 이끌고 퇴역군인 창업기업 지원, 지역 산업 발전 견인, 변강 본능의 목표를 실현하렵니다. 의식에서 활동 참가 지도할 군들은

0: 농특산품, 식품제조, 생물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기업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길림성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회는 두 차례 거쳐 75개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100가지 품목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왕청현 리서분 식품연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변강 지역 퇴역 군인 창업 기업이 잣, 귀버섯 등 특색 농작물 재배와 농부산물 심층 가공 산업 우세를 살리고 길룡호 플랫폼의 브랜드 우세 의탁해 퇴역 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서 나아가고 퇴역 군인 창업 우수 제품이 전국 시장에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경 병련성 의료 미용 집단 리 사장 우려납니다. 퇴역군인 창업 기업으로서 우리는 품질 제일 초심을 지키고 본업에 집중하며 길룡호 브랜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원을 통합해 함께 발전하고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산업 발전을 통해 변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의식에서 성퇴역군인 취업창업촉진회에서는 경동집단주식위원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했으며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주 및 영정식 관련 책임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책임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입니다. 우리는 용여 변강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부화단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브랜드를 승격할 것입니다. 정책, 금융, 봉사, 전사슬 보장 기재를 완비하고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 봉사 상시화 연계 통로를 완성해 더 많은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 뿌리내리고 실업을 키워 상생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길림 변강 고품질 발전에 퇴역군인의 힘을 보태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 성변강 촌사업 전담반 조장이며 성정부 참사인 왕철, 성공상업연합회 2급 순시원 고견춘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성변강촌 사업전담반 성공상업연합회 연변조 관련 부문 인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증기업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5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6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5건, 혼춘시 2건, 중점사건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30%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서 촬영을 협조한 길림위성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역 방송이 6월 6일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프로는 연변 조선적 특색미식, 전통 민속문화와 도시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풍정과 깊은 인문 저력을 전방위 다각도로 보여주며 문화, 체육, 관광이 융합된 참신한 방식으로 동북축구 연맹전의 활력을 더하게 됩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작팀은 연기를 찾아 왕령, 아우정, 고추제 등 레빈을 초청해 현장 탐방과 몰입식 체험을 진행하면서 수상시장, 중국조선족 민속원 등 연길의 대표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빈들은 조선족 특색 미식을 체험하며 연변의 독특한 매력과 일상생활의 정취를 직접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의 참신한 서사 모식을 채택해 레빈의 몰입형 체험 시각을 주선으로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 자본과 특색 미식

0: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탐방, 체험, 미식 맛보기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회자가 촬영에 참여해 연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경영 모식과 조선족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북인민의 열정적이고 순박한 풍토 인정을 진실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연변을 려해하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제3기 연결역은 6월 6일 밤 9시 6분 길림위성TV에서 방송되며 길림위성TV 위챗 영상 계정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아이치, 유쿠, 틱톡, 과이소 관련 계정에서도 동시에 해당 내용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학교에서는 특색 의식으로 고중 3학년 학생들이 축복과 기대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응원했습니다. 5일 오전 연변 1중 사생들은 비를 맞으며 온정을 담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곧 대학 입시에 참가할 3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전 11시경 교정 도로에는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이 일찍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축복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긴 응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3학년 학생들은 줄을 지어 나와 교원과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변 제1중학 3학년 학생 원흔입니다.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연변 제1중학 1학년 학생 김민성입니다. 2년 후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을 생각하니 매우 설렙니다.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3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힘찬 함성은 진심 어린 기원이고 손뼉 마주치기는 따뜻한 전승입니다. 이번 응원식은 고중 3학년 수험생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변 제1중학 당위석이 곽충군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3년간 쌓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함을 먹으로 자신감을 붓으로 삼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실력을 발휘해 가장 리상적인 성적을 얻고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 저녁 연변 제2중학은 앞길을 밝혀라는 주제의 수험생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중 3학년 각 반급에서는 주제 반회를 조직했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고중 2학년 학생들도 고중 3학년 교실을 찾아 선물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환송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후배들은 운동장 량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담임 교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교원들로 구성된 애심차대는 차 불빛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빛길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입시길을 밝혀줬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교 청사를 나섰습니다. 연변 제2중학 3학년 학생 조관영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3년간의 성장을 돌이켜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고 행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변 제2중학 교장 장려매입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침착하고 냉정하며 여유롭게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연변 2중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의 앞날이 밝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서약근 기자입니다.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모교의 축복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기대를 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3년의 분투가 곧 검증을 맞이하게 되고 청춘의 꿈도 곧 여름날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대학 입시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걸이었습니다.
0: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가요? 오밀한 작사 작곡의 꿈속의 그대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신격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준비했는데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아름다운 꽃길을 함께 열어가는 모습이 담긴 가요입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모든 길이 꽃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면서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보내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시원한 바람,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기분 좋은 멜로디와 함께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준비했는데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한 가요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도 변하지 않는 건 향기롭게 남는 추억입니다. 오래된 기억, 소중했던 사람들, 잊지 못할 순간들이 이 노래와 함께 따뜻한 향기를 남깁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된장의 고소한 냄새, 엉기정기 모여 앉은 마을 풍경, 소박하지만 진한 정이 묻어나는 고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리광원 작사 요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준비했는데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단함도 모두 담은 인생 이야기. 인생은 때로는 힘겹지만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합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음악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현금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면 23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옹담지황 눈약 두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1-06

0: 286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0: 해서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우리 인체 보양도 하면서 또 건강 수명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이 여러 가지 효능이 있고 인체에는 아주 중요한 이학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동충하초를 보면은 옛날부터 자양강장하고 불로장수를 위한 이런 고급 약재로 써왔습니다. 지금은 현대의학하고 과학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에는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아주 신비한 이런 성분들이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각종 만성질병하고 퇴행성질병을 치료하고 로화도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유효 성분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함유된 베타글루칸하고 다당류 성분이 같이 결합해서 작용하면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대한 이런 저항력을 높여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선천 면역력하고 후천 면역력을 동시에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모든 질병하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데서는 좀 특수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도 동충하초 발효 균분 먹는 한답니다.
0: 네.
2: 예, 온전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2: 예, 이거 먹기 전에 온전 나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정말 병원처럼 병원에 가까우면 크게 뭐 모병은 없단데, 어쨌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이게 좀 이래 제가 지금 특히 이렇게 불편한 건 예수선 잠을 못 잤습니다.
0: 네.
2: 야, 다 못 하는 게, 이게, 거기서 살이 팍팍 빠질 때다.
0: 네.
2: 그리고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그리고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고 할까. 근이 그것도 팍팍 내렸습니다.
0: 네.
2: 한 20근 넘은 근이 내렸습니다. 한 4년 동안은.
0: 네.
2: 걔 밖에 나가면 얘 사람들이 모두 어제 어제 그리 못쓰게 됐어, 못쓰게 됐어. 예. 진짜 막 듣기 영상하게, 정말 영상합니다.
0: 기부야이죠, 짐이.
2: 예, 기부야이죠.
0: 예.
2: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첨약을로 뭐 이사들 배워 중이들이 첨약의 한 이사들 한 열은 넘어 바꿨습니다.
0: 예.
2: 먹을 때, 뭐, 마실 거 들어온 밤에 자꾸 반복이 하니까 또 이사를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0: 예.
2: 그래다 나 한 열 번 바꿨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말 안 듣지.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래는 또 광고약을 먹어본다고 광고약을 먹어봤는데 그것도 그닥지 말 안 듣더라 말입니다. 예. 예, 야, 진짜 힘들다 못해. 누구밖에 온밤 꿈을 끼다 일어난다 말입니다. 제가 머리 어지럽지 진짜 말이 아니죠. 예. 그러다가 내 이렇게 우연하게 방송 들어봤다 말입니다. 또 방송 켜놓고.
0: 네.
2: 들어본 게 선생님이 그 동충하초 발효 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영필로 이래 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영 신기롭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불로. 거기다 또 빠셔거지 했다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식품이나 빠셔온 물건이 있나는 내 생각에는 몸에 더 이렇게 효과가 더 좋다고 이렇게 예. 인식했단 말입니다.
0: 발효되면은 예. 이 성분이 더 강해지고 독성은 없어집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 아, 이 약을 조금 먹어보자고 그래 생각하면서도 또 그래도 너무 약에 올리고 나니까 이 방송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여러 이래 환자들이 다 이렇게 효과 반응하고 이래는 거 들어보고 했다 또 올릴 수 없지 그겐 또 이거 먹어보자 이래서 선택해서 먹었는데 언제 먹다 해서 1년 좀 넘어 먹었는데 확실히 이게 먹어보니까 알긴다. 예. 예, 진짜 이 손에서 말하던

0: 이 증상들이 지금 나 지금 언제는 거지만 해결을 받고 이 잠을 해달 잘 잔다. 그래서 누굽니다고 이 잠 마시고 이 가슴이 더부룩하던 증상도 없어지고 이 그냥 소변이라면 이 거품이라면 욕망이 나갔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도 없어지고 이 좀 발이 차했습니다. 발이. 남보다 특별히 차가지고서 신발도 두꺼운 거 신고 신발 이런 큰 거 싸가지고 신발 치아를 한 100개씩 였습니다. 발바닥 자꾸 차 올라오니 실에서. 그러던 게 그 증상도 없어지고 차관 여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진짜. 예, 그래, 활동도 좋지 하니까, 예, 이거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도 나였습니다.
1: 네, 장기적으로, 네, 이런 이상 되는 분들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서 꾸준히 견지하면 됩니다.
0: 예,
1: 예. 예. 지금은 또, 열야도 과학에는 23곽 드리면서 현금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0: 예, 할도 용줬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0: 예,
1: 이런.
0: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 할도 좋으니까, 또, 어차피 계속 먹을 거예요. 할도 좋죠. 좀 더 배달받아.
1: 예.
0: 꾸준히 계속 쓰려고. 그래서
1: 예,
0: 그랬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이.
1: 예.
0: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동충하도 쓰고 있습니다. 전립선 염리에서 예,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했는데 지금 소변이 시원하게 보고, 예, 만성 위염이 있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근데 지금 소화가 잘 됩니다.
1: 네.
3: 이리 또 견주염에서 팔을 올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견주이 없으니까 팔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3: 이리 또 심장도 좋았을 때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도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이리 또 면역이 또 높아졌습니다.
1: 네.
3: 이전에 그래 지금 감기 와서 그 땡기라고 그랬는데 이거 쓴다면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1: 네.
3: 네. 이번에 활동한다니까요. 아홉과 싸서 계속 쓸려서입니다.
1: 예, 아홉 과기에는 11과 드리면서 현금 500원 또 할인합니다.
3: 예, 그래, 좋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인차 연계하면은 또 이 단호 선물도 또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동투하도록 쓰고 있습니다. 춘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4: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잘 쓰지 못했어요. 지팡이 짚고도 잘 걷지 못하는데, 지금 지팡이 짚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위 앞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혈압이 높게 지금 혈압이 높아서 들어가야 되고 있습니다.
1: 네.
4: 당뇨병에 심해서 앞에서 뭐입니까 그래서 눈앞에 그래서 계속 보이게 그렇던 게 지금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지금 그러니까 혈당이 다 조절되지 않았는데 지금 증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4: 아산이 이렇게 효과 좋을까 열라드 각을 빼달아서 계속 쓰려고 그랬다.
1: 예, 열라드 각에는 23곽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현금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영양학적으로 동충하초의 효능을 분석해 보면은, 예, 또 아주 놀라운 이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100g당 265kcal 열량을 함유해 있고 수분은 10%, 지방산은 8.4%고 조단백은 24 내지 32%, 탄수화물은 23.9%, 조섬유가 18.5%, 이렇게 또 많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야드종이나 되는 필수 아미노산하고 또 17종이 각종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비준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5: 예, 동충하토로 이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충하토로 어려운 물가 영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간이 여러 가지 간도 자꾸 시니까 간절약을 자꾸 먹었더만 눈이 나빠져서 문이 배우자에서 연구소에 했습니다. 그래

0: 그런지 눈이 시도하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
1: 네.
0: 눈이 이렇게 원해가 검사할까요? 중수대하다 안 되고 안면 맞추다도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동통화도 썼는데 동통화도 쓴 게 시도 이 조금씩 약간씩 비어서 집에 재비라고 재비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계속 피지고 눈물이 자꾸 나고 고임에서 눈이 배우자에서 연고사였습니다. 한지도 와도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도 영이 다 됩니다. 이 약 먹을까? 혈압도 영이 다 될까요? 머리가 어지럽던 게 머리가 어지럽겠고, 귀에 소리 나는 머리에 소리 나는데 그냥 소리나 자지도 못하던 게 저 잠 잘 잡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항상 하려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서 연고사 했는데 심장이 편안해 안 올까요? 사무사자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 더불어 가면 소화되자서 밥 못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 자꾸 식물이 자꾸 올라가고 끓여진다. 그래서 이게 이 동충화도 쓰고 위 소화되자서 밥 잘 먹으면 면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려 가면 이 동충화도는 고산지대에서 자란다는 약이지, 왕이랑 4,500m의 왕이랑 한인에서 자란 약이지, 그 다음에 이거 약이 겨울엔 벌레로 되고 여름엔 풀로 됐을 때 자란 약을 바로 꺼지는 거 30배를 저기 높여준다까 이 약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이. 그래서 계속 쓰길래서 이번 할 때 또 참고해서 할 분도 영 좋았습니다. 싸사고 전화 드린다.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1: 앞서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4: 맞습니다.
3: 예, 나 동초 하초 먹는 사람인데, 예. 동초 하초를 먹고,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심장이 불편하고, 예, 그 다음에 혈지도 높다, 뜨다. 예, 동맥경 화에 끓여서 그런지, 이거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행한 게, 이렇게, 세게 어렵지도 않고, 예, 좀 이렇게 행한 게 어려운 이런 감남이, 그렇을 때다. 예. 근데 동초 하초 먹은 다음에, 아, 아침에 일어나까지 정신이 납니다. 그게 하나도 간데간데 없이.
4: 예, 맞습니다.
3: 뭐, 예, 좀 아침에 일어나까 어제 그렇게 늘 벗들 때문에 정신이 나지 않을까. 우야, 별일이 없네. 그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그저 어디 떨기운 거 소리, 그저 좀 올라오자면 심이 이렇게 막히면서 이랬단 말입니다. 밤에 잘 때도 이불 무겁지도 않은 건 너무 별로예요. 이 심장이. 내키는 것 같았어요. 이불이라는 거 못 넣고 손도 어발을 못 갔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혹시?
4: 예, 심장.
3: 같이 이롭습니다, 지금.
4: 심장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예.
3: 그래가 이제 동맥경화에서 그랬는지, 이렇게 앉으면 자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얼음

0: 수준이 나왔습니다,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앉아 때려놔서 훈리, 당들 보면 예, 어리 봐서 안수야 조금 중절거 가지고 예, 이래야 이랬는데, 지금 예, 그것도 제 이렇습니다.
1: 네.
0: 아니, 동체 하초에서 아침에 한 번만 먹고 이랬는데, 어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렇습니까, 다.
1: 네.
0: 아, 정말 이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야, 이 약이 정말 이게 좋구나. 정말, 선생님 강의가 같이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한다. 높은 고원에서 나오는 약이 되거든지, 아이, 정말 효과도 좋고, 사람 먹기도 좋고, 예.
1: 네.
0: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좋아. 그래서 저만 맨 먹고 나면 또 이게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1: 네.
0: 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선생님 좋은 약 강의하셔서 정말 헐케서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영, 할도 영 줬을 때다, 예?
1: 예, 현금 할인해 드립니다.
0: 예, 좋은 약입니까? 예. 그래, 이번에 내 아홉 아주 아홉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는 그 영양 성분이가, 예, 이미 많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인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세포 활성화하고 면역물질을 생성시켜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지금 구박한 분들은 한강 감기도 자주 하고 호흡기 질환이 있었는데 지금 오랫동안 감기도 아예 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약 100분의 45%의 베타글루칸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계 체계의 강화를 통한 면역조절 기능이 있는 아주 뛰어난 면역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동충하초 균분에는 폐를 보호하고 피부를 건실하게 하면서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인체에 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폐의 호흡 기능 감퇴로 인한 기침이라든가 천식,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서 또 칼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라든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정력이 감퇴되고 허리와 무릎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런 증상 개선에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예, 특히 폐암이라든가 간암 방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 있는 이 항암 작용을 하는 코르디세핀이라는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암 환자들이 치료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예방에서도 많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성분이라 할 때는 수명도 연장시켜 주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이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인체의 에너지 공장인 이 세포 내의 에너지를 향상시켜서 신체의 내한성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예, 우리 내한성이라 할 때는 쉽게 추위를 타지 않게 하고 음양을 균형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저산소증에 대한 심장의 내성을 증가시켜주고 심장이 산소 소비를 줄여주면서 이 부정맥에 저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는 이 증상은 우리 심장병이 있으면서 숨이 차거나 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 머리가 흐리터분하거나 이런 증상 개선에서 아주 좀 특별한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독성 물질로 인한 간 손상을 줄여줍니다. 예, 때문에 지금 아까 환자분처럼 한눈이가 잘 보이지 않고 좀 흐리터분하면서 잘 이 시력이 나쁘고 좀 침침하고 이런 눈의 증상이가 많이 좋아졌다 하는 거는 간이가 좋아진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간 섬유를 개선시키면서 면역 기능도 조절하고 항바이러스 능력을 향상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간염에 대한 유익한 이런 역할도 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감기에 걸렸다 해도 쉽게 치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에 여러 가지 이런

0: 수치들의 예, 정상화되면서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비타민 B12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벽에 주는 이런 압력을 낮춰줍니다. 때문에 고혈압을 정상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고혈압에 대한 이런 예방과 치료에서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을 보면은 지금 혈압 조절에서도 예, 이전에는 지금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여름이 되면은 또 홍내를 갔다가 또 약간만 추우면은 혈압이 또 올라가고 이런 환자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조절이 되면서 온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로화 방지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서도 중요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각종 예, 효소 활성화하고 과산화 지질 형성에서 미치는 이 효과가 예, 아주 뚜렷합니다. 때문에 각종 효소 활성에서 현저한 이런 회복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효소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화 효소하고 에너지 효소 이 두 가지 효소로 예, 다 활성화시켜서 우리 인체 신진대사라든가 또 각종 이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몸을 또 건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쓰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동충하초에는 간 활성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중에 있는 이런 포도당을 세포로 끌어당겨서 소비하게 하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론앤에 보면은 고혈압이 있으면서 당뇨가 같이 있고 고혈지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치료한다 할 때는 그 치료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인슐린이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예, 이런 성분들을 본다 할 때에는 혈관 탄성을 유지시켜주는 데서도 효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실 우리 고혈압이라 할 때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서 또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고혈압 조절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혈당이 높은 환자분들이 혈액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혈액에서 이 당도기가 예, 많이 쌓이게 된다 할 때에는 혈관부터 망가집니다. 혈관이 망가지면은 우리 몸에서 전신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예,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합병증 예방에서도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간세포 내에 있는 예, 이런 많은 성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도 또 억제시켜줍니다. 예, 지금 어떤 분들은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지금 이 장호수의 높다 이런 분들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또 온정이 됩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1-0666번, 2831-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학성 작사 장천일 작곡의 장백성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인생의 사시절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설렘도 모두 간직한 인생의 사시절. 그 중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많죠?

이어서 전광하 작사 허하국 작곡의 오늘 내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고 내일은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김경애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와 함께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2026년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잠시 쉬어가면서 2026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내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영조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보내드립니다. 세월은 아무리 흘러가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추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 그 시절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가요.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문춘선 작사 문영도 작곡의 정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강옥설 작사, 영란 작곡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가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령 작사 박영일 작곡의 우리가 함께 라면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연변 축구와 함께하는 기쁨과 열정을 담은 노래에 담아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노래입니다. 남성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을 들려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의 기원,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에롱 작사 허춘임 작곡의 사랑과 나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이야기를 적어 담은 이 노래는 섬세한 감정이 사가사를 통해 전달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뒤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그곳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풍경,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어디에 있든 고향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건류의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건류의 보신환에는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어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류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벤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 이 머리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간만 털출, 무릎관절염

0: 그외에도 경추병, 견주염 이런 골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자꾸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지금 녹음실 부서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내진탕 온 것처럼 해머리 뛰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낫지 않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네보시는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0: 예, 아주 좋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나면 특별히 심한다. 빈혈감 있으면서.
0: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서 아예 나타난다. 응,
0: 그렇죠. 직접적으로 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약이 되어놨지. 내 세포가 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내 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지럼증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예. 무서워. 또 붙잡아야 변수 사장실에 들어가 이랬는데 부정사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예, 그리고 뭐니까. 눈도 어쩐데 막 또 이게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0: 네.
2: 예.
0: 네.
2: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잣더러만도 나지만, 예.
0: 네.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차고, 예, 손이 차면 그렇더라만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뭐랄까, 신장 보신해서 그러는지.
0: 예.
2: 그게 많이 좋아지시다.
0: 예. 특히 살 그래. 사람들은 이런 약 써줘야 예. 됩니다.
2: 나는 효과 빨아줬으면 되게 그런 소리
0: 뒤에서 예.
2: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습니다. 근데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브 모든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휑 무슨 윙 소리 확 난다 말하고 진도 아이들 나 말하고 죽겠다 연민하면서 근데 그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니 많이 아이 쌌댔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대로 나 먹어보려고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렸다. 이제 보니까 나 이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또 다를 때가 다른 약보다.
0: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2: 예.
0: 어제 제약 공장은 대단한 제약 공장.
2: 예. 그러니까 큰 예.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 그러니까 예. 오늘 썼습니다. 예. 이게 내 계속 예.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잘하시오.
1: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뭔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만물이 잘할 수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예. 내가 이제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면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예보시안은 이제 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뇌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3: 예. 그러나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련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0: 보통 신은 아니겠지만 알린다지.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제 저번 사수가 많아서 예. 여러 뭐 화장실에 갔다 왔다 하니까 담을 못 하니까 머리 막 더이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보였고 그러던 게 예, 이야 먹은다 뭐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잠을 얻은 영 정말 통 콩잠을 자나 잠이 없습니다지.
1: 이야기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의 예,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더 좋은 이야기.
0: 네. 그래 잠을 잘 다니야 정말 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 예.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 꽉 싸면 여덟 각이 그리고 그 더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에,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아홉 각 신하드리고 다섯 꽉 싸도 세 꽉 드리고 그렇습니다.
0: 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 꽉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1: 예,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에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열 꽉에 여덟 꽉을 싸면 거반 절반 값이 내려집니다.
0: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2: 네.
1: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아니, 보시면 저는 이전 이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1: 네, 레벨로 나왔습니다. 네, 네,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악교 제약 공장께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전 이거 여기다 쓴건 전노 부서원이라가는 내일 건강하게 하고 또 건강도 보양하고 이렇게 써 이렇게 예, 썼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더는 항상 어지럽고요. 어지럽고 휑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예.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1: 예.
3: 콩팥이도 좋습니다. 저는 사업이 시원하게 예.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에 자주 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사업이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 있는 게 없어요. 이전에 밤새에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몇 달 썼는가
1: 예.
3: 밤새에도 많이 자서 한 번이나 되고 그래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 또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1: 네. 소변에도 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성 비대 있다. 여도용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그러십시오. 네.
3: 네. 네.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쓴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거둔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단 거는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합니다. 왜서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근데 보시화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제약 공사에 너무 좋고

0: 심해 저식이 그래서 밤이 일어나 계속 다각질 그게 없어졌단다고 딸이 얘기하는 게
1: 저기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도
0: 예 치매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야들에 먹었네. 늘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 이야기 뭘까 예. 마음이 편해 예. 많이 너무 편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게 내 예.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이제 잠 잘 자고 마음 편안할까에 그래서 무슨 일이 없는가 좋은 거서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니 마음 편안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래 예.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길래 싸서 그럼 열 가게 아들 가겠습니까?
1: 예,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사인에다가 예.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이전에도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동네보신환이라는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이 아닙니다. 이 동어의조지학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은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0: 예, 공사에 관계 예. 많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0: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의학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밭이 양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시간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쓰는데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는데 뒤뒤뒤 뻣뻣하고 그리고 저 이 기억력이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고 하면 가던데 찾아갔다네 이런 증상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네,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네. 이 상품을 굉장히 공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큰, 제일 처음,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만 공장에게, 제약 공장에게 생산한 게 뉴스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할까 어쩌면 약이 좋다는 게 생산하게 나오면 자꾸 바꾼다고 합니다.
1: 예, 네,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3: 예, 나이가 들까 자꾸 배려한 거지, 옛날에 뭐, 어디가나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1: 점점 심해지죠.
3: 예, 그러니까 아이스 많이 남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 이제 심해 증상도 좋고 이게 얼마나 좋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1: 예.
3: 안 좋은 얘기 굉장히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을 하면 기분 그런 증상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시간이 돼서 그런데
3: 예.
1: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3: 예. 선생님 아까 이 강의 명시에 듣고 드려요. 저는 이 약은 이 약 암약이나 흡파시키고 이런 약을 유심했어요.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강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덟각산 날 때 우리 여섯각을 떠드리고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 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강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강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듯이 불어나는 듯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5: 저는 단맛이 없고 그리고 시간에 매일 떡들어주고 귀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는데 간에 도착했다.
0: 예.
5: 그래서 이 약을 제대로 건데 치타고 나는 가졌어요. 내가 좀 뭐야.

0: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호 그렇게 여기가 간에 좋다고 계속 있었는데 내가 한 벌써 한 10나 약간 더 될까네 이게 만만해 오더라면 약간씩
1: 네.
0: 그래 밥은 밥 참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1: 네.
0: 그러면 손은 갖다가 움직이기 쉽고 그냥 이게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올까 여기 나서 그게 벌써 아,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면
1: 네.
0: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검사한 게 간이 어딘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면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달 담배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매 이기다가 지금 그 약 우선이 어제 들려서 하고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고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예.
0: 그렇지 맞네.
1: 예.
0: 이렇게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 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입간구복액은 이렇게 간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입간구복액이라는 말씀드립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영정에서 있었습니다.
2: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강국의 토대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농업을 먼저 강하게 해야 하고 농업을 강하게 해야만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류목교촌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천경 생산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업기술 일꾼을 농촌에 내려보내 재배호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지도를 펼쳐 초민들의 증산 증수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 방향을 바로잡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폐쇄 순환 시정을 견제하면서 대중을 위해 실속 있게 일하는 가운데서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반영, 시정, 독촉, 폐쇄 순환 기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문회의를 소집해 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와 시정 진척 정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높은 표준 농지 관리, 해농 정책 선전 마지막 1km 등 구체적인 문제 794건의 해결을 주동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고 봉사를 기층에 실시함으로써 학습교양 성과를 발전 추동과 대중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촌 면모를 개선하고자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인원을 조직해 기층에 내려가 민의를 청취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내와 현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취촌, 평탄한 아스팔트길이 깔려있고 길 양쪽에는 능금, 추리 등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초민들의 집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취촌 초민 유풍비입니다. 여기서 46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죠. 다른 마을은 세멘트길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진흙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부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길가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거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부진장 류상국입니다. 우리 진의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 공고 확장, 민생 분야 신소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전수하면서 우리 진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막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먹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결을 실현했습니다.

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령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0: 계층에 내려가 지도하고 대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당조 문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 성원들은 전주 56개 향진, 232개 촌에 깊이 들어가 672명의 간부 대중과 교류하며 진정으로 민의를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농업농촌국에서는 학습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농업농촌 재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게 됩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발표식이 3일 영정에서 열려 길림성 변강 지역 첫 퇴역군인 취업창업봉사, 퇴역군인 창업기업발전조력부화단지가 정식 설립됐음을 알렸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청장 만춘강, 부조장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단우건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만춘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더욱 많은 퇴역군인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에서 공을 세워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선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들은 변강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고 힘을 모아 품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을 통합하고 함께 발전해 산업진흥의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급 퇴역군인 사무부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성심껏 보장 조력해 퇴역군인 창업기업 발전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퇴역군인의 변강 정착과 흥변,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발전에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우건은 축사에서 재반 창업 지원 정책을 애누리 없이 실시해 부화단지를 퇴역군인에 봉사하고 변강 흥성, 공고에 조력하는 시범진지로 구축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용요 변강 산업부화단지는 용정시 변경경제합작구에 자리잡았는데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와 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태환경이 우월합니다. 부화단지 부지면적은 4만 2,5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만 평방미터이고 중심청사 한 동과 상급청사 9동이 있는데 다기능 회의실, 전시장, 강당, 사무구역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화단지에서는 입주하는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무료 입주, 전과정 일괄식 봉사, 전방위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길림 변강 창업 부화기 유한회사 총경리 곽도입니다. 부화단지는 특색 재배 양식, 정밀 심층 가공,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디지털 경제 등을 중점 부화 산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화단지 더하기 퇴역군인 창업기업 더하기 산업 더하기 변경촌 연동 기제를 구축해 변경촌과 변경 주민들의 증수를 이끌고 퇴역군인 창업기업 지원, 지역 산업 발전 견인, 변강 본흥의 목표를 실현하렵니다. 의식에서 활동 참가 지도일꾼들은 농특산품, 식품제조, 생물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기업의 증세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길림성 퇴역군인 취업창업촉진회는 두 차례 거쳐 75개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100가지 품목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우수제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왕청현 리서분 식품연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변강 지역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잣, 귀버섯 등 특색 농작물 재배와 농부산물 심층 가공 산업 우세를 살리고 길용호 플랫폼의 브랜드 우세 의탁해 퇴역군인 창업기업이 변강에서 나아가고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이 전국 시장에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경 병련성 의료미용 집단 리사장 우려납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으로서 우리는 품질 제일 초심을 지키고 본업에 집중하며 길용호 브랜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원을 통합해 함께 발전하고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산업 발전을 통해 변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의식에서 성퇴역군인 취업창업촉진회에서는 경동집단주식위원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했으며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주 및 영정식 관련 책임자, 부화단지 입

0: 주퇴역군인 창업기업 책임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입니다. 우리는 용여 변강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부화단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브랜드를 성격할 것입니다. 정책, 금융, 봉사, 전사슬 보장 기제를 완비하고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변강 봉사 상시화 연계 통로를 완선해 더 많은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 뿌리내리고 실업을 키워 상생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길림 변강 고품질 발전에 퇴역군인의 힘을 보태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 성변강 촌사업 전담반 조장이며 성정부 참사인 왕철, 성공상업연합회 2급 순시원 고견춘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성변강촌 사업전담반 성공상업연합회 연변조 관련 부문 인원 부화단지 입주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인증기업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5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6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5건, 혼춘시 2건, 중점사건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30%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서 촬영을 협조한 길림위성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예능프로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역 방송이 6월 6일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프로는 연변 조선적 특색미식 전통 민속문화와 도시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풍정과 깊은 인문 저력을 전방위 다각도로 보여주며 문화, 체육, 관광이 융합된 참신한 방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활력을 더하게 됩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작팀은 연기를 찾아 왕령, 아우정, 고추제 등 레빈을 초청해 현장 탐방과 몰입식 체험을 진행하면서 수상시장,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연길의 대표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빈들은 조선족 특색 미식을 체험하며 연변의 독특한 매력과 일상생활의 정취를 직접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의 참신한 서사 모식을 채택해 레빈의 몰입형 체험 시각을 주선으로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 자본과 특색 미식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탐방, 체험, 미식 맛보기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회자가 촬영에 참여해 연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경영 모식과 조선족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북인민의 열정적이고 순박한 풍토 인정을 진실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연변을 려해하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역은 6월 6일 밤 9시 6분 길림위성TV에서 방송되며 길림위성TV 위챗 영상 계정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아이치, 유쿠, 틱톡, 과외소 관련 계정에서도 동시에 해당 내용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학교에서는 특색의식으로 고중 3학년 학생들이 축복과 기대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응원했습니다. 5일 오전 연변 1중 사생들은 비를 맞으며 온정을 담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곧 대학 입시에 참가할 3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전 11시경 교정 도로에는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이 일찍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축복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긴 응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3학년 학생들은 줄을 지어 나와 교원과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변 제1중학 3학년 학생

0: 학생 원흔입니다.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연변 제1중학 1학년 학생 김민성입니다. 2년 후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을 생각하니 매우 설렙니다.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3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힘찬 함성은 진심 어린 기원이고 손뼉 마주치기는 따뜻한 전승입니다. 이번 응원식은 고등 3학년 수험생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변 제1중학 당위석이 곽충군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3년간 쌓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함을 먹으로 자신감을 붓으로 삼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실력을 발휘해 가장 리상적인 성적을 얻고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 저녁, 연변 제2중학은 앞길을 밝혀라는 주제의 수험생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중 3학년 각 반급에서는 주제 반회를 조직했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고중 2학년 학생들도 고중 3학년 교실을 찾아 선물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환송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후배들은 운동장 량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담임 교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교원들로 구성된 애심차대는 차불빛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빛길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입시길을 밝혀줬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교 청사를 나섰습니다. 연변 제2중학 3학년 학생 조관영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3년간의 성장을 돌이켜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고 행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변 제2중학 교장 장려매입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침착하고 냉정하며 여유롭게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연변 2중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의 앞날이 밝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서야근 기자입니다.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모교의 축복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기대를 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3년의 분투가 곧 검증을 맞이하게 되고 청춘의 꿈도 곧 여름날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대학 입시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걸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예, 10층 부근 대변 저치 4층 58평입니다. 학교 네.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1: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요. 네, 네, 잘 적었고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연결시 중간 전사적 교원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지부실 주장입니다.
0: 네.
4: 1층은 주목대 시장 남쪽에.
0: 네.
4: 단한 집의 평방이 한 100평방 되고.
0: 네.
4: 2층 집에 한 400평방 되고.
0: 네.
4: 마라한 3,000평방 되고.
0: 네.
4: 이 주로 장바하고 단과하기 빌려갑니다. 큰 집에 대해서.
0: 네.
4: 그리고 가순 시장인데 5층 집에 실을 줄게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천천히 말씀 주세요. 가순 시장에.
4: 네.
0: 네. 5층 집에.
4: 네.
0: 면적은요? 네.
4: 면적이 한 60평방.
0: 네.
4: 예, 그 다음에 저, 서현시장 동쪽에.
0: 네.
4: 댄티로 또 팔게 있습니다.
0: 네.
4: 예, 연계전화는 1로.
0: 네.
4: 2678.
0: 네.
4: 31770.
0: 네, 서현시장 부근의 집은 몇 층입니까?
4: 10층.
0: 10층이고. 면적은요?
4: 네. 한 90몇 평방입니다.
0: 네?
4: 98평방인지 그러시겠나?
0: 아, 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

0: 맛집, 물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선달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더문세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네, 주변에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고요.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살과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해관 남쪽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라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북쪽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2: 집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첫차이고 줄집이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발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2: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연락번호 138
0: 네.
2: 9433
0: 네.
2: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2: 수고하십시오.
0: 네.

0: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1: 네, 연교시 신흥광장 동쪽현에 있는 3층 집을 저렴하게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 좌우 됩니다. 그리고 단칸방을 세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 제품과 가구들을 팝니다. 이외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주방, 위생실, 네, 전기 상하수도 등을 수리해줍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감사.
2: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하고요.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2: 영기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진 엘리베이터 집이 6층이고 면적은 92평입니다.
1: 네.
2: 주변에 소학교, 중학교, 영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고요. 버스 선호도 신경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2: 그리고 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1: 네.
2: 서시당 백화청사도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2: 연기 전화 138-4431-2681번입니다.
1: 138-4431-2681번요.
2: 예, 맞습니다.
1: 네, 파는 겁니까?
2: 예, 예, 파는 겁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4: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4: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3: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4: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1: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 그 지금 팔고서 합니다.
1: 네.
5: 이케는 그 하남의 네. 비발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1: 네.
5: 7층 집에 5층이고
1: 네.
5: 면적은 70평입니다.
1: 네.
5: 그리고 다음 한테는
1: 네.
5: 고성 화원의 집인데
1: 네.
5: 청소는 1층입니다.
1: 네.
5: 면적은 50평입니다.
1: 네.
5: 받을 가격은 15만 받아.
1: 네.
5: 연락처는 188
1: 네.
5: 4473
1: 네.
5: 3898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5: 예, 수고하세요.
1: 네, 전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4: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4: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0: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선풍금,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가사도우미를 한번 구합시다.
0: 가사도우미요? 네.
1: 네, 65세부터 70세 사이에.
0: 네.
1: 에, 연계 전화 138.
0: 네.
1: 4434.
0: 네.
1: 951입니다.
0: 9551번입니까?
1: 네.
0: 네, 지역은 어디죠?
1: 영종입니다.
0: 영종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1: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국가교육정책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민족지역교육사업의 거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탄탄한 조선어 기초와 혁신 잠재력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변대학은 2026년 대학입시 조선어문 추가시험 전공 학생 모집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은 2026년 길림성 대학입시에 지원하여 응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건강상태가 일반대학 학생 모집 신체검사 사업지도 의견의 요구에 부합돼야 합니다. 탄탄한 조선어 기초를 갖추고 있으며 조선어 수업 전공의 일상 학습 능력과 조선어 수업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학생 모집 전공은 중국 소수민족 언어문학, 일본어, 영어, 경제학류, 전자정보공정, 통신공정, 계산기과학 및 기술, 인공지능, 기계설계 제조 및 자동화, 고분자 재료 및 공정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6월 5일 5시까지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시험 시간은 2026년 6월 14일로 배치됐습니다. 시험 성적은 15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에 도달하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변대학 조선어문 추가시험 전공계획에 지원하려면 연변대학의 조선어문 추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대학 입시 성적은 길림성 본과 최저합격 통제선에 도달해야 합니다. 구체 문의는 연변대학 학생 모집과 0433-273-2477번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0: 5월 25일에 소비진작특별행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비품 2구환신, 경품성 영수증, 출국시 세금 환급 등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새롭고 량완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품 2구환신 정책은 친환경 지능형 제품의 판매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상무부 빅데이터에 따르면 4월 주요 플랫폼의 스마트 안경 매출이 5.9배 증가했고 휴대용 촬영 장비, 스마트 혈당기, 1등급 에너지 등률 세탁기 매출이 각기 26.9%, 12.3%, 10.4% 증가했습니다. 신에너지 승용차의 시장 침투율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소비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서비스 소매액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음식, 음료 매출이 3.8% 증가했습니다. 농촌의 소비 증가율이 도시를 앞질렀으며 기층시장의 잠재력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 4개월 농촌 지역의 소비품 소매액은 2.8% 증가해 도시보다 1%포인트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향진 지역과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현과 향급의 소비품 소매액이 전체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7%에 달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 국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이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 4개월간 북경, 상해, 광주, 심수의 출국 시 세금 환급 매출액은 각기 45%, 65%, 186%, 14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집을 팔거나 새를 쓰려 합니다.
0: 네.
3: 위치는 대화원이고 네. 4층이며 43평 넘습니다.
0: 네.
3: 네, 집은 햇광이 좋고 깨끗합니다.
0: 네.
3: 경계 전화는 139-4339
0: 네.
3: 745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귓가에서 자꾸 윙윙거리는 모기일 것입니다. 몸에 물린 흔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모기는 나만 항상 물까? 정말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모기는 오형피를 편애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기가 오형피를 편애할까요? 네, 오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형피인 사람들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린다는 소문들이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기가 오형피를 더 편애한다는 권위 있는 의학연구와 림상 증거는 없습니다. 모기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간의 혈액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혈액형에 따라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 관련 가설이 제기됐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조류 학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신체의 대사가 느려져 복부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에도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비록 날씬한 허리와 다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몸매이지만 사실 중의학 관점에서 보면 엉덩이와 허벅지를 인체 기혈의 중요한 창고로서 무작정 살을 빼다가 비장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건강의 근본을 흔들 수 있습니다. 중서의 인증으로 보면 배 모양 몸매가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살이 있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리가 굵고 엉덩이가 큰 배 모양 몸매는 오히려 건강한 몸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에 살이 많고 다리가 굵은 배 모양 몸매는 낮은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허벅지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8% 감소하고 엉덩이 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림상 관찰 결과 엉덩이와 다리살을 빼는 데 집착하는 중년층은 종종 안색이 노랗고 사지가 나른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비장기능 저하의 증상입니다. 또한 추위를 타고 무기력하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일찍 희기도 하며 여성은 월경량이 줄어들고 남성은 성기능이 감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증상은 모두 신장 기능 저하의 증상입니다. 비장과 신장이 허약한 사람은 기혈이 부족해지기 쉽고 신체의 질병 예방 능력과 회복력이 저하되며 노화도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엉덩이와 다리에 살집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중년 시기 다리와 엉덩이 근육 상태는 노년 시기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이 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손실됩니다. 이때 이미 엉덩이와 다리 근육이 소진되면 노년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축량이 적어서 허리와 무릎이 쉽게 시큰거리고 걷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중년 시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면 노년의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 생기고 신장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다리가 민첩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아집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레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사지원액, 명서방,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됐는데 사지원액은 60가게, 70가게,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에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그리고 명서방도 역시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가게 두 번째 1,500원 현금권에 세 번째 레이저 치료이기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활동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현금권 1,5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처음으로 하는 우대활동이었는데요. 보통 많이 줘도 1,000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은 여전히 현금권을 빼주는 이 활동은 이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존재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네요. 공장 측에서 확실한 저희들하고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하는

0: 40원의 이 제품 자체는 지구상에서 생존 역사가 제일 긴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40원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선택이 우수한 선택으로 된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나의 이 좀 관심증도 있는 데다가 혈압이 높으면서 어제 하루에 두 번씩 약 먹어도 그냥 혈압이 떨어지지 그러면서 연고상하네. 어지럼증해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어지럼증 그거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2: 혈압이 높은 데다 어지럼증 거지 하니까 나의 머리라는 게 아프지 그저 꼼짝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40원에 지금 쓰는데 어지럼증 아예 한다.
0: 아,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졌습니다. 예.
2: 그리고 저기 혈압 조절 이용 잘 됩니다.
0: 그렇죠.
2: 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씩 먹거든요. 응사해 됩니다.
0: 두 번 드시던 게 한 번. 이제 더 길게 견지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혈압약을 거의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을 겁니다.
2: 예,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이 그 뚱뚱이 따뜻고도 받는 거 쑥쑥 찔고 나는 것처럼 통쇠나던 게 구중쇠도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위 좋아져서 밥을 영 잘 먹으니까 영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2: 이 사지오네 쓰고서 정말 사지오네 가지고서 어지럼증 없었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심장이 좋아졌지 위 좋아졌지 오네기래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가 이랍니다. 그래 선생님 내 어제 그저께인가 이거 육식하고 배달 받았는데 우리 동생이 있잖아 이 빈혈로 영 모질이 고생스러워한다 만다 빈혈 혈압이 뭐 떨어진다면 누워 이러면 난다는가?
0: 예.
2: 그러면서 우리는 무서워 먹고 소리 그렇게 좋아졌는가 소리 그랬더라만 난 지금 사지원에 쓴다. 선생님과 문의를 했다가 야 빈혈에도 영 좋다 하더라 선생님께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래. 그래도 물어보고 써야 되지 하더라.
0: 그렇죠. 예. 바로 그런데 쓰며 이 제품 자체가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라는 것 조혈공 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은행 잎이 20배 효과고 그리고 임신부들한테 꼭 처방해주는 부산까지 처방해주는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은 모든 대사를 평형으로 유지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고 신경세포를 활성화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르버수가 포함되어 있고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드시게 되면 빈혈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2: 그래도 선생님 한 가지 또 더 물어보겠어요.
0: 예.
2: 우리 친구네 이 손이 있는데 우리 친구도 내 사지오냐 했으니까 자기도 지금 쓴단 말입니다.
0: 예.
2: 위 너무 좋아져서 밥맛이 당기니까 나에 이랍니다. 이제 5살인데 밥 안 먹는데 야도 사지오냐 쓰면 어떤가 이랍니다.
0: 이거 꼭 성인이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어른이 먹는 절반량으로 해서 한 곽을 한 대를 뭐 두 번 나눠 먹게 하든지 혹은 또 하루에 한 번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2: 하루에 한 대 먹어도
0: 됩니다. 예. 여기에 규정이 뭐 소년 아동 불가라는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싫은 나도 됩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제 5살인 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리.
0: 예.
2: 그래, 이게 내 먹으니까 위용 좋은데, 야도 아마 이게 뭐 위탈이겠지, 무슨.
0: 그렇죠.
2: 예, 한 달만 먹였으면은.
0: 그래, 바로 하세요. 일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에 거든요.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가 완전 이렇게 잘 잠깐만 상실되던 게 이거 쓰면 기억력이가 참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3: 머리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이 백내장 내가 원래 이 백내장 이놈 이제 항상 어떤 데 부옆 이렇게 잘 아이 배우던 게 이거 구두 이 몇 달 먹을까.

0: 네, 눈이가 지금 잘 배웁니다. 지금.
1: 사실 원액의 특점이 눈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0: 예.
1: 노래는 대개 다 눈이 흐릿흐릿하고 앞이 아물거리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눈이 환해집니다. 예.
0: 예, 눈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 또 뭔가 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만약에 위에서도 예, 미출성 위험이라서 오랜 어둠에 이거 앓고 있었는데 그냥 약도 많이 썼는데 이거 먹은 것부터 내 전체로 지금 위약을 몇 가지 먹던 거 다 뗐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소화 잘 되고 밥 먹거나 아무 위탈이 없는데 또 무슨 위약 먹겠습니까?
1: 아, 그렇죠. 이게, 예, 과일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위산을 도와서 빨리 그 소화액을 분비하게 하고 단백 효소까지 분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소변이 밤에 이게 전립선 미달을 해서 몇 번씩 보던 게 이거,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소변 지금은 한두 번 봅니다. 딱 전하게 해서.
1: 로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경은 곰팥이다. 이 정도 인식해도 됩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거 먹고 지금 예, 여름에는 지금 고루고루 다 좋아졌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기본 뭐, 변들이 와도 붙지 못할 정도로서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국제사지대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0: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활동, 오라지엄 활동이 끝난다.
1: 다시 할 밖에 없습니다. 예.
0: 예, 좋은 이제 특수한 활동을 지게 60가격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길게 보게 하면 길게 더 효과를 보게 돼 있으니까 5년, 10년도 문제없는 좋은 제품이니까 아주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건강과 청춘을 찾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어머니가 지금 명세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부모님 농내장이 돼서 자꾸 안 아프고 올라가면 자꾸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랬니 잘 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거 선택해서 간지 좀 많이 나타진 게 알겠다 지금.
1: 예.
3: 눈에 빠진 것도 아픈 것도 안 아픈 미로가 많이 났고 머리 아픈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렇습니까?
1: 큰 해결입니다.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파서 안압이 공제된다는 게 이 제품이 가능합니다.
3: 아, 눈이 좀 활동이 좀 필요 없다니까 좀 대달받아 장기적으로 오래 좀 쓰자 그랬어요.
1: 활동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할 때 특수하지 않습니까? 1500원 빼주고 레이저 치료이기 주고 또 본 제품은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고모가 지금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 우리 두분하고 그 중풍까지와 후유증을 위해서 이 어림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이 아래 하신이 딩딩 묶여서 이 힘표기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밤잠 잡지 못한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 그런 저 어니겐가 밥을 먹지 못하고 예. 그리고 이발 자꾸만 쓰고 그 기억력이 상실된단다. 그래서 예, 이거 내 싸주원하고 내가 먹던 거 예, 절반 드리고서 그래서 한 달 잤었는데 예. 어림 지난 게 지금 가시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단다.
1: 그러면
4: 그래 예, 예, 즐거워 하시면서 예, 그거 배달해 달란다. 그래 음식가고 배달하고 예. 그리고 그런 점명 서방 또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백내장에 대해서 수술했는데 면시에 있어놔서 야 어제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런 게 배우지 않고 깔깔하고 안압이 높단다. 그래서 예. 이거 대접시키면 내 묻은 것도 대접시켰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런 게
1: 예,
4: 깔깔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부었던 게 예, 지금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4: 예, 예. 다른 약은 그렇게 겨우고 예. 자꾸만 눈곱이 나고 그랬던 게 이거 그럴까 영 좋다면서 이 그래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달라면서
1: 그렇게 하세요.
4: 그래 내 전에 예.
1: 예.
4: 오늘 그래 특별히 내 전화 드리고
1: 그렇죠. 예. 501-7766에 전화 넣으라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제가 사실 원약을 좀 오랫동안 먹었는데

0: 면에서 저까지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소변이 자자해, 밤잠 자지 못하던 게 지금 해결되니까, 잠을 잘 자야 정신하고, 예. 소화 안 되던 것도 해결돼, 밥을 잘 먹고, 매기나고, 혈액과 심장이 운동 잘 되지, 잘 되니까 어지럽증이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돌아서고, 예. 가슴이 영 편안한다.
1: 예.
0: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안 나고, 귀신 가래가 심하던 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0: 그럼 선발을 차서 그러던 것도 지금 이롭습니다.
1: 예.
0: 이약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예,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면서방도 내가 쓰고 있는데 예, 눈이 이렇게 요 원래 고기 살아나고 예, 가렵고 물티가 지켜도 보이고 예, 바람 맞히는 눈물도 난 이중사 지금 모두 혼나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백내장도 예, 이전 보고 많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1: 백내장 같은 것은 서유에서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치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 명서방은 지금까지 눈병 치료에서는 전반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서 이 제품 자체가 눈병 치료에서는 확실합니다.
0: 예, 이전에 그래서 시력을 더 내려 아이가 더 좋은데 지금 걔도 조금만 낮은 감이 난단 말입니다.
1: 조금씩 시력이 올라갔단 분들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지금 정도로 보충하는 것만 해도 좋은 치료인데 예. 시력이 올라갔다니까. 예.
0: 그래야지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쓰기. 들어보니 또 이번에 학도 영조스께다. 예.
1: 그렇죠. 예.
0: 예, 돈도 빼주고 약도 많이 주고 선물도 좋으니까 예, 이런 기회에 좀 더 싸서 쓰려고 해서 좀 연을 배달도 좀 쏟아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앞으로는 뭐 현금권을 더 빼주는 이런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레이저 치료의 일도 따라가고 보험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본의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확실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양천공 8년 4월 국제대회에서 인정을 한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인삼녹용이 5~10배 효과, 은행 잎이 20배 효과,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된 뭐 미량원소, 엽산,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은 인류가 수여하지만 해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식전에 드시겠다며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고 애들도 복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눈병 치료 명서방은 본 제품은 사지원액은 식전에 드시고 눈병 치료 약품은 식후에 드시고 이러면 네. 이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3: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가끔씩 서로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저도 모르게 긴장하곤 합니다. 시간과 마음의 거리를 좁힘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근황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 텐데,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분명 대화의 물꼬를 트려놓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득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얼떨결에 맨날 똑같지 뭐, 이런 맥이 풀리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뭐 그럴 때는 그냥 보고 싶다 한마디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기승전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입맛을 돋구는 음식으로는 삼계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가 있으며 요즘은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리 어려

없이 언제든 간편하게 삼계탕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 삼복 때 챙겨 먹는 음식인 것만큼 몸의 기운을 한껏 돋구는 많은 좋은 점을 가진 음식이랍니다. 막국수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여름 음식이죠. 냉면보다 면이 조금 더 두껍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수육과 함께 드시면 더더욱 영양을 챙기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울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방울양배추는요, 칼슘까지 풍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모든 분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방울양배추는요, 기존 양배추보다 길게 자라나요. 높이 60에서 90cm까지 자라납니다. 잎 사이사이에 방울양배추가 열리는데요. 네,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 겨울철에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독 주스를 만들 때 꼭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륨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 체내 염분을 배출할 수 있는데 한몫을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중생의 책상을 꾸미는 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는 비법은 바로 집중력을 말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책상 앞은 가능하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보통 독서실을 가게 되면요, 공부가 잘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책상을 좁은 공간에 두고 조명도 책상만 비추게 하면요, 집중력이 생기고 도움이 되며 또 차분한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공부방 꾸미기에 있어서 차분한 컬러는요, 기본이 될 텐데요. 원색은 피로감을 줄 뿐더러 집중력 흐트러뜨리는 지름길이 때문에 차분한 색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되려면은요, 환기도 잘 이루어져야 하겠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창문 앞에 책상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만 보느라 한껏 피로해진 눈을 창 밖으로 돌려 하늘을 보면은 피로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 책이나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둬야 집중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책상과 책장을 맞추어 인테리어하고요,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둔다면은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간에 맞는 조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주방의 조명은요,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음식을 맛있게 돋보이게 하는지, 가족들이 더 친밀하게 해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인지, 셋째 조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지입니다. 주방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은 조명으로, 식탁에는요,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으로 설치하면 음식은 더 맛있게, 분위기는 레스토랑처럼 더 멋진 주방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림의 지혜로 공간별 인테리어 팁입니다. 주방, 거실, 샘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실은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 대화를 한다거나 또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주말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취미형 거실부터 서재를 거실로 확장한 서재형 거실, 열린 주방이 있는 거실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의 아이들이 있거나 또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라면요, 서재형 거실로 꾸며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처럼 창이 넓고 또 탁 트인 공간에 서재를 마련하면요, 자연광이 들어오면서 독서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북카페 느낌이 나는 거실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한쪽 벽면을 붙박이 책장으로 꽉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넓은 수납 공간은 물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실에는요, 전체적으로 조도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조항의 조명과 함께 부분 조명과 장식 조명을 두세 개 정도 배치하면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겸비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것만큼 다양한 조명이 섞인 공간이나 눈이 부시지 않도록 각도를 잘 잡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요 침실입니다. 요즘은요 힐링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무조건 큰 방을 침실로 정하기보다 이 침대와 협탁 등 꼭 필요한 가구만 침실에 놓아 오롯이 편안한 꿀잠을 취하는데 집중이 된 공간으로 꾸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가구를 줄이는 것 외에도 또 가구나 소품의 디자인, 컬러 등을 심플한 것들로 꾸미면 더 미니멀한 공간으로 잠이 스르르 또 편안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기도 하죠. 색상은요 베이지나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침구가 추천합니다. 다소 밋밋한 분위기라면 뭐 액자나 화병, 꽃병죠. 그리고 또 조명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포근하면서 생기는 침실 인테리어가 완성이 됩니다. 생기가 있는 침실이죠. 특히 뭐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공간인 것만큼 숙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색상의 가구나 포근한 침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활용을 해서 부드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에는 주로 색 온도가 낮고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 추천해드립니다. 협탁에 조명을 두거나 침대 머리 쪽에 벽부 등을 설치해주고요. 낮은 색 온도를 선택하면 보다 아늑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입니다. 주방은 무조건 깔끔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식기들을 모두 서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 멋스러운 주방을 위해서 식기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요. 또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싱크대 위에 선반을 달고 그 위에 식기들을 지레를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기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죠. 주방을 더 생기가 있게 바꾸고 싶다면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뒤에 벽에 이 장식적인 무늬나 화려한 색상의 타일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삶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수 항일 근거지 무선전 지대장을 맡았던 여전사 송옥생입니다. 1920년 3월 송옥생은 광원현 하하가의 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방 특산물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정직하고 신용이 두터워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점차 넉넉하여 가게와 집을 여러 채 마련하기도 했죠. 7년 후에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송옥생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생일은 과로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어머니가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미주라고 불렸던 광원은 사천성 최북단의 도시이자 당조시기의 여황제 무축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2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는 사천섬서 혁명 근거지 제2대 지역이자 서부 전선의 중요한 전장이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홍군 제4방면군이 광문에 거주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이러한 환경은 어린 시절의 송옥생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좋아했던 송옥생은 소학교 시절 노래와 춤을 즐기었고 특히 만강홍을 즐겨 불렀습니다. 중학교 입학한 후에는 앞장서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성의 전족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 광문에서 찍은 사진 속 그녀는 단발머리에 학생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싱그러운 청춘의 생기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936년 9월 섬서성 서한 위생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송옥생은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찾아간 위생학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실망한 새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은 송옥생은 며칠 더 남아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뜻이 꺾인 친구들과 이별을 구한 채 그녀는 서안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먼 거리를 방황하던 송옥생은 항일 구국 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섬서성 출신의 두배라는 여성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두배위에 송옥생에게 항일 구국 사상과 청년의 포부를 심어주며 연안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국의 열혈 청년들의 연안으로 모여들던 시기였기에 송옥생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배이와 의자매를 맺은 그녀는 함께 연안 선북 공학에 지원을 했고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맑은 물과 혁명 사상 아래 자라난 송옥생은 1938년 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1939년 졸업 후에는 통신학교에서 무선 전신 기술을 수료한 뒤에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진수 항일 근거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네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을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선전 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네가 이끄는 무선 전대는 밤낮 없이 근무를 하며 팔로군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고 일본군의 소탕전을 무력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42년 5월의 어느 날 송곡생은 대원들을 이끌고 무선 송수신 장비를 지닌 채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에 대규모 일본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순식간 삼봉군에 고립이 되는 위기 속에서 그녀는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대원들을 안전하게 퇴각시키기 위해서 종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기밀 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돌을 들어 모든 무선 통신 장비를 박살낸 뒤에 홀로 남아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는 산 위에 남은 네가 여성 팔로군이라는 것을 알고 생포하라 항복하라 외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네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바위 뒤에 숨어서 침착히 대응을 했습니다. 사격이 멈추자 적들이 안심하고 바위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그네는 방심한 적들을 향하여 두 발의 총성을 올려 앞장선 두 명을

한 발의 총알만 남아있었습니다. 적들이 다시 돌격기에 올라올 때 송옥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총알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위 정상에 도달한 일본군이 마주하게 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무선 장비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여장부의 고귀란 유해뿐이었습니다.

성옥생이 장일이 전사한 후에 팔로군 사단 참모부는 그의 영웅적인 사적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그의 위대한 애국 정신을 본받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일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낸 송옥생 열사의 이름은 오늘날 역사의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송옥생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0: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활동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백자방 구복액 한 각에 398원인데요. 20각 사면 25각을 물으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는 20각에 20각을 드리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주시게 되었으니까 2,000원에치 거의 무료로 가게 더 이전에 비해서 더 무료로 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이미 우리 시장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와 이렇게 우수한 제품도 세상에 다 있구나. 여러모로 불편하던 게 감각 콤파츠를 비롯해서 상처 중 좌처가 다 불편하던 게 본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사람이 바뀐 것 같은 감을 느낀다고

잠도 잘하고 일신이 편하고 이렇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혈액과 혈당도 조절받았다고. 그리고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490원인데요. 15가게 20가게를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15가게.

0: 그러니까 한 가게 변경 가격은 2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노하는 골격의 노하로부터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명 특허를 줬다는 것은 아주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복용과 더불어서 위용약을 함께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사방 지금 저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이 당뇨 있으면 설이 맥이 똑 떨어지고.
0: 아, 당뇨가 무서운 질병이죠. 예, 예. 예.
2: 그다음에 혈압이 고혈압 올라되고 이러면 어지럼증 자꾸 한단 말입니다.
0: 예. 예.
2: 그래서 이 백사방 내 지금 시작에 썼는데 용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지. 어제 당뇨 때문에 환자 밥을 많이 먹는데 난 또 밥 못 먹으니까 싹 약해져가지고 소리.
0: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네.
2: 이게 어지럼증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약 뭐 어지럼증 약도 싸다 먹고 약을 쓰느라 했는데도 되지 않았어리.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사방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지.
0: 그러면 됩니다. 여기 원래 예. 소화를 촉진시켜준 건비, 이위, 황정이나 성분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2: 예, 용 밥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예, 몸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지럼증 아예 합니다.
0: 바로 그렇죠. 혈액순환 예. 장애를 풀어주는 성분이 여기 상처의 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그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2: 그리고 예,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0: 예.
2: 심사이라는 게 어떻게 붙이는도 심사에 붙인 다음에 혈압이 막 고혈압으로 달아 올라가고 이래던 게 이 혈압이 조절이 잘 심사에 좋아져도 혈압 조절이 영 지금 잘 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심사에 예, 좋아지면 예. 혈압이 조절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그래, 예. 그리고 용 맥이 납니다. 이 백사방 쓰니까. 예.
0: 맥이 나죠. 잠 잘 자고 예. 맥이 나고. 예.
2: 맥이 나서리. 아침에 자고 깨나면 이 깨를 하고 근심을 기차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뜰까 일어나서 오늘 뭐 대시걱도 뜰까 그리고
0: 이전에 그것도 다 걱정됐습니까?
2: 예, 예. 깨를 그리는 그렇죠. 것도 걱정된 누구도 예. 안 잤다 예. 이래 대구 일어났는데 지금은 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2: 예. 예 선생님 이 백사방 있네 지금 이 당뇨에 약이용 좋은 것 같아서 예,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좀 쓰자고요.
0: 그렇게 해서 백자방 지금 당뇨를 하게 되면 노인성 당뇨는 2형 당뇨입니다. 1형 당뇨가 아니고 2형 당뇨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대사 불평형으로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종 특수한 아주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이 백자방 구멍에 견제해서 많은 분들이 혈당이 조절받더라 이제처럼 소화도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입니다.
2: 501-775번입니다.
0: 예. 그럼요.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그거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귀에서 자꾸 소리 나지. 요즘 한판 탈출돼서. 허리 아픔이 자꾸 다리 둘이 뻗치면 걸집 아프고. 특히 밤에 소변 자수가 자꾸 이래서 내가 지금 그걸 테를 썼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게 알겠다, 지금.
0: 예. 이 제품 자체가. 콩팥이 예. 양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병들이 소변도 잘 통하고 부종도 빼주고 관절이 해결받고 그럴 수밖에요. 예.
3: 귀에 있다고 소리 나던 것들은 많이 났습니다.
0: 예. 큰 해결이죠.
3: 늘상 한 30m 가다 타고 앉았다 가게 되는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으니까.
0: 예.
3: 이 대분이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 같은 게 기반 사항 나타나지 않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백사방 구백에서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인가리서에 자매나 판대중 이양선에 자매 정찰됐습니다.

0: 그게 보통 약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
1: 예. 그래도 예, 신장이나 봐서 예, 그저 용 차변 어떤 데서 잘 아이나가 어떤 데서 자주 봤는데 일상상도 좀 싹 나사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리고 예, 이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 용도할 됩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 예. 이렇게 보이던 게 작아지는 감이라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용서하면 잘 잡니다.
0: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 불면증과 건망증이 해결받는다는 그게 공동주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1: 예, 이거 혈압이 높은 것도 선생님 정사에 되었습니다.
0: 큼직큼직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거죠. 예.
1: 예, 이렇게 효과사가 대답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백자방하고 이 뭡니까 두고대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0: 예.
3: 예, 인수감이 이 두고대를 내 그 발언이 하고 그게 딱 욕심나서 예, 딱 이렇게 쓰고 이런데, 아니, 그 다음에는 손목, 그 손목이하고 이 박, 손가락이 그냥 불어나서 예, 어디 가면 레퍼런스라 하긴 하는데, 무슨 약이 어떻게 들지 않습니까?
0: 그게 그렇습니다. 레퐁스가 잘 치료되지 않는 법입니다.
3: 아니, 걔, 그래, 이사들 이 레퐁스 잘 치료해야 걔 그래서 그렇게 보냈지. 근데 이번에 이게 두고대 약을 바르고 먹고 왔잖아요. 그 괜히 그렇게 힘이 세 그런지 약이 정말 이 치료 잘 됩니다. 위도 다가가야지.
0: 아주 리해가 잘 되고 있어요. 네, 바로 그래, 그렇습니다.
3: 예, 걔 거기다 백자발도 역시나 한 날에 한번 먹지, 농축액이지, 그래도 또 같이 먹게. 야, 정말 엉터한 이 두 가지 약이 정말 궁합입니다. 정말 엉터하게 좋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이게.
0: 그렇죠. 잠 잘 자야 됩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예.
3: 백가슴이 다 떨어집니다.
0: 그렇죠.
3: 예. 잠 못 자서 뭐.
0: 잠 못 자면 백병은 불러옵니다.
3: 예, 잠 못 자고 아무리 약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0: 그렇죠.
3: 효과 없다 말입니다. 예. 잠을 자자니까 그래서 어디면나 불편한 게 다 그래서 약도 없어지고 정말 와서 살 것 같습니다. 잠을 자자니까 나
0: 그렇죠.
3: 신장이 좋은 게 이 잠 자자는 겁니다.
0: 예.
3: 그리고 속바람이 불어난 게 싹 이 가람 자자니까 그 다음에 내 있다 생각한 게 야, 그때 그 아침에 일어나면 속바람하고 새피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지내고서 가르치지 못하지 어쩌다 올려서 그거 쓰는 게 그래서 죽을 지게지 이런 게 어서 무슨 일이나 사발 떠오르지, 간 지내지지, 군무군 이렇게 들어서 듣다 가면 가져가지. 얼마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나와는.
0: 그렇죠. 국가 예,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확실히 다른 감염 느끼게 되어있죠.
3: 예, 발명 예. 특허 받았다가, 그러니까 또 하나 썼지고.
0: 그렇죠.
3: 또, 다른 이야기 또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내 백자방 쓰기는 써서 왔는데, 이따가 뭐입니까요? 그 두고대를 내서 더 써봐야 된다. 과약도 써가지고.
0: 이제 들어보시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그 증상이 심각할 정도로 그게 손가락마디가 그렇게 불어날 정도 그게 나아졌다는 것은 다른 약으로 대치가 어려울 겁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확실한 기회입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백자방만 쓰고 있는데, 나는 이, 저, 항상 이게, 소화사되니까 그러면서 가서 검사했는데, 간이가 좀 문제였답니다.
0: 예.
4: 간이 염증이.
0: 예.
4: 그래서 이거 저 백자방을 썼는데, 그래, 밥이 맛이 없고, 항상 먹기 싶은 생각하고, 매일 똑 떨어지고, 이러면서, 예, 이 백자방을 썼는데, 이, 그다음 방송에 또, 여러분들 승기가 좋대요. 꽤 나도 괜찮아 썼는데, 안개가 쓴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어제 내 쓰기는 넉다 넘었는데, 야, 이게 정말, 벌써 한 달 쓰니까 벌써 이게, 맥이 오면서, 예, 맛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0: 예.
4: 그래, 그 다음 사천자도 두 달 후에 또 검사했다만, 그러니 염지가 많이 없어졌다는 게.
0: 그럼요. 예, 예.
4: 그러니까, 이 시즌 가지고 또, 그, 저, 썼는데 어제 넉다 썼는데 완전히 이번에 가끔 썼는데 완전히 어렵다. 그러니까
0: 그렇죠.
4: 이거는 대구 또 이게 저 뭐였더나 위도 또 좋아지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노인성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을 누를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4: 그러니까 이거 저더니 이 약이가 이게 저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게 여러 가지 치료된다면
0: 그렇죠.
4: 뒤에서 손 나는 것도 괜찮아.

0: 아니고 이건 이제 활자 좋으니까 이거는 전부 좀 여기 뭐 누구 때 좀 배달 왔다.
1: 그렇게 하셔.
0: 예.
1: 간과 건파질 도와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간과 건파질 부담이 가는 보통 약은 치파요 산펀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과 콤파트를 도와주며 치료하는 이런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쓰시겠다며 이제 상수랑 광고인 없던 것도 해결받으셨다. 그리고 콤파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잦던 문제 골격통도 따라서 해결받더라. 아주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구방의 노인성 질병 해결하는 데는 그 출처가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니까 실은 넣고 쓰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두 번째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쓰는 감이 이 다리가 예, 자골신경통이 심하고 막 내리 소리 미소리 그래서 바깥 출입도 못해서 나 너무 아파서 예, 굉장히 이 두 번째 반년 썼습니다. 그 바르고 먹고 하니까 지금은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어디나 애간데 없이 다 갑니다. 마트고 백하고 예, 이 약이 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효과 바릅니다. 그래 왜 지금 통증이 없어지니까 안 돼가도 예, 근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가.
1: 그래.
3: 이 딴 것보다 먹고 바르는 게 이 고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래놔서.
3: 예. 예, 그래놔서 내 쑥은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도 이렇게 다리 아프고 그래 이랬는데 같이 쓰는데 가도 그렇게 좋다 됩니까? 이제 석 달 썼습니다. 내 동생은 계속 예. 효과 나는 게 알긴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이게 우대도 좋지 효과 날 때 이거 아마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받자고 전화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말씀 안 되겠다면 기본으로 위에 부담이 가지 않더라. 황차, 간과 콤파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부종도 빠지고 여러모로서 관절통을 초래하는 원인에서 제거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실은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OTC 공약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잠깐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까지 나온 많은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았다는 이런 제품은 아주 적은 걸로 희소한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특히 구복과 외용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철저하게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서 외용약까지 함께 쓰게 되면 특히 이번에 이 우대활동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이 있다면 그러다 말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노년성 질병 가운데서 관절통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를러 구샤노란이란 말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골격이 노화는 오늘이 치료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심각해서 정말 기어다니고 자립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질 수밖에. 심장과 뇌혈관을 인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자립하기 바쁘지만 해도 관절통으로 해서 온전히 자기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런 편안도 많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지팡이를 짚자면 힘들어지고 한 번만 넘어지게 되면 관절통으로 해서 제대로 쓰지 못해 넘어지기만 하면 이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다 좋다 할지라도 넘어져서 골격이 상해서 지팡이를 짚고 누이에 앉아 댕기고 이랄라 붙으면 장수는 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시고 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말씀한 걸 많이 들으셨겠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위에 부담이 가지 않더라. 물론 뭐 이런 관절 치료 제품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아주 특수한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흑개미는 지구상에서 제일 수량이 많은 동물에 속하면서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흑개미인데, 흑개미가 여기 중요한 성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그리고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개미가 그렇게 관절이 아프게 되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를 분석한 결과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런 실험 수치에 근거해서 여기에 흑개미가 중요한 성분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절통으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게 되면, 레이펑스라 하게 되면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제일 그 효과성을 펜톨에서 이야기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경추, 견주, 요추, 발지추, 골가시라든지 통풍이라면 어려운 질병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져서 상한 부위가 힘들어지는 분들 가운데서 이미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이 투골테가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풍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산후풍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를 쓰지 못하고 무릎 관절, 경추, 요추에 문제 생겨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도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가 만약 이런 어려운 관절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발명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제 앞줄에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해합니다. 남들이 내 면역계통에 대해서 파괴하는가 해서 자기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자기 볼을 치는 이런 격으로 되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이라면 관절통에서는 상등 치료 제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각에 측은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방이라는 것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기타 몇 가지 종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활락이 중요합니다. 경락을 잘 수통시켜줘야 통통이 해결받고 부종이 빠집니다. 이래서 여기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키면서 풍한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무릎관절이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면 무릎관절 뒤에 무릎이 이런 게 뚝 받치고 있으면 무릎을 뒤로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발목이 팅팅 또 부어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할 뿐이지 관절통이 어디에 생기면 그 부분에 부종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꼭 여기에는 콤팥이 든든해야만이 부종을 빼주면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 그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 방귀라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0: 그러면 쇼증해주는 붕글 내려주는 이런 성분이 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의 우리 보통 염증 이렇게 말하죠. 골과염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염증은 보통 폐렴이거나 기관지염이거나 이런 염증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염증입니다. 이거는 한 교수로 써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오게 되면 그게 그 한 교수로 쓰는 베리신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관절통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요. 소염 역할을 하는 것은 주약에 우리 관절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무균성 염증은 소염제하고 관련이 없게 되었는데 바로 방귀란 성분 자체가 소염의 역할을 특수하게 하고 부증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진주란 성분 자체가 습열을 그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습해 온몸이 좀 이렇게 불어나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게 습해서 그렇다. 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습은 무엇 때문에? 바로 곰팥이 습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든 관절과 관절마다에는 활막액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진액이라는 게 모든 세포에 있는 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종합적으로서 아주 필요한 이런 그 진액에 속하게 되어있지만 해도 때로는 물혹이 생긴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곰팥이 흐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투골타를 쓰게 되면 모든 이런 수분 팽경 그리고 소변이 제때 잘 통하게 돼 있고 우리가 소변은 단순히 우리 먹음 나머지 물이 거기서 빠져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장의 혀를 씻어서 노폐물을 씻고 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소변이 통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투골타란 제품 자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완전히 우리가 모든 건강을 유지해주는 데 있어서 도리가 잘 통하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게 잘 보냈죠? 어느덧 따뜻한 2월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꽃같은 명절, 바로 6.1 국제 아동절을 기념해서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6.1 국제 아동절의 유래와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시대마다 달라진 이날의 따뜻한 추억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0: 네, 그리고 나날이 좋아지는 행복한 생활 속에서 새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6.1 국제 아동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유래를 함께 알아볼까요?
1: 친구들, 6.1 국제 아동절은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니라 아주 깊고 소중한 의미를 지닌 날이에요.
0: 6.1 국제 아동절의 첫걸음은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복지국제회의에서 시작됐어요.
1: 그때 전 세계 5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 제네바 아동보호선언을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아동절

0: 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어요.
1: 하지만 또 안타깝고 중요한 류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의 한 마을에서 무고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0: 전쟁 기간 내내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병에 시달렸으며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고 생명과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1: 그래서 1949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분열연합회의에서는 전쟁에서 희생된 어린이를 추모하고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생존권과 보건권, 교육권,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매년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했어요.
0: 우리나라에서는 세종국 성립 후 1949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아동절을 6월 1일로 정해 6.1 국제아동절과 통일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1: 이렇게 6.1 국제아동절은 전쟁과 폭력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0: 네, 계속해서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따뜻한 추억 속에서 배우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6.1절날 오후 해가 살짝 기울어가는 저녀, 민준이네 집 식탁에는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오늘 6.1절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민준이가 모여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1: 민준이는 오늘 학교 체육대회 200m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엄마가 알록달록 예쁘게 싸준 도시락을 친구들과 나눠 먹고 반 친구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아직까지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0: 엄마가 민준이에게 장국을 또 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오늘 우승 정말 대단하다. 배고프지? 많이 먹어.
2: 우리 아들, 오늘 장난감은 뭘 사고 싶었지? 내일 아빠랑 같이 가자구나. 아빠도 웃으며 말했어요.
3: 네, 아빠 고마워요. 오늘 정말 신나요. 달리기도 우승하고 엄마가 만든 도시락 예쁘고 맛있다고 친구들이 다 칭찬해줬어요. 점심에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일은 또 아빠랑 새 장난감 사러 가고 매일 6.1절이었으면 좋겠어요.
1: 민준이가 기뻐하며 손을 두르자 할아버지도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4: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정말 기분 좋은 모양이구나. 경주도 우승하고 엄마 도시락까지 칭찬받고 할아버지도 정말 부러운데, 할아버지는 민준이랑 같은 나이였을 때 6.1절을 이처럼 풍성하게 쉬지 못했어.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달리기 경주에 나가긴 했거든.
0: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3: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달리기 경주 하셨어요? 어땠어요? 우승하셨어요?
0: 민준이가 연고포 질문을 쏟아내자 할아버지는 수저를 살짝 내려놓고 옛 추억을 떠올리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 할아버지가 민준이랑 같은 나이 때는 생활이 정말 어려웠어. 6.1절이라고 특별한 선물을 받는 건 거의 없었고 장난감도 귀했지.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나뭇가지로 낚싯대를 직접 만들어 시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새총을 만들어 나뭇잎을 쏘아대며 놀았단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 줄넘기, 닭싸움하는 거였는데 한 번은 닭싸움하다 넘어져서 바지에 구멍이 나서 혼나기도 했지.
3: 할아버지도 혼나셨어요?
0: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1: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0: 그랬단다. 그래도 6.1절은 기다려졌어. 학교에서 작은 기념품으로 연필 하나 받으면 보물처럼 아꼈었거든.
1: 할머니도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간단한 문예야회도 열었는데 무대도 없고 복장도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였지만 목청껏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 나는 그때 뢰봉 따라 배우기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께 칭찬받았단다.
2: 민준이는 입을 떡 벌린 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아, 저는 오늘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해서 메달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장난감도 사주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필 하나로 행복하셨어요?
1: 그동안 민준이는 자신이 6.1절에 받은 선물과 즐거운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시절이 이렇게 소박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0: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6.1절을 보냈어요? 엄마도 문예 행사 나가셨어요? 민준이는 엄마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1: 엄마랑 아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어. 6.1절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회, 노래 경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는데 엄마는 그때 6.1절 문예 행사에 나가기 위해 처음 화장을 해봤어. 외할머니가 빨간 립스틱을 살짝 발라주고 분홍색 리본을 달아주었던 기억이 생생하지. 하얀 셔츠에 하얀 운동화를 깨끗하게 닦아 신고 새우 과자를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는데 새 옷이 아니어도 깨끗하게 빨아 입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단다.
0: 아빠는 6.1절에 가장 기다렸던 게 운동회였어.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하면 선생님께서 작은 장난감 고무공을 주었거든. 그 고무공을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차고 받고 하며 마음껏 놀았지. 한 번은 고무공을 날렸는데 옆집 할머니의 화분을 깨뜨려서 혼나기도 했어.
1: 아빠는 추억을 되새기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0: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가서 맛있는 과자 먹고 사진 찍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큰 추억이야. 남학생들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학생들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예쁘게 차려입었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웃고 떠들었던 시간이 정말 순수하고 따뜻했지. 아빠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랑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1: 식탁에서는 추억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올랐어요. 민준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자신이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학교에서 열린 다채로운 행사,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도시락, 아빠가 사줄 장난감,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2: 할아버지 할머니는 선물 하나 받기도 어려웠고 엄마 아빠는 간단한 간식과 작은 행사로 6.1절을 기념했지만 그때 그들도 최대한 행복하게 그날을 보냈던 거예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오늘 엄마의 도시락, 아빠의 장난감, 학교의 행사,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소박하게 6.1절을 보내셔도 정말 행복하셨네요.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그때 6.1절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요?
1: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0: 할아버지는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새 구슬이었어. 그때 구슬은 아주 귀해서 친구

0: 돌려가 돌려가며 놀았지. 한 번은 제일 예쁜 빨간 구슬을 친구에게 빼앗겨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1: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새 옷을 갖고 싶었어. 그때는 옷을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주로 입던 옷을 받아 입었거든. 6.1절 날만이라도 새 옷을 입고 싶었어.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2: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0: 민준아,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에 너처럼 행복하게 6.1절을 보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행복을 쉽게 잊어서는 안 돼. 옛날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며 그 행복을 아끼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아이가 돼야 해.
1: 엄마도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맞아, 민준아. 6.1절은 단순히 즐기고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기도 해.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 그래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
2: 민준이는 엄마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 6.1절에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고 싶어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구슬과 새 옷을 사드리고 싶어요.
1: 민준이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민준이는 6.1절을 단순히 즐거운 날, 선물을 받는 날로만 생각했지만 오늘 가족들과 추억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2: 민준이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는 방으로 가서 오늘 받은 체육대회 우승 상장을 책상에 예쁘게 진열해 놓았어요.
1: 민준이는 평소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는 종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한 구슬치기, 줄넘기, 엄마가 말한 하얀 셔츠와 운동화, 아빠가 즐겼던 고무공과 운동회 모습을 그렸어요.
2: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1절에는 친구와 나누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에 달이 밝게 빛나고 마음은 따뜻함이 가득 찼어요. 오늘 6.1절은 그 어떤 6.1절보다도 특별했어요. 민준이는 단순히 행복을 느끼는 것을 넘어 행복의 의미를 배우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1: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 훌륭한 어린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6.1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어려운 친구에게 나눠줄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들과 또 따뜻한 추억을 만들 거라고요.
2: 6.1절은 단순히 즐거운 날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행복을 배우는 날이라는 걸 민준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따뜻한 가족의 추억 속에서 민준이는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1: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밝고 환하게 빛났어요. 이것이 바로 6.1절이 민준이에게 선물한 가장 소중한 성장이었어요.

0: 내 친구들, 지금까지 6.1절의 모습은 계속 변해왔지만 어린이를 향한 사랑과 행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나날이 좋아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옛 시대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현재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1: 우리 모두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0: 정직한 마음을 지니고 친구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새 시대의 훌륭한 청소년으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자요.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유리병 속에는 간장콩과 무소림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냥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아보는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않았다. 남성은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다른 테이블의 음식을 살핀 뒤 무조림 한 조각을 집어먹었다. 설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아보를 불렀다. 아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설지는 자신이 그 콩을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보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묻자 설지는 정말 먹고 싶다고 했다. 아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부르려 했다. 설지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남성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설지는 급히 고개를 숨겼다. 아보는 사람을 잘못 알았다며 급히 사과했다. 남성은 말없이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아보 테이블에 돼지고기 쟁반떡 볶음을 살펴보았다. 설지는 낮은 목소리로 깜짝 놀랐다며 아보를 나무랐다. 이 저녁밥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마쳤다.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깨끗이 먹었다. 호생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모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호생은 갑자기 거의 다 먹었으니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이제 다 먹었으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계산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괜찮다고 답했다. 모두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아버와 설지가 함께 식사했던 일행들을 모두 배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거리를 걷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거리는 차량과 사람이 끊이지 않고 붐비며 활기가 넘쳤고 길 건너편 식당들은 밤새 생선전, 닭탕, 오리탕을 팔며 밝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종점 전철에 벨이 울리고 44호 버스 한 대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진은 호생과 란단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눈에도 역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따라 영화관 근처로 갔다. 이때 뒤에서 멈추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본 아보는 깜짝 놀랐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밀며 그들에게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어색하게 이 사람이 어딘가 눈에 있다고 중얼거렸다. 설지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라고 외쳤다. 설지의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정말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현재 이런 연애 관계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지의 아버지는 솔지가 태어난 이후로 이번이 처음으로 밖에서 저녁밥을 먹는 것이어서 전혀 안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며 다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설지의 아버지는 남자는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절차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침에 설지도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았다. 설지의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설지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으며 자신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설지에게 지금 당장 자신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설지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설지는 부득이하게 어깨를 움츠리며 아직 몇 마디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자신은 금방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그래도 좋다며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이 일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라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자전거에 올라타 멀리 사라져갔다.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킨 뒤 설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아버도 자신 역시 생각지도 못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설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아버는 설지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철 정점으로 걸어가고 아버는 설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이날 저녁 아버가 조양 신촌으로 돌아오자 작은 이모가 대문 밖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는 의자를 끌어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작은 이모는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아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등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아버는 안원로로 찾아갔다. 설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버는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있고 옆에 식탁에는 큰 접시에 수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아버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매우 온화하고 격식이 잘 갖춰진 분이다. 아버에게 수박을 먹으라고 권하며 정말 착한 젊은이라고 칭찬하고 빨리 앉으라고 재촉했다. 아버가 앉아 수박 한 조각을 손에 들자 설지의 어머니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다. 아버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아버가 정말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은 늘 시련이 많으니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은 설지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다시 아버를 만나보니 정말 좋은 젊은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다. 아보는 자신이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지가 몇 번이나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버에게 꼭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지의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과 끝까지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며칠 뒤 아보의 아버지는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아보에게 다음에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부흥 중로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했다. 자신과 함께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보는 호기심 가득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날 아보는 부흥 중로에 있는 한 프랑스식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아보를 우아래로 유심히 쳐다보며 누구를 찾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이동 려 선생을 찾는다고 답했다. 아보가 남북향 복도로 들어서니 그 여성은 남향 방의 문 커튼을 걷어줬다. 정면에는 부엌과 화장실이 보이고 북쪽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보는 문을 두드리며 려 선생을 불렀다. 한참 후에 남쪽 방에 있던 여성이 다시 커튼을 걷고 자세히 쳐다봤다. 아보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방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는 네모난 식탁이 놓여 있고 옆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아보는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렀다. 식탁을 보면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낡은 솜신발 한 쌍, 신발 깔창, 방그릇 남은 음식, 소변통 뚜껑, 휴지, 반병의 붉은 풍로, 모기향, 숟가락, 구멍난 양말, 비누, 약병 등이 놓여 있었다. 한입 베어먹은 사과, 푸른 곰팡이가 핀 오렌지도 보이고 온통 먼지가 쌓여 정말 엉망인 상태였다. 아보가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러보지만 백발의 할머니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시력을 잃었다. 아보는 목소리를 높여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며 주민위원회 소천이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자신이 소천이 아니며 아보라고 답했다. 아보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 려 선생을 뵙게 했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며 자신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보는 자신이 먼저 과자를 가져왔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직접 뵈러 오신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과자 상자를 만졌다. 손가락 마디는 모두 변형되어 구부정하고 손톱은 회백색이고 말라 있었다. 이어서 과일 바구니도 만져보았다. 아보는 사과를 드시라고 할머니께 권했다. 할머니는 다시 이름이 아보냐고 물어보았다. 아보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보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남편이 학자였으며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학자에게 시집가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할머니의 사랑과 만남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은 아버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방안은 매우 조용하고 창턱에는 참새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버는 오직 영화만이 지금 이 황량한 모습을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모기장과 오래된 벽이 수십 년 전 맑은 창문과 깨끗한 바닥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 부부가 예쁘고 멋지게 생긴 얼굴로 창가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는 모습은 비록 고요하고 쓸쓸하지만 마치 흑백 영화처럼 윤곽이 뚜렷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 시가학계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연변인민 출판사에서 편집 사업을 하면서 소설도 쓰고 예, 시조도 잘 다루는 리태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태학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태학 시인은 예, 1947년 화룡시 룡지촌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 조문과를 졸업하고 선후로 겨우원 기자, 연변인민 출판사 편집 등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아동소설집 북극 갈매기, 동물소설집 악어섬에서의 격전, 과학환상소설집 고고학의 새 기원, 그리고 시조집 잔설 서곡 등을 출판했습니다. 아동소설 직승비행기에 걸린 파란 적삼이 중국 조선족 소년반에서 펼친 백령급 문학상을 수상하고, 아동소설집 북극 갈매기는 연변인민 출판사의 리행식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조 장백산이 연변시조사 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연변인민출판사 소속편집 겸 부편심, 그리고 연변시조사 부회장,

0: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이 연변대학 중문학부 단기 훈련반에서도 반년간 공부하고 교원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 대학 선생이 배워준 반급에는 이 신현철 시인, 장하도, 김혜령 시인 등이 학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아동소설이나 동물소설, 과학환상소설 등 소설작품을 많이 쓰는데 60세부터는 시조창작에 매진해서 많은 시조작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자 워낙 시조를 30년 전부터 쓰기는 썼고 연구해왔던 차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시조를 처음 접한 것은 1960년대에 기양에서 산판에서 목재를 할 때 하루는 친구가 시조창을 부르는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게 아마도 그가 시조를 접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 후 교원사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시조를 가르쳤고 또 30여 년 전에 이미 연변일보에 발표한 적선당 허울을 벗기노라라는 시조 한 수를 쓰고는 그 후에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고 연구하고 또 책에다 많이 적어놓기도 했답니다. 발표하지 않았을 뿐 퇴직한 후에 현재는 아들이 사업하고 있는 중경시에서 살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그럼 리티학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조는 제목이 잔설 서곡입니다.
2: 잔설 서곡 리태학. 차디찬 시간들이 노골라진 음지에 혀를 빼문 맞바람이 상료 타고 내리면 새하얀 련민 하나가 눈물 짓는 윤삼월, 맵잔섯을 잠재운 시허연 봉분 위에 솔바람 타고 온 메세 고운 깃털이 귀고래사를 쓰느라 여념이 없고 겨울이 머물다 간 마지막 자리 잔설은 촌풍 앞에 투명한 피에 흘리며 봄풀이 일어선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

0: 이 시조는 리시인의 그 시조집 제목인데 이 시를 두고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5년 2월의 어느 날 편집실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앞 건물 뒤쪽 흐미진 곳에 허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곧 사라질 잔서리 신세가 애처롭기만 하였다. 그러나 잔서리 녹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할 것은 분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잔서리 더운 피 흘릴 때 봄풀이 일어서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식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 그 처음 시작이죠. 그 후 이 식구를 염두에 두고 앞에다 두 어른을 보태고 즉 1년의 그 시간의 흐름과 이연의 메시 노래 등을 보태서 넣고 다음 또 소개해서 오늘이 지금 잔설 서곡이 된 거랍니다. 잔설 뒤에 서곡이란 단어를 달고 소리를 듣는다는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친구들이 저 밑에 갈고 다듬은 결과랍니다. 그 무심하게 흘러버린 잔설을 가지고 발견 사색 가공하는 시인의 창작 태도가 참 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풀벌레 소리입니다.
2: 풀벌레 소리 리태학. 한여름 켜내던 풀벌레 톱질 소리.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름만 남겨놓고 여울목 흰 톱밥으로 소리 없이 쓰러졌다.
0: 예, 이 시는 전형적인 시조로서 한여름 그 울어대는 풀벌레의 그 울음소리를 여름을 켜내는 톱질 소리로 비유하고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른 풀벌레 소리를 또 여울목으로 흘러내는 흰 톱밥으로 화해서 시가 부들지고 립체감이 나고 형상이 철저히 살아나게 만들었어.

0: 그래 서류를 이 열목이 그 흰 톱밥으로 서류 없이 쓰러진 것을 본 이것은 이 아마도 이태학신 한 사람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이 흐느러진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 시 제목은 늪과 점경입니다.
2: 늪과 점경 리태학. 됐다 됐다 호들갑 떠는 잠자리 꽁지. 늪부에 호동그란 밤은 일고 가면 저만큼 살던 산과 숲 하나 되어 일렁인다. 팔랑팔랑 꽃나비 여유로운 날개짓에 멋대로 떠다니는 흰구름 기웃거려도 명상에 잠긴 수면은 고요하기만 하다.
0: 예, 이 시종이 마치도 한편의 그 수채 하나 한편의 그 동영상처럼 움직임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선 이 잠자리를 쓰는데 잠자리 꽁지를 쓰고 있습니다. 잠자리 꽁지가 호수에 됐다 됐다 하면서 다치우자 호수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파문 때문에 또 산과 숲이 하나에 대해서 일렁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과 숲은 지금 호수 물에 비낀 게인데 그것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참 예, 그럴듯합니다.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예, 나비를 썼는데 나비 날개짓을 썼습니다. 꽃나비는 날개짓만 할 뿐 호수를 다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흰 구름이 호수를 기웃거려도 수면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기만 하다고 썼습니다. 동적인 것이 정적인 것에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들녘창가입니다.
1: 들녘창가. 아들 리동인의 요화 광야의 부처 리태학. 봄간에 지친 들녘이 흰 적삼 여민 채 낯다란 언덕 베고 말없이 누웠는데 까마귀 가옥 소리가 뜻깊게 들려온다. 황토색 열비치는 도롱길 논코마다에 활락에 조설거리던 흐름이 굳어지고 동설은 막힌 그 흐름 푸느라 맥이 지냈나. 드문이 보이는 정자색 등황색 반점은 저 한 몸 사르르 열반에 고이던 들녘이 남기고 가신 살이 고슬인가. 오다가 돌아섰고 돌아섰다 또 오는 눈송이는 무엇을 그리 좋아하는가. 수억의 부도탑 내려 들녘을 감싸 죽어라.

0: 예, 이 대학교 시인이 아드님은 지금 해외에서 미술 전역 박사까지 졸업하고 견제를 몇 차례 열고 후엔 또 서남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전에 이 리태학 시인의 아버님을 그 뭐 어릴 때부터 보았고 또 후에 또 이 중국에 와서 사업할 때 또 역시 또 그 화가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또 그분을 또 앞뒤로 몇 번 취재했던 그런 정황도 있다면서요?
0: 예. 어려서는 이 소년보사 그 소학교 때부터 소년보사 그 렘승호 화백한테 찾아다니며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번 저희들 신문에 그에 대한 관한 보도를 쓴 일이 있습니다. 후에 훌쩍 커서 연변대학 미술전업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 연구생 박사생까지 마친 다음에 서남대에 가서 지금 미술교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소년보사에서는 이전의 보도의 그 연속 보도로 또 한 차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가 리동인을 취재하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중경에 가서 직접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거의 그 유화작품 광야를 보고 저도 아리랑이란 조시를 써서 장백산지에 발표했는데 우상열 교수가 몇 천자 되는 평론을 달아서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시는 쓸쓸한 광야를 통해 민족이 어렵던 역사를 눈빛 속에 되새기고 허허벌판에 들여놓은 영혼이 피 튀는 몸부림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지친 들녘, 황토색 농코, 굳어진 흐름, 청자색 등황색 반점, 오다가 돌아서는 돌아서고 또 오는, 예, 그 다음에 들리크의 감싸주는 눈송이, 예, 등등 시어들은 그림 속에도 있지만 다시 시구에 나타나 그 시절 역사의 숨길을 더욱 돋보여줍니다. 허나 시연의 탄직과 신음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시 열반을 꿈꾸는 그 어떤 신념 같은 것도 끈끈이 밑에 깔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옹기입니다.
2: 리태학. 흙냄새 진땀냄새 네배인 그대로다. 석비오고 맞아들인 이슬과 햇빛이 된장 속 덩어리들을 새맛으로 줄세운다. 안팎은 있으나 속구멍은 튀어있다. 정풍을 모셔들어 바람난 장갓지는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0: 예, 이 시조는 조선족의 일상생활 용기인 옹기를 쓰고 있는데 옹기에 담아두는 음식의 그 진맛을 노래하고

0: 빛을과 햇빛을 받아들여 온기에 담은 장밋 반찬을 해 샛맛으로 우려내는 온기만의 유별난 작용을 은근슬쩍 지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록 나이 지긋하지만 그래도 진짜 인간 맛을 내는 여성들을 이들로 치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에서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등이 어쩐지 장밋 반찬이라든가 된장찌개라든가 청국장 뭐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죠. 그래서 지금 시에다도 찾는 사람이 꽤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보물 파는 할머니입니다.
2: 보물 파는 할머니 리태학. 불편한 도구를 끌고 어느 산판을 헤매시며 막물고 온 진달래나무 꺾어 오셨소. 은은한 향이 감도는 시골 장터 좌판 앞 자름자름 묶고 온 촌삼을 봄꽃은 잘랑이는 돈 속에 저무는 세상이지만 모르는 채 거스름돈도 안 받는 일이 있어 화나다.

예, 우리들도 예, 그 시장 귀퉁이 같은 데서 늘 보는 풍경인데 봄을 파는 할머니라 예, 제목부터 뭔가 인기를 끕니다. 새파란 봄을 파는 사람은 늙은 할머니이고 산판을 헤매시며 이쁘지 이쁘고 망울고 온 진달래를 꺾고 온 사람은 불편한 록을 끌고 다니는 안로인입니다. 참 예, 기억에 안 맞게 모순되는 화면이지만 그런 모순되는 화면이 부딪힘 속에 튕기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 은은한 향기 감도는 시골 장터에서 또 꽃을 사가는 손님들도 아주 개명합니다. 모른 채에 거스름 돈 안 받고 쓱 갑니다. 그러니까 거스름 돈까지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시골 장터가 환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잘랑이는 돈 속에 저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인정미 넘치는 고객들은 안로인의 수고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넘보고 넌지시 거스름 돈을 안 받고 가버립니다. 참 예, 그 작은 시 한 수에 많은 희노애락의 정감을 다져 넣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내입니다.
1: 아내, 리태학. 다릉다릉 고고는 낙이 나무 밑에 뉘어놓고 모난 자갈들 펴서 채바로에 굴리니 가난도 귀가 다스러 동글동글해졌다. 남편의 쌈짓돈을 점채로 밀어넣고 50이면 지부에 집 짓고 산다는 말에 콧구멍 반짝도 안 된 새집에 끓던 환희. 세월의 항아리에 누룩으로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 괴다 사글대로 사가서 정향만 고이 풍기는 육신보살로 거듭나고
2: 예, 이 시, 그, 시조의 천년에서는, 갓 세간살이, 즉,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편으로 밭을 붙이는 그 힘겨움을 읊조렸습니다. 여기서의 모난 자갈돌 퍼서 채발 위에 굴리니, 가난도 귀가 다스러 동글동글해졌다. 아주 그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가난을 이 자갈돌로 보고, 그것을 채에 치니까 또 가난도 귀가 다스러 동글해졌다는 표현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에서 쌈짓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쌈짓돈은 남몰래 남편이 가만히 모아둔 그런 작은 돈이 예, 하늘로 스황채인데 혹시 뜻밖의 친구들이랑 만나면 예, 치맥 한 잔 할 그런 그 남편이 감춰둔 돈이죠. 그런 귀한 돈을 예, 어이없게도 예, 점쟁이한테 다 밀어놓고 점을 쳐본 게 50살 되면 집 위에 집 짓고 산다 하는 그 그렇게 점쟁이가 말했죠. 그래서 콧구멍만한 새집이 아주 끌토로이 환희를 안았던 그런 아내라. 하지만 생활로는 계속돼서 마치도 장을 담글 때 넣는 누룩처럼 세월이 항아리에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하게다 사글대로 사가서 청향만 고이 풍기는 그런 욕심보살로 거듭나고 맙니다. 지금 아내를 보살로 지금 물론 이런 고상 속에서 이런 또 괴이고 괴이는 속에서 삭고 사는 곳에, 속에서 아들 딸을 어엿한 대학생과 유명 화가로 성장시킵니다. 지금은 아들 집이 있는 중경시 서남대학원 안에서 행복한 그 만년을 보내고 있지만 고생도 적지 않게 한 줄로 압니다. 시가에 생활 맛이 짙게 풍기고 점점 사가가는 그 아내에 대한 마음 밑창의 늦은 사랑도 향기를 풍겨서 아주 좋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두메농가입니다.
1: 두메농가 리태학. 포런 이끼를 얻는 노와 지붕 사이사이 움토자란 씨앗들의 해묵은 이야기에 밭꽃이 귀를 감구다 굳잠이 들었다. 세월을 새김질하던 황소잎 다물일 때 숙련기 모깃불에 여름밤이 설익을까 반딧불 켜들고 내리는 개똥벌리 고맙다. 아랫목 차지한 느린 시간들은 맵산 산천어국 동동주에 취해 갈 길이 바쁜 달 보고 혀 꼽은 소리만 난다.
2: 예, 두메 농가를 지금 그 쓰고 있는데 주로 농가의 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며 있어서 고향 농가의 특점들이 잘 집약된 억구들을 골라서 다듬어서 쓴 것이 돋보입니다. 리하면의 푸른 이끼, 너와 지붕, 해묵은 이야기, 밭꽃, 황소잎, 숙연기, 모깃불, 그리고 반딧불, 개똥불리, 그 다음에 아래목, 맵사한 산천어국, 동동주, 달 등등의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또한 진한 향수 냄새가 풍기는 절절한 단어들을 모집해서 고향정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서 더욱 구수하고 향토적이고 그리움에 휩싸게 만드는 좋은 시조입니다.

0: 예,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장식 요령입니다.
1: 장식 요령 미태학. 모두가 직선일 때 힘차게 뻗은 선이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는 듯한 거북함에 휘어내린 곡선을 그린 적이 더러 있다. 모두 다 매끈할 때 드넓은 평면이 마음속 어딘가에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어덜덜 거칠은 구석 있기를 바란다. 직선이 닿을 때는 곡선을 주어 살리고 매끈함에 질릴 때는 거친 면을 남겨라. 신비한 음양리치는 알고 보면 간단하다지.
2: 예, 이 시조는 그 작가로서 문화에 독특하게 보고 천편 인류를 파괴하고 한간이 많은 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에 정해놓은 리치대로 할 때 문화 창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 창작 자체가 독특한 그리고 강한 개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이 시에서 장식을 할 때 요령을 빌어서 지금 개성적 탐구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직선일 때 휘어져 내린 곡선을 그리라고 지금 말합니다. 또 모두 다 매끈할 때 오달톨 거칠은 구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이런 철학적 관점을 총화해서 직선이 닿을 때는 곡선을 주어 살리고 매끈함이 질릴 때는 거치면을 남겨라고 호소합니다. 리태학 작가 본인도 창작에서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많이 창조했습니다. 소설 쓰다가 불시에 동물 소설을 썼고 동화를 쓰다가 또 불시에 과학환상 소설을 썼고 또 이번에는 시조집을 덜컥 출판하고 인생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슴슴하고 무미건조하게 살기보다는 뭔가 독특하고 기발

0: 자유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자신만의 어떤 매력적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겠죠. 천리가 다분한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백산입니다.
2: 장백산, 리태학. 전에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보동키고 속살섞고 빗어내리는 조화는 섬섬한 기온이 서려 보는 눈이 황송타. 갈라지고 부딪힘을 거듭하던 지맥이 기암으로 높이 솟아 하늘과 정 나눌 때 앵돌아 놓은 북도성 오로라가 오르슬고 명산 정기 받으려고 구름같이 모인 인파에 부대끼다 하얗게 머리센 성산은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
0: 예, 이 시조에서는 예, 장백산의 기상을 만큼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19, 천혜의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부둥키고 속살섞고 빚어내는 조화는 섬섬한 기운이 서려 보는 눈이 황송타 라고 개탄하면서 썼는데 시각적으로 장백산을 표현했고 그 다음 연에서 어르슬고는 또 촉각으로 예, 촉감적으로 표현했고 3연에서는 다시 또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고 씀으로써 시각적인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웅위한 그 장백산의 절경을 그 형성 원인으로부터 인간 마음이 닿기까지 자상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웅위한 장백산 절경을 인간상의 복잡 다단한 심리적 작용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장백산에다 인간 심리를 곁들인 점이 돋보인 좋은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은 리태학 시인의 천리적 의미가 깊이 내포된 좋은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주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주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로 삼림 자원안전 최저선을 전력 지키고 있습니다.
3: 안덕현 량병진에 위치한 길림 위풍모급 단판 가공 대상이 순조롭게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2: 우리주 교육시험 부문에서는 교육부의 유기 일체 시험 부정 행위 방지 표준에 맞춰 인적 방어 더하기 물적 방어 더하기 기술적 방어의 입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승격시킴으로써 대학 입시의 공평, 공정, 최저선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우리주에서는 5대 방화 체계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당정, 대중성 방어, 입업 방화, 과학적 예방 통제, 응급 진화의 전고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위성, 영상 감시에 의탁해 립체화된 화재 감시망을 구축하고 전역에 각종 방화 응급 장비를 완비해 림구 안전 예방 통제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 삼림 방화기 마감을 기준으로 우리주에서 이미 연속 45년 중특대 삼림 화재가 없었으며 인명피해와 중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 우리주는 봄철 삼림 방화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주 상하는 사상 단계를 늦추지 않고 사업 강도를 낮추지 않으며 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화재 근원에 대한 통제, 위험 요소 점검, 응급 당직 등 재반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며 마감 단계의 느슨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엄격히 방지해 삼림 자원 안전 최저선을 전력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5일 봄철 삼림 방화기에 진입한 이래 우리 조에서는 삼림 방화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엄격히

0: 사람을 앞세우고 세밀함을 우선으로 삼림 방화 안전망을 촘촘히 짜고 근원에서 화재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 삼림 방화 안전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경 왕청현 림업국 대흥림산작업소 방화술라 대원들이 일상적인 순찰길에 오릅니다. 산길은 풀과 나무가 무성해 험난하기만 합니다. 왕청현 림업국 대흥림산작업소 종업원 조경빈입니다. 골짜기 대흥림산작업소 왼쪽 산에 29와 42림반 4,400무를 순찰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기억나지 않고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생태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중대 삼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적으로 생태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청 삼림 초원 방화진화 지휘 중심에서는 삼일꾼들이 설치된 30여 개 카메라를 통해 전 현의 각 삼림 방화 중점구역 상황을 면밀히 감측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응급관리국 방화 방공실 주임 공복동입니다. 책임 실시를 삼림 초원 방화 진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하고 다부문 협상 기제를 건전히 하며 직책을 명확히 하고 협동을 강화해 통일 지휘, 분공 협조, 고효율 연동의 사업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3월 15일 삼림 방화기에 진입한 이래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반 방화 사업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상시화된 선전 교양으로부터 정밀화된 화재 근원 관리까지 전면적인 감독 검사부터 엄격한 제도 건설에 이르는 빈틈없는 삼림 방화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림업국 방화 방공실 주임 조경강입니다. 광범한 주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삼림 방화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불씨를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지 말며 삼림 지역 야외에서 흡연하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밭을 태우거나 로천에서 소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명한 제사를 제창하고 전민이 참여해 도나 삼림 자원과 생태 안전을 함께 지켜갑시다. 병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는 면적이 264헥타르인데 그중 80% 이상이 삼림이어서 방화 압력이 큽니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데 대비해 풍경구에서는 출입구 통제, 선전 권유, 위험 요소 점검의 3위 일체 예방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두 가지 언어 방송으로 화재 예방 수칙을 순환 방송하고 삼림 가연물, 야외 불 사용 등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광객들의 공동 인식이 되게 했습니다. 근일내 우리주에서는 삼림 구역이 넓고 생태 자원이 풍부한 실정에 립각해 시종 삼림 방화를 생태 보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예방 위주, 진화 결합을 견지해 전방위, 립체화, 상시화된 삼림 방화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는 각급 방화 책임을 강화하고 주, 현, 향 3급 연동 기제를 건전히 하며 삼림구역 관리보호 직책을 세분화해 방화 임무를 산머리와 구역, 인원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시달했습니다. 인력 방어 더하기 기술 방어를 결합해 방화 감시, 무인기 순찰, 초소 당직 등 예방 통제 수단을 완비해 삼림구역 화재 상황을 조기에 경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삼림 방화 선전이 향촌, 림산 작업소 사회구역에 진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방화 법률 법규와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이 자각적으로 야외 불 사용의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해 전민 방화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45년의 평안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방화 사업 일꾼들이 대를 이어 지켜온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여러민족 대중이 마음을 합쳐 지켜온 실천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 상하는 항상 마음 놓을 수 없는 책임감으로 안전과 책임을 강화하며 연속 46년 무중대 삼림 화재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면서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고 동북 생태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는데 튼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6월 6일 올해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8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8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2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 용정시 2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

0: 기업 작업 현장 기계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일꾼들이 생산 설비를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 연마, 선별 등 각 고리가 원활하게 연결돼 현장은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길림 위풍목업연회사 공장장 방옥민입니다. 지금 시험 생산 단계에서는 하루에 원자재를 약 40立方미터 정도 소모하는데 앞으로 정상 생산에 들어가면 하루에 70立方미터 정도 쓰게 될 것입니다. 투자가 1000만 원인 이 대상은 현재 400여만 원 투자를 완수해 공장 보수, 전기 회로 승격 등 기초시설 개조를 마쳤고 전문 목재 단판 생산 흐름선 두 개를 들여왔으며 전동 운반차, 지게차 등 장비를 갖췄습니다. 또한 자작나무, 사시나무, 목재, 원자재 5천 립방미터를 비축했습니다. 방옥민입니다. 이 제품은 주로 새로운 판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고급 가구와 바닥재에 쓰입니다. 주로 광동, 광서, 산동 일대로 판매되고 일부는 유럽과 미국에 수출됩니다. 이 대상이 가동되면 연간 목재 원자재를 약 3만 립방미터 소모하고 년간 생산량이 2만 립방미터에 달하며 생산액은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4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 위풍목업연회사 종업원 한빈입니다. 로임은 매달 받는데 한 달에 6천 원입니다. 기업은 녹색 순환 리념을 실천해 폐기물을 수거 재활용할 예정이며 년간 생물질 과립 3천 톤을 가공해 자원의 고효율 이용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1: 올해조 교육시험부문에서는 교육부의 유기일체 시험 부정행위 방지 표준에 맞춰 인적 방어 플러스 물적 방어 플러스 기술적 방어의 입체적 예방통제 체계를 승격시킴으로써 대학 입시의 공평 공정 최저선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우리조에서는 자고 제외로, 사고 제외로, 신고 제외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와 성 관련 부문 사업 포지에 따라 사업 책임을 다지고 예방 통제 조치를 세분화하며 안전 최저선을 엄수하는 한편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반 시험 조직 보장 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각종 위험 우환을 엄격히 방지합니다.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42명 업무 골간을 뽑아 11개 고정 감축조와 3개 이동 감축조를 내오고 석대 무선전 감축차를 배치해 대학 입시 시험 장소 주변 신호를 순찰 통제합니다. 시험 기간 기지국 출력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시험 장소 신호 차단 설비와 연동해 부정 행위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과학 기술로 대학 입시의 공평 최저선을 지킵니다. 주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 주임 김용호입니다. 과학기술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48대 안면인식 시스템, 42대 지능형 안전검사문, 530대 5세대 이동통신 신호차단기, 168명의 안전검사원을 동원하여 인적방어 플러스 물적방어 플러스 기술적방어의 립체화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험장소 전 구역의 무사각지대 피복을 실현했고 강력한 과학기술로 공평, 공정, 최저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올해 우리 성에서는 대학 입시 문구를 통일적으로 발급하지 않으며 수험생 스스로 시험 문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시험 장소 조용한 입장, 규모화된 안전검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시험부문에서는 수험생이 자체로 준비한 문구의 휴대표준, 필수 목록, 금지 물품 세칙을 명확히 해 수험생 입장 문구 사용 관리를 규범화했습니다. 김용호입니다. 모든 문구는 도안이 없고 글자가 없는 단층 투명 플라스틱 문구 주머니에 통일적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핵심 필수 문구에는 0.5mm 검은색 시험 전용 수성펜, 정규 EB 연필, 예비 연필심, 아무런 포장이 없고 표면이 깨끗하며 글자가 없는 지우개, 교정에 맞는 자 세트, 콤파스 등 기초적인 시험용 문구가 포함됩니다. 올해조 교육시험사무부문에서는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과정에서 시험 장소 교류를 엄격히 지키고 성실하게 각종 시험에 임하며 각급 학교에서도 시험 장소 배치, 시험 사무 보장, 수험생 심리 지도 등 봉사를 잘하여 전주 대학 입시 사업이 안전하고 평온하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전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미리 조치하고 알심드려 준비해 대학 입시 봉사보장 사업을 전면 가동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길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0: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대학 입시 기간 중점 식품 안전을 면밀 주시하고 집중 급식 고리와 시험장 주변의 식품 유통 감독 관리를 착실히 들어줬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에는 전담 일꾼을 배치해 현장에 상주하며 급식과 식사 관건 절차를 전과정 감시 통제함으로써 수험생과 시험 사무 관계자들의 음식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동시에 집법 일꾼들은 시험장 주변 문구점의 대학 입시 필수 용품에 대한 전문 검사를 해 불량 및 불합격 시험 문구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응급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1231호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며 시험 관련 문제에 대한 쾌속 대응, 신속 대처 기제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전 우환을 해소하며 각종 시험 관련 시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용정시 공안국에서는 시험 관련 안전 우환을 전면 정돈하고 시험 부정 행위 등 위법 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집중 검사를 통해 전자통신 기자재 판매 시장 경영 질서를 바로잡고 사건 단서 연구 분석 및 회의 기재를 구축해 사건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 장악했으며 위법 범죄 활동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 해명하고 법에 따라 단속 처리함으로써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습니다. 용정시 공안국 치안관리대대 치안관리통제중대 지도원 최정문입니다. 용정시 공안국에서는 치안환경정화,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소통보장, 봉사보장 최적화 등 방면에서 앞서 계획하고 일련의 안전보장조치를 주밀하게 배치해 전시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평안하고 건강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 분위기를 조성해줬습니다. 국가전력망 용정시 배전회사 전력보장 일꾼들은 사전에 용정 고급 중학 시험장의 외부 전원, 내부 전력설비, 배전 선로에 대한 전면적인 우한 점검 정비를 실시했고 시험장에 응급 전원 차량을 배치해 대학 입시 기간 전력망과 설비에 안전하고 믿음직한 운행을 보장했습니다. 국가전력망 용정시 배전회사 배전 운행 유지 보수반 종업원 강기입니다. 조기 계획, 조기 점검을 견제하면서 선로와 설비 안전 우환을 여러 차례 정돈하고 설비 순찰을 강화했으며 중점 시간대 전력 부하를 면밀히 주시하고 24시간 선로 운행을 감축해 시험 장소 전력 설비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역 인터넷 예약차 사업을 추진하고 종사 인원들의 다원화된 노동 권익을 보장하며 인터넷 예약차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인터넷 예약차 운전수 종사 자격시험을 가동했습니다. 신청인은 휴대폰과 컴퓨터 단말을 통해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에서는 길사판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또는 APP로 신청하고 컴퓨터 단말에서는 길림성 도로운수 종사 자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되면 길사판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과 APP 또는 자체 단말을 이용해 전자증빙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1: 그늘 혼천시 해동가도 용림사회구역 림업성 A구역은 유달리 흥성거렸습니다. 용림사회구역은 특색 당건설 자원봉사 브랜드인 능력자 작업실에 의탁해 홍사부 봉사팀을 조직해 주거단지를 찾아 편민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수리와 해민 봉사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정교한 솜씨와 따뜻한 봉사로 이웃을 돕고 대중마음을 덮여주었습니다.
0: 일전 연변일중 축구팀이 전국 청소년 축구연맹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전국 총결승전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성립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연변일중 배구팀은 성급 선수권 대회에 처음 참가해 4위를 차지하면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 그리고 삼농사업에 유리한 정책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농업정보입니다. 과학영농의 첫걸음 바로 알맞는 비료 사용에서 시작되는데요. 최근 주요 알곡작물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이 발표됐습니다. 시비로 증상과 친환경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네, 과학적 시비로 생산량 증가 및 친환경성 제고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자

최근 농업농촌부 재배업관리사는 전국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농업농촌부 과학적 시비 전문가 지도서도와 함께 주요 알곡 작물의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을 제정해 정확한 시비로 알곡 식용유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권장 사용량은 주요 알곡 작물을 대상한 맞춤형 시비 안내 표준입니다. 편찬 과정의 작업팀은 국내외 알곡 작물의 선진적인 시비 경험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년간 축적된 토양 측정 처방 시비 데이터를 통합했으며 벼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알곡 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한 생산지의 토양 비옥도 기후 조건 재배 모식과 생산량 수준을 대상해 과학적이고 합리한 화학비료 사용량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비료 수요에 따른 공급과 정확한 보충을 실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시비에서 경험에 의거하고 사용량이 많은 원인으로 초래되는 영양분이 낭비되고 생산량이 높지 못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시비 모식에 비해 권장 사용량은 구역과 류형을 나누어 진행하는 개량화한 관리를 강조하고 작물 품종의 특성, 목표 생산량이 높고 낮은 토지 조건이 좋고 나쁨에 근거해 화학비료 사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한선 설정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영양분 공급을 충족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과량의 시비를 통제해 화학비료의 류시를 줄이고 비료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권장 사용량은 실용성과 조작성을 두루 고려했는데요. 각지에서 당지 토양의 영양분 및 재배 습관과 결부해 시비 방안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농경지에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려에 따르면 2020원 내 우리나라 3대 알곡 작물의 제철 화학비료의 리용률이 43.3%에 불과해 아직도 향상 여지가 있습니다. 과량으로 시비하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토질 퇴화와 수체의 질산염 함량 표준 초과 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량이 실시는 바로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관건적인 조치로 됩니다. 각지 농업 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기술 지도와 선전 양성을 강화해 정확한 시비 기술이 천만 세대 농가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이 시비가 알곡 증상과 환경보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해에서 열린 국제식품전람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7개 기업이 참가해 조선족 특색 음식과 장백산 생태제품 100여 종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해외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연변 특산물의 경쟁력 한번 느껴보시죠. 네, 최근 2026년 SIAL로 시야 국제식품 및 음료 전람회가 상해 신국제 박람 중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조는 7개의 기업을 조직해 전람회에서 조선족 특색 음식, 장백산 생태 제품 등 100여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조의 특색 식품 장백산 인삼 꿀제품 품은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제품 진열, 현장 시식 등 방식으로 연변 제품의 품질 우세와 문화적 내포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해 수많은 국내외 구매자와 업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국 각지 및 해외 투자자들과 정확하게 접목하고 협력 이항을 협상하며 시장 자원을 발굴하고 판로를 확대 했는데요. 누적으로 100여 개의 대상이 협력, 의향, 고객과 접목해 연변 특색 제품의 인지도, 호감도 및 시장 경쟁력을 일정 끌어올렸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는 요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가뭄 영향으로 올해 수확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알찬 열매로 품질은 오를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과 땀방울이 만들어갈 7월의 블루베리 벌써 기다려집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의 블루베리 묘목들이 왕성한 생장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배농가에서는 농사 시기를 다잡고 가지치기 등 관리보호 작업으로 전면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관리보호의 관건적인 고리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양분이 낭비되지 않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블루베리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 겨울 가뭄의 영향으로 일부 블루베리 가지는 마름 현상이 나타나 올해 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요. 이 산량이 감소되면 양분이 보다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어 열매의 품질을 향상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힘을 내 정교화 관리에 몰두하며 품질 향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0일쯤이면 블루베리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향 소식 이어갑니다. 이 화룡시에서는 청년 교류 활동이 뜻깊게 펼쳐졌습니다. 김치 담그기와 잠꽃춤 체험 그리고 민족 단결 문화 교류 자담회까지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눕니다. 일전 공천단 화룡시위에서 청춘의 마음을 모으고 민속으로 단결을 이야기하다 주제의 청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는 화룡시 여러민족 청년가안부 대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속 문화의 깊은 매력을 체험하고 민족 단결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광동천에서 특색 있는 민속 체험과 문화교류 활동으로 꾸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통해 연변의 민속 음식 문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이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경쾌한 장단에 맞춰 장구춤을 배우며 전통춤 사이의 멋과 흥을 흠뻑 느꼈습니다.
민속 체험이 끝난 뒤에는 민속 단결 문화교로 자담회가 이어졌습니다. 공천단 화룡시위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곳곳에 우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농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소득 증대인데요. 네, 오늘 과학 영농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촌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 길잡이를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농사로 돈 벌기 누구보다 간절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량 재배만으로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가들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1: 네. 최근 연간 나라적으로 전민 소득이 안정한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정책을 개괄해 보면 첫째로는 양식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0: 네.
1: 바로 벼, 밀 등 최저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네. 경작지 보호 보조금,
0: 네.
1: 1차성적인 종합 보조금
0: 네.
1: 등을 비롯해서 그 보조금을 지불하며
0: 네.
1: 주요 양식 작물이 원가 보험에 기초해서 그 소득 보험을 더해서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농촌 산업 발전으로 소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특세 양식, 농산물 가공, 농촌 관광,
0: 네.
1: 전자상 거래,
0: 네.
1: 임하 경제
0: 네.
1: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주어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합작사 선두기업이 농가와 연계해 농업 판매를 보장하고
0: 네.
1: 배당금을 지불하며
0: 네.
1: 취업을 틀어주며
0: 네.
1: 그 농가들에게 그 리익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또한 냉동 유통 및 전자상 거래 봉사점을 건립함으로써 판매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취업을 통한
0: 네.
1: 전민들이 소득을 보상합니다.
0: 네.
1: 여기에는 가정봉사, 전기, 용접, 농기계 네. 등 무료기능 훈련 강습반을 대규모적으로 조직해 촌민들이 기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0: 네.
1: 노인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1: 네. 다음 그 농촌 공익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여기에는
0: 네.
1: 도로 보호, 호림, 정결, 하천 관리 등 일자리를 마련해 촌민들이 집 부근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합니다.
0: 네.
1: 넷째는 농촌이 그 유휴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유휴 자산이 리익을 창출해 촌민들이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는 경작지를 이전하거나
0: 네.
1: 합작사에 가입하여 리익 배당을 받게 하며
0: 네.
1: 유후 주택을 민박으로 혹은
0: 네.
1: 그 장코 스튜디오로 만들어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0: 네네.
1: 다섯 번째로는 금융 및 사회 보장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는 농업 관련 대출 확대, 소액 대출 이자 우대,
0: 네.
1: 절차 간소화,
0: 네.
1: 농업 보험 확대, 보상 기준 상향, 농촌 기초 생활 보상, 그리고 의료 양로 보험 수준 제고,
0: 네.
1: 빈곤 탈락 방지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 강화입니다.
0: 네.
1: 다시 말씀드린다면 식량에는 보조금이, 취업에는 일자리가,
0: 네.
1: 자산은 소득으로,
0: 네.
1: 재해에는 그 보험이,
0: 네.
1: 농민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전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바로 농사지어 돈을 버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식량

0: 으로 제 식량 재배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1: 네. 국가에서도 예, 농민들이 식량을 재배하며 이익을 보고 예, 희망을 갖도록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지원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첫째는 가격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0: 네.
1: 예, 벼, 밀이 최저 소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네. 예, 식량은 많으나 가격은 낮고 풍작에도 수확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0: 네.
1: 예, 둘째는 예, 보조금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0: 네.
1: 경작지 보호 보조금,
0: 네.
1: 식량 생산 농가들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이 모두 제때의 전액으로 지급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예, 재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0: 네.
1: 옥수수, 벼, 밀, 콩 등 네. 예, 주요 그 양식 작물이 그 완전 비용 보험과 예, 소득 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재해나 예, 시장 변동이 발생해도 예,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이상 기후가 빈번한 요즘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을 더 늘릴 수 없을까요?
1: 네. 여기에는 예, 그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1: 예, 첫째는 예, 적당한 그 규모로 예, 규모를 적당하게 확대하여 예, 생산 비용을 예, 낮추는 것입니다.
0: 네.
1: 예, 둘째로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예, 좋은 종자와 그 합리적인 경작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
0: 네.
1: 친환경적인 병충해 예방 조치를 통해 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면서 예, 소득도 자연히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0: 네.
1: 셋째로는 손실을 줄이는 것도 예, 소득 증대입니다.
0: 그렇죠. 예,
1: 건조, 저장 시설을 잘 활용하여 예, 식량이 예, 곰팡이가 끼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 상품성이 더 좋아져 가격도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많은 천민들이 농사만으로는 소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망설이고 있는데요. 정책 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 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현재 그 국가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0: 네.
1: 현역 부민 산업입니다.
0: 네. 네,
1: 쉽게 말해 예, 농촌에 적합하고 농민이 할 수 있으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 그러한 산업을 말합니다.
0: 네. 예,
1: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입니다.
0: 네.
1: 예, 첫째는 예, 특색 있는 재배 사육으로 일촌 일품을 추구하며
0: 네.
1: 과일, 채소,
0: 네.
1: 에, 가축,
0: 네.
1: 수산물을 에, 특화,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0: 네.
1: 에, 둘째는 농산물 가공으로 에, 조기 가공,
0: 네.
1: 그 신선 채소 가공,
0: 네.
1: 포장, 건조, 네. 냉장 등을 통해 산업사슬을 연장하면서 예, 가치를 예, 몇 배 높인 것입니다.
0: 네.
1: 에, 셋째는 예, 농촌이 신산업으로 농촌 관광, 예, 농가 레스토랑, 체험 농장,
0: 네.
1: 예, 농촌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을 통하여 예,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자금도 기술도 부족하고 판로가 걱정되는 소규모 이 농가들에서는 그 어떻게 이 산업을 그 발전에 참여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1: 네. 여기서 이 그 정책의 핵심은 바로 농민들과 연계하여 에, 농민을 이끄는 것입니다.
0: 네.
1: 에, 첫째는 그 농민 전업 합적사,
0: 네.
1: 에, 가정 농장을 따라 함께 발전하면서
0: 네. 에,
1: 통일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에, 통일 판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0: 네.
1: 에, 둘째는 예, 그 기업과 연계하여
0: 네.
1: 주식 배당, 예, 취업 고용을 통해 예, 소규모 농가도 예, 산업이 그 사슬이 이익을 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 네.
1: 예, 셋째로는 예, 각지에서 그 냉동, 유통, 전자상 거래 서비스를 건설하여 운반할 수 없고 팔 수 없으며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를 예,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는 어떠한 보상과 지원이 있는지요?
1: 예, 올해 중점은 예, 일자리 안정,
0: 네.
1: 기술 향상, 로임 보상입니다.
0: 네.
1: 예, 첫째로는 대규모로 농민 기술 훈련을 지시합니다.
0: 네.
1: 예, 가정봉사, 전기기사,
0: 네.
1: 예, 영접공, 농기계 사용,
0: 네.
1: 료양보호 등 기술을 배워서 기술 일꾼으로 취직해 예, 로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0: 네.
1: 예, 둘째로는 임금체불 관리 강화로 농민공 임금 체불을 엄격히 처벌하여

0: 네. 예,
1: 그 이런 대가를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예.
1: 셋째는 농촌 건설, 농촌 도로, 수리 시설,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서 현지 농민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가족을 돌보느라 외지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그 농촌 공익성 일자리로
0: 네.
1: 도로 관리,
0: 네.
1: 산림 관리, 환경 미화,
0: 네.
1: 하천 관리, 정책 선전원 등이 네. 대부분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전에 있는 공장도 좋고 그 가공업, 수공예품 등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 가정도 돌보고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셋째로는 농촌 관광,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서비스 직원,
0: 네.
1: 분류 직원, 택배 직원,
0: 네.
1: 방송 협조인은 등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0: 네.
1: 이러한 일자리들은 돈도 벌고 가정도 돌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농사위에 그 집이나 땅을 활용해서 우리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1: 네.
0: 네.
1: 그 농촌 주택
0: 네.
1: 경작지가 바로 그 재산성 소득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첫째 그 경작지입니다.
0: 네.
1: 유상으로 양도하여 임대를 받거나 합작사 혹은 그 기업에 출자하여
0: 네.
1: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주택기지와 그 유휴주택입니다.
0: 네.
1: 법에 따라 민박, 창고,
0: 네.
1: 전자상거래 방송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0: 네.
1: 빈집도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셋째는 집체 자산입니다.
0: 네.
1: 마을 단위 그 집체 산림지 공장 건물을 통일 경영하여 마을이 그 집체 경제를 키우고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일정하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 토지 경작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장기적인 투자와 소득 증대에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이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농촌 그 토지 2차 계약이 그 만료된 후
0: 네.
1: 30년 다시 연장하여 농민들에게 그 안심을 줍니다.
0: 네.
1: 농민들도 투자로 감행하고 혹은 토지를 개량하며 비닐하우스를 짓고 장기적인 산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0: 네.
1: 그 소득도 해마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산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농촌 금융지원 실속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1: 네. 여기서는 첫째 그 농업 관련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0: 네.
1: 량식 생산, 특색 산업,
0: 네.
1: 가정 농장, 합작사의 그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소액 신용 대출이 더욱 편리해지며
0: 네.
1: 절차가 간소화되고
0: 네.
1: 금리가 우대되어
0: 네.
1: 농가의 그 소액 자금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0: 네.
1: 실제로는 농업 보험을 확대하고
0: 네.
1: 품목을 다양화하여
0: 네.
1: 생산량 소득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는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을 다루는 농가들에서는 어떻게 종합적인 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양식 재배에서는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0: 네.
1: 산업 발전에서는 플랫폼이 지원하며
0: 네.
1: 취업에는 일자리가 보장되고
0: 네.
1: 자산은 활용 경로가 있으며
0: 네.
1: 금융에는 서비스가 지원합니다.
0: 네.
1: 때문에 정책을 잘 활용하고 항목을 잘 찾아 성실껏 노력한다면 농민 소득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그 우리들의 생활이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오늘 내용 잘 분석해보면 촌민 소득 증대는 우리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조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1: 네. 위에서 얘기하다시피
0: 네.
1: 우리 정책을 적당히 잘 활용해서 우리
0: 네.
1: 산업에서의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러면 양식 재배에서는 네. 양식 재배

0: 상대의 예, 유관된 정책을 잘 활용하여 네. 예, 그 우대 조치를 받도록 하고 네. 예, 산업 발전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며 네. 예, 우리가 취업에서는 예, 정책상에서의 이러한 우대적인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며 예, 우리가 농업자산은 예, 정당한 활용 경로로 예, 거기에서의 그 수입을 창조해야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예, 우리가 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예, 자신에게 맞는 예, 그런 예, 항목을 찾아서 예, 잘 이용한다면 우리 소득은 예, 더욱더 늘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실시하는 첫 해인데요. 우리 성에서도 이 주황 1호 문건에 따른 실시 시책이 발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0: 네, 원래 주황 1호 문건에서는 예, 량식 생산량을 1.4억 근 수준으로 안정시키다고 했습니다.
1: 네.
0: 때문에 배와 밀에 대한 그 최저 구매 가격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네. 최저선을 예, 확실히 지킵니다.
1: 네.
0: 예, 다음 그 보조금 강화입니다.
1: 네.
0: 예,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네. 경작지 보조금, 네. 옥수수와 콩 생산자 보조금은 예, 병시대로 지급됩니다.
1: 네.
0: 예, 원래 량식 예, 기름작물 재배 전용 대출 이자 보조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 네.
0: 만약 재배 규모를 예, 확대하고 싶다면 예, 네.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 보조금을 받아 대출 그 비용을 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셋째로는 예, 기술 그 지원입니다.
1: 네.
0: 원래 국가에서는 흙토지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예, 전문가들 현장에 보내서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1: 네.
0: 우수한 종자와 좋은 그 경영 방법을 사용한다면 예, 단위당 예, 수확량을 예,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주의 특색 산업을 말하자면 연변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또 특색 산업을 하는 분들 사양업을 하는 사람들 올해 소를 키우는 이 양식호들에 한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요?
0: 네, 연변소를 대상으로 원래 길림성에서는 두 가지 큰 예, 그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육종 보조금입니다.
1: 네.
0: 핵심 그 사육장에서 매년 200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 네.
0: 만약 그 양식호가 우수한 그 배아를 선택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예, 기준에 도달하면
1: 네. 예,
0: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1: 네.
0: 예, 둘째는 규모 보상입니다.
1: 네.
0: 예, 년간 우수한 그 배아 500개 이상을 예, 보급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40% 이상일 경우 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네.
0: 이외에 산업 사슬입니다.
1: 네.
0: 국가에서는 농산물 정밀 가공을 부축하게 되는데
1: 네.
0: 예, 소를 키우는 전민들은 예, 도축기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예, 소고기를 예, 좀 더 비싸게 예, 팔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소에 대한 소사육에 대한 농가들에도 정책이 따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이 새농촌 건설과 더불어 농촌은 환경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마을 건설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 수리도 좋고 화장실 개소 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0: 예, 올해 보게 되면 예, 중점은 부족한 부분을 예, 보완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첫째는 기초시설입니다.
1: 네.
0: 예, 농촌이 음료수, 전기, 도로 네트워크를 계속 정비합니다.
1: 네.
0: 우리 주 변경촌에는 예, 우선 5만 개의 온실을 건설하여 채소 판매 및 그 저장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네.
0: 둘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1: 네.
0: 화장실 개조, 쓰레기 처리, 오물 처리가 중점이며
1: 네.
0: 예, 농촌은 그 도시처럼 깨끗하고 네.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셋째는 문화 관광입니다.
1: 네.
0: 예, 문화 관광이 융합입니다.
1: 네.
0: 예. 331 국경도로에 의탁하여 우리 주 소수민족 마을에서 중의학의 그 양생 및 빙설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만약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있다면 민박 또는 농촌 체험 마을을 개소하여 정부 네. 지원 정책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마을 환경 그 개선에도 계획이 있고 지금 금방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일전에 국가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는 최근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 체계 통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은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 삼농사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

0: 사람들한테는 그 유리한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메시지인지요?
1: 예, 이 의견은 취업 우선 정책을 틀어지고 네. 도시와 농촌이 그 취업, 네. 상업, 네. 직업 양성, 권익 보호, 최저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0: 네.
1: 로무 유입지와 유출지 간의 네. 협력을 강화하여
0: 네.
1: 도시와 농촌 간의 쌍방향 이동,
0: 네.
1: 평등한 고용,
0: 네.
1: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0: 네.
1: 예, 이번 의견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섯 가지.
1: 예, 첫째로는 도시와 농촌이 취업 기회 개발을 통과하고 현시와 향진이 그 취업 공간을 확대합니다.
0: 네.
1: 예, 편민봉사, 문화관광, 빙설경제, 입국경제 등 소비 분야의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를 창조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도시와 농촌 간이 균등화된 취업 공공봉사 체계를 통과하고
0: 네.
1: 지역 특성에 맞춰 균형적이고 접근 가능한 취업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0: 네.
1: 지역 간이 그 로무 접목과
0: 네.
1: 취업 정보 매칭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색 있고
0: 네.
1: 평판이 좋으며 규모 있는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 네.
1: 셋째는 도시와 농촌이 교육 자원 배치를 통과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0: 네.
1: 로무 유립지와 유출지 간의 협력을 통해
0: 네.
1: 양성을 실시하고
0: 네.
1: 기술 공업 학원이 농촌 저력층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0: 네.
1: 넷째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통과하고
0: 네.
1: 농업 이전 인구의 심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며 상주 지역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함으로써
0: 네.
1: 호적, 신분, 연령 등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합리한 제한이나
0: 네.
1: 취업 차별을 제거하고
0: 네.
1: 사회보험 제도를 보완합니다.
0: 네.
1: 다섯. 첫째는 예, 도시와 농촌이 빈곤층 취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며
0: 네.
1: 재빈곤 방지 대상자와 지원 정책을 떠날 경우 재빈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그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0: 네.
1: 도시와 농촌이 취업 최저 보상 정책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삼농사업 관련 유리한 정책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 정책적 지원 아래 우리주 농촌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희망이 꽃피는 터전으로 우리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사람들은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 근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네.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을
1: 네, 그렇습니다.
0: 다 배웠죠.
1: 네. 네. 한번 쭉 그 뒷부분은 사실은 그냥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쭉 네. 두 번 정도를 네. 해서 사실은 또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고 해서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뒷부분이 생각 안 나죠. 아, 그죠?
1: 그런가요?
0: 앞부분은 이미 확고하게 막 표현했다면은, 네. 한 번쩍 네. 들어가, 견유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괜찮아요. 연애나 싹 죽어라 하는데,
1: 예, 네.
0: 그죠? 네. 뒷부분이 좀 아리송해요.
1: 그렇습니다. 후회되기가 쉽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박이 또 생각보다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천천히 맞춰가셔야 돼요. 예. 잘하실 수 있습니다.
0: 한 초상도 어려운데 새 초상이 왜 말이냐.
1: 그렇습니다.
0: 그냥 뒷부분에 예.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예. 뛰어들어가 예. 주먹 쥐어

0: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어제 또 전화 참여 시간에
1: 네.
0: 한 분이 이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우리 집에 별로 여기까지 왔어요. 최초상의 옛말이냐까지.
1: 예. 그러셨구나.
0: 예. 애청자분이 어, 하셨어요. 네. 아우 너무 잘 윤 여사님이라고.
1: 아,
0: 꽃타령 그, 잘 부리시던
1: 네.
0: 분이.
1: 예. 아이고 예. 잘하시던 분.
0: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판소리를 에이. 은근히 또 조용하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네, 잘 배우셨어요.
1: 예, 아유 어려운 소리를 또
0: 네.
1: 예, 제가 어제는 조금 좀 일이 조금 많아서 네. 못 들었고 오늘은 가서 꼭 한번
0: 네.
1: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네.
1: 무조건 거기까지
0: 그럼요.
1: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1: 예. 그 전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좀 괜찮으신지
0: 네. 네.
1: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0: 네.
1: 또 안일이 부분부터 이제 극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0: 네.
1: 저희 반소리는 사실은 1인 오페라
0: 네.
1: 극이거든요. 그저 혼자서 1인 다역이라 그래서 혼자서 춘향 모친도 되었다가 춘향이도 되었다가 또 이도령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을 정말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일이 부분부터 극에 슥 들어가셔서
0: 네.
1: 그 준영 모친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요 준영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영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영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자,
2: 그때요 준영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영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영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잘하십니다.
0: 잘하셨어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그때요 준영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너무 좀 점점 좀 심각하게 빠지시거든요. 이야기하듯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때요 준영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이렇게 좀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활동 범위가 너무 반경이 너무 좁으세요. 좀 너무 심각하지 않게 좀 무섭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 그때요 준양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2: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그렇죠.
2: 저것들도 사람 싸움하나 보다 울음이치 장사 기르시니 준양 모친이 동전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잘하셨습니다.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번 나와 보는디. 준향 모친이 나온다. 자,
2: 준향 모친이 나온다.
1: 갈게요.
2: 준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나온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주방빵 영창 앞에
1: 그렇죠
0: 가만히 올라서
1: 하나 둘 셋
0: 길을 개고 들으니 청렴한 이별이었구나.
1: 그렇죠 하나 둘
0: 수양어친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어간 마루 섭적 올라
1: 하나 둘

0: 지야?
1: 세상에.
2: 어머, 저 학생분은 지난 시간에 못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다 암송까지 하셨어요.
0: 가사 한 번 안 보시고.
2: 그러니까요.
1: 네. 얼마나 반복해서 들으셨을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박을 살짝 어떻게 들어가셔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전반 흐름이 네. 소리 이면을 표현하시는 게 네. 어색하지가 않으세요.
2: 네.
1: 아주 재밌게 잘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 소리를 하시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친형부친의 마음을 좀 읽어내시면 네. 이렇게 막 좀 힘이 좀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힘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복망가 뜻작을 지어 내 눈앞에 노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 정도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너무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이 아직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뒷부분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소를 하시면서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에 부분은 굉장히 좋으시고 정령한 이별이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 되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쌍창문 번쩍 열고부터 한번 다시 훑어볼까요? 네.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자 하나 둘
3: 쌍창문 번쩍 열고
1: 무거우시죠? 뭔가 지금 끌려가시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쌍창문 번쩍 열고 지금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아니라 띄워서 훅 뿌려주세요. 쌍창문 번쩍 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0: 치지 마시고 뛰어 아래로 뛰어 들어가
1: 들어가
0: 그렇죠 하나 둘 주먹 쥐어 딸겨 누며 자 하나 둘
1: 주먹 쥐어 딸겨 누며
0: 그렇죠 야요년아 쓱 죽으라 내가 일상 말 허기를 야요년아
1: 야요년아 쑥 죽어라 내가 일상 말 허기를
0: 여기서 포인트를 드리려면 야요년아 쑥 죽어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자는 소리를 하시는 분은 미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내 속으로 야요년아 쑥 죽어라 일상말 흙이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야요년아 쑥 죽어라 하자니까 늦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선이 안 맞는 거죠 미리 먼저 떨어지세요 처음에 야요년아 쑥 죽어라 네가 일상말 흙이를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미리 속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 음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떨어지세요 미리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자,
1: 야요년아 쑥 죽어라.
0: 그렇죠.
1: 내가 일상 말하기를.
0: 그렇죠.
1: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0: 그렇죠.
1: 후에 대가 시끌기에.
0: 좋으세요. 후에 자.
1: 후 하고
0: 뭔가 막혀버렸죠 아니라 호흡이 계속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후 하고 여기서 막혀버리셨거든요 사실은 가슴이랑 목은 호흡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꾸 기다리시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제 여기서 휴식하시려고 해요 아니라 후에 대기가 시끄기에 대과 혼만 먹지 말고 여여 멀

0: 알려줘.
1: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어디서 쉬어주셔야 되냐면 후해 후해 하고 꼭 더듬숨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듬숨을 안 해주시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후해 되기가 쉽기에 호흡하시고 택택 호흡하시고 와혼 맘복 호흡하시고 찌 말고 까지 그러면 택과랑 목 뒤에 택 과혼 맘복 찌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더듬숨을 쉬실 때 절대 더듬숨이기 때문에 그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 사실은 수업을 할 때는 택과헌 맘복 찌마할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2: 과장되게 해야
1: 거기서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하세요 하면 안 하시거든요. 네, 호흡을 하세요 하면 기억이 안 나시나봐요. 네. 그래서 인식적으로 제가 그 호흡할 때 조금 더 과장을 해서 그걸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과헌 맘복 지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 호흡선을 까먹으시니까 택 과헌 맘먹 지말 이렇게 해서 기억이 좀 되시게 하는
2: 그 제가, 방법도 좋네요. 네,
1: 제가 수업할 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후회되기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후회되기가 자 후, 호흡하시고.

0: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죠. 어, 잘하시네. 절대 호흡을 저처럼 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호흡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호흡 내기자. 호 대박하시고
1: 대기가 식었기에 대과

0: 벙왕 같은 짝을 지어서 정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뜻인데 지금은 벙왕 벙왕 잡죠. 안으로 땡기지 마시고 소리가 내 몸 밖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리 뒤에 있어야 돼요. 벙왕 붙어버렸죠. 나랑 벙왕 같은 짝을 지어자.
1: 벙왕 같은 짝을 지어
0: 짝을 지어
1: 짝을 지어
0: 내 눈앞

0: 그쵸. 거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그렇죠. 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둑숨을 저처럼 아까 그렇게 쉬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절대 그 점을 잊지 마시라고 제가 과장해서 해준 그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억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호흡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0: 예,
2: 네,
0: 그렇죠.
2: 우리가 그 필기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선생님께서 방금 아주 조금 더 거창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걸 예. 생각하면은 예. 어느 부분이 호흡 부분인지 예. 잘 알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0: 별똥으로 몸으로 네.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1: 기억에 남죠, 올해.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야요년아 썩 추구라 네가 일상말 허기를 그래서 소리가 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느낌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야요년아 썩 추구라 내가 일상말 허기를 해서 정말 그 화가 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마음을 실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목이 나올 때 야요년아 썩 추구라 나는 먼저 떨어져야 되거든요. 창자는 기다리지 마시고 듣는 분은 오죠 한참 있다가 떨어지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리를 하시는 분은 미리 떨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별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앞에 뭐였죠? 별일 났네.
1: 별일 났네. 땅땅
0: 예, 조선병 땅땅 별일 났네 또 먼저 떨어지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그럼 소리배가 늦어지거든요. 박이. 예, 그래서 지금 잘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먼저 떨어지세요. 미리 떨어지세요. 예. 너무 어려우실까요?
1: 아니, 그.
0: 너무 무거운 표정이라서.
1: 그 춘향전 이 이야기를 지금 한 장면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요. 예. 야, 그때 그 배우가 막 넋두리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 판소리가 예. 정말 하나로 된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소리의 변이.
1: 아, 그걸 예. 생각하면서 넋두리.
0: 그렇습니다.
1: 춘향 엄마가. 예. 예, 기생인 처지인데 예. 신분이 기생인데 네가 감히 예. 양반 자제랑 그 사귀었나 이게
0: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예. 그 애탄이 예. 아 근데 너무 딱 그 박소희 선생님 이야기 노래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속에 막 우리가 지금 그 주인공 돼 옆에서 지금 향단이 됐나요? 옆에서 보는 것 같아.
0: 예. 네, 아이, 참 그래서 아유,
1: 너무 재미지게. 아니 그래서 예. 판소리를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예. 정말 맛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막 그 극중 속에 우리가 막 이 살아있는
0: 그렇죠. 예. 그렇죠.
1: 주인공이 같아 예. 보이고
0: 그걸 살려 주셔서 정말 1인 오페라 극이라고 해서 예.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예. 꼭 잘 배우셔서 그 표현을 어느 대목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아유 배웠다가 예, 이제 예. 나중에 하셔야죠.
0: 아 그렇죠. 예. 꼭 하셔야죠. 그럼. 욕을 또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준양모 진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이도령이 예 그렇게 또 하거든요. 이도령이 지금 이러고 지금 준양이랑 지금 이러고 앉아서 둘이 어떡하냐 이제 헤어져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예. 준양 모진이 갑자기 문을 보러 번쩍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네가 감히 우리 딸이랑 헤어져?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죠. 네. 뭐 헤어진다. 그러니까 헤어질 거면 나를 죽이고 향단이도 죽이고. 향단이도 무슨 죄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매번 이 대목을 할 때마다 왜 향단이를 죽이지? 네. 그래서 나도 죽이고 향단이도 죽이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는 못 간다. 살려두고는 가지 말라. 예, 예.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자는 거죠.
1: 네, 그렇죠. 예,
0: 그렇죠. 그래서 그 춘향 모친이 만류하고 싶은 이도령을 정말 만류하고 싶은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어법이죠. 네. 정말.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2: 준양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근데 준양 모친이
1: 자국해놔.
0: 오늘 좀 잠을 덜 깨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준양 모친 지금 네. 자다가 비몽 그렇죠. 사몽해서 네. 기운이 그래도, 없어서 하는 그래도 거예요.
0: 그래도 상처물이 아직 머리를 그렇게 반듯하게 빗지는 않으셨지만 준양 모친이 나온다. 그렇죠? 나오면 내 몸에서 나가셔야 돼요. 지금은 준양 모친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자꾸 땡기지 마시고. 자,
2: 준양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2: 준양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둘, 셋, 하나, 둘.
1: 종이 한방 영창 앞에.
0: 그렇죠.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1: 귀를 대고 들리 청명한 이별 히로구나.
0: 그렇죠.

0: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어간 마루 석적 올라.
1: 하나 둘.
0: 두 손 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1: 그렇죠. 하나 둘.
0: 한 초삼도
1: 그렇죠. 하나

온다 온다 하던일 비춰놓고 상처벌이 행주지마 부력이 없이 나온다

무섭쥬? 몰라! 두 손뼉 땅땅! 조상도 어려운디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쌍창문 번쩍

0: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후회되기가 쉽기에 과혼만 먹지 말고 여하연불세 알려서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복만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두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멋있고 대단해요.
2: 선생님도 하셔. 선생님도 하셔.
1: 저는 지금
2: 깨미 따라
1: 열심히 못해서 좀 그래서 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 따라 듣자꾸만
3: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 어디까지 괜찮으실까요? 어디까지 괜찮으신 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네?
3: 향연연아 쓱 죽어라까지는 어떠실까요?
1: 쓱 죽어라?
3: 예,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거기 지금 공부 못해서 그, 저, 우리 영정이 김학생처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3: 아유, 잘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야, 어떻게 사설 읽고 다 함성을 했을까요? 저분은 늘.
3: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듣고 노력을 하셨을지를.
1: 모범 학생님.
3: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우신데, 그거를 정말 반복해서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 그니까요.
3: 고생하셨습니다.
2: 아니,
3: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아니면 예, 해보실까요?
2: 스승님,
3: 예. 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실까요?
1: 해보죠.
3: 자,
1: 네.
3: 자,
1: 그때의 춘향머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3: 그렇죠.
1: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난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3: 그렇죠.
1: 울음이치 장착 이뤄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데
3: 시구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3: 그렇죠.
1: 허!

0: 지나온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동향빵 영창 앞에
1: 그렇죠
0: 만히 올라서
1: 쉬고
0: 귀를 대고 들으니 하.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하나 둘
0: 춘향 모친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어감마루 섭적 올라
1: 그렇죠 하나 둘
0: 두 손 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1: 그렇죠 하나 둘
0: 한 초상도 어려운디 제 초상이 웬 말이냐
1: 으쌰 하나 둘
0: 상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충목 쥐어 딸 견우려
1: 그렇죠
0: 하연연아 썩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1: 그렇죠

0: 좋고 나도 좋지야.
1: 어시모 이렇게 하신 거죠. 아유 잘 받으시네.
2: 네. 아유 이쪽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1: 또 어려운 것 같으셔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또 하시면 너무 잘하시잖아요.
2: 솔직히 재방송은 못 들었죠. 연습을 못해서.
1: 연습을 못하셨는데도 네. 이렇게 잘하시는 거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2: 부끄럽죠.
1: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특히 그 내려오는 부분을 미리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두손뼉 땅땅 별일 났네 를 빨리 오시더라고요. 보통 거기는 잡혀서 좀 이렇게 있으시다가 하시는데 빨리 바로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잘 가르쳐 주셨어요.
1: 역시 잘 하시네요.
2: 저를 역시 잘 가르쳐 주셨어요.
1: 네. 네. 어떻게 좀 잘 어려우신 부분이 좀 많으실까요?
3: 많습니다.
1: 아, 그러세요?
3: 시간이 많이 흘러야 좀 몸이 배지.
1: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박자부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는 그 효과인데, 하시다 보면 그 효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들여서 잘 또, 예,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연습을 하실 적에 더 미래시일까 해서.
2: 그렇죠.
4: 예. 그 반소리를 처음 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예. 그 우리가 등이 넓어지는 소리
1: 그렇죠
4: 뭐 열고 이 부분이랑
1: 그렇죠
4: 그렇죠
1: 예 그렇죠
4: 그다음
1: 번쩍 열고
4: 예 그렇죠 가만히 가만히
1: 올라서
4: 그렇죠 이런 부분이랑 야 이거 저 시간에 되면 뭐 단무그나 소리
1: 그렇죠
4: 억울하죠 그러면
1: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4: 이거
1: 오랜
4: 시간이 걸려야 돼요
1: 그렇습니다
3: 반복하면
4: 그렇죠
1: 그렇죠 그겁니다
3: 네 소화기 바빠요 말뚱말뚱함해지고
4: 그렇죠
3: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4: 근데 이럴수록 크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주 예. 자꾸 들어보시면은 예. 아 이게 그런 소리구나 이 알 귀가 예. 열려집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 우리 김 여사님 좀 불러보시죠.
3: 말고 그다음에 여염을 염을 이것은 이제 예. 이렇게 조금 올라가죠. 그만.
1: 예.
3: 김여제 그게 아이 됐다.
1: 아 그 부분 앞에 먹지 말고 앞에 먹지 말고 예. 를 뿌려주세요. 여염을 세 알려서 여가 아니라 뿌려주세요. 그렇죠. 세 알려서 뿌려주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려서 그렇죠.
3: 그다음에 이게 지체도 놓아갖고 이게 쭈루룽 예. 이거서
1: 아마
3: 모양으로 배려 간다 말이야.
1: 지체도 놓아갖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서러워서 서로 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면이잖아요. 그래서 지체도 놓아갖고 나는 살기 싫다.

0: 준영아, 이정서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체도 너와 같고 인불도 너와 같은 복만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도는 양.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는 부분인데 선율로만 가면은 그게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로 가셔야 돼요. 네. 준영 모친이 그 정서로 가셔야 돼요. 네. 내가 뭐라 했어. 지체도 정말 너랑 같고 인물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복만 같은 그런 사람을 둘이 그런 사랑을 하면 참 좋으련만 이게 지금 내 말을 안 듣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라는 그 막 내가 뭘 했어 지금 막 뭐라 했냐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율적으로 다가가시면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거기 바꿀 때도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복만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도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1: 이런 건 넣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0: 그렇죠. 내가 뭘 했어 이겁니다. 네, 그래서 표출을 해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도 점잖게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이게 아니거든요. 너와 같은 복만 같은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꼭 그 정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 그 다음 선생님 주먹지어 딸기며요 주먹지어도 이렇게 조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0: 돌려서 들어가죠? 직선으로 안 들어가죠?
2: 아니 주먹지어 거선이
0: 예예예
2: 이게 무슨 이렇게
3: 방으로
2: 하길래 배를 뿌나
0: 방으로 들어가 주먹지어 딸겨놈이 호흡소리를 다 연구를 하셨네.
1: 호흡소리 이걸 연습 많이 하세요.
0: 정말 굉장한 건데
1: 주먹지어
0: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주먹지어 그 어간이 그 앞에
0: 그렇죠.
2: 어떻게 하는지
0: 모르겠어요. 똑같은 정서입니다.
1: 감정 처리죠.
0: 그렇죠. 예. 호흡소리를 저는 시간이 거의 그렇죠. 괜찮은가요? 네. 호흡소리를 저는 한 개 호흡손으로만 좀 이렇게 불을 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나는 분이 정서가 수백 가지의 정서가 있는데 똑같이 숨소리는 적게 내야 되고 뭐 이거는 소리 이면에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막 울고 불고인데 어떻게
1: 한 소리는 그 무대 그렇죠? 예술이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설창 예술이니까 연극도 해야 되고 연극하는 주인공이 되었다가 소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도 다 넣으면 정말 그렇죠. 그 현장감이 충분하죠.
0: 예.
1: 그래서 이런 것도 넣고
0: 그렇습니다.
1: 와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억지로 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2: 그러니까
1: 입장이 되어서 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야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2: 하나 들어가서니 아무튼 그 배리 불어났다
1: 말이야. 화가 났어요.
2: 나온다 말이야.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 연변무 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모친이 나온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4: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콩과 무절임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아보는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않았다. 남성은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다른 테이블의 음식을 살핀 뒤 무절임 한 조각을 집어먹었다. 설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아보를 불렀다. 아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설지는 자신이 그 콩을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보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묻자 설지는 정말 먹고 싶다고 했다. 아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부르려 했다. 설지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남성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설지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보는 사람을 잘못 알았다며 급히 사과했다. 남성은 말없이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아보 테이블에 돼지고기 쟁반떡 볶음을 살펴보았다. 설지는 낮은 목소리로 깜짝 놀랐다며 아보를 나무랐다. 이 저녁밥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마쳤다.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깨끗이 먹었다. 호생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모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호생은 갑자기 거의 다 먹었으니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이제 다 먹었으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계산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괜찮다고 답했다. 모두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아버와 설지가 함께 식사했던 일행들을 모두 배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거리를 걷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거리는 차량과 사람이 끊이지 않고 붐비며 활기가 넘쳤고 길 건너편 식당들은 밤새 생선전, 닭탕, 오리탕을 팔며 밝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종점 전철에 벨이 울리고 44호 버스 한

철진은 허생과 란단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눈에도 역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따라 영화관 근처로 갔다. 이때 뒤에서 멈추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본 아보는 깜짝 놀랐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밀며 그들에게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어색하게 이 사람이 어딘가 눈에 있다고 중얼거렸다. 설지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라고 외쳤다. 설지의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정말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했다. 아보는 말없이 서 있었다. 눈앞에 사람이 정말 설지의 아버지임을 알고 깊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설지의 아버지는 아보에게 젊은이들의 연애에도 분명 규칙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현재 이런 연애 관계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지의 아버지는 솔지가 태어난 이후로 이번이 처음으로 밖에서 저녁밥을 먹는 것이어서 전혀 안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며 다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설지의 아버지는 남자는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절차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침에 설지도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았다. 설지의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설지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으며 자신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설지에게 지금 당장 자신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설지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설지는 부득이하게 어깨를 움츠리며 아직 몇 마디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자신은 금방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그래도 좋다며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이 일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라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자전거에 올라타 멀리 사라져갔다.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킨 뒤 설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아버도 자신 역시 생각지도 못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설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아버는 설지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철 정점으로 걸어가고 아버는 설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이날 저녁 아보가 조양 신촌으로 돌아오자 작은 이모가 대문 밖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보는 의자를 끌어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작은 이모는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아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등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아보는 안원로로 찾아갔다. 설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보는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있고 옆에 식탁에는 큰 접시에 수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지는 아보에게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아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매우 온화하고 격식이 잘 갖춰진 분이다. 아보에게 수박을 먹으라고 권하며 정말 착한 젊은이라고 칭찬하고 빨리 앉으라고 재촉했다. 아보가 앉아 수박 한 조각을 손에 들자 설지의 어머니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아보가 정말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은 늘 시련이 많으니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은 설지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다시 아보를 만나보니 정말 좋은 젊은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다. 아보는 자신이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지가 몇 번이나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보에게 꼭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지의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과 끝까지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며칠 뒤 아보의 아버지는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아보에게 다음에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부흥 중로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했다. 자신과 함께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보는 호기심 가득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날 아보는 부흥 중로에 있는 한 프랑스식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아보를 우아래로 유심히 쳐다보며 누구를 찾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이동 려 선생을 찾는다고 답했다. 아보가 남북향 복도로 들어서니 그 여성은 남향 방의 문 커튼을 걷어줬다. 정면에는 부엌과 화장실이 보이고 북쪽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보는 문을 두드리며 려 선생을 불렀다. 한참 후에 남쪽 방에 있던 여성이 다시 커튼을 걷고 자세히 쳐다봤다. 아보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방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는 네모난 식탁이 놓여 있고 옆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아보는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렀다. 식탁을 보면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낡은 솜신발 한 쌍, 신발 깔창, 밥그릇 남은 음식, 소변통 뚜껑, 휴지, 반병의 붉은 풍로, 모기향, 숟가락, 구멍난 양말, 비누, 약병 등이 놓여 있었다. 한 입 베어먹은 사과, 푸른 곰팡이가 핀 오렌지도 보이고 온통 먼지가 쌓여

정말 엉망인 상태였다. 아보가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러보지만 백발의 할머니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시력을 잃었다. 아보는 목소리를 높여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며 주민위원회 소천이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자신이 소천이 아니며 아보라고 답했다. 아보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 려 선생을 뵙게 했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며 자신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버는 자신이 먼저 과자를 가져왔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직접 뵈러 오신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과자 상자를 만졌다. 손가락 마디는 모두 변형되어 구부정하고 손톱은 회백색이고 말라 있었다. 이어서 과일 바구니도 만져보았다. 아버는 사과를 드시라고 할머니께 권했다. 할머니는 다시 이름이 아버냐고 물어보았다. 아버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버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남편이 학자였으며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학자에게 시집가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할머니의 사랑과 만남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은 아보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방안은 매우 조용하고 창턱에는 참새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보는 오직 영화만이 지금 이 황량한 모습을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모기장과 오래된 벽이 수십 년 전 맑은 창문과 깨끗한 바닥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 부부가 예쁘고 멋지게 생긴 얼굴로 창가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는 모습은 비록 고요하고 쓸쓸하지만 마치 흑백 영화처럼 윤곽이 뚜렷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건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건뇌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건뇌 보신환은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 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어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뇌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의

0: 머리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 그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구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간만 털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견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 네, 문의자라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지금 녹음실 부서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머리 띵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다 효과 났지 않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네보시는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0: 예, 아주 좋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나도 특별히 심한다 빈혈다 미스면서
0: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도 아예 나타난다. 응,
0: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 뇌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약이 되어 놨어요. 예. 뇌세포가 다 예.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예.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쩐지 뭐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예. 무서워 붙잡아야 어디서 화장실에다가 이랬는데 부정상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예. 그리고 뭐니까 눈도 어쩐지 막 뜨기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예. 예. 예. 그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잤더라만도 나지만
0: 예.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타고 예. 손이 차면 그렇더라만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뭐니까 신장 도신해서 그러는지 그게 많이 좋아지시다.
0: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예. 써줘야 됩니다.
2: 나는 효과 받아줬는데 그런 소리 그래서 예.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는데 근데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비 모든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휑 무슨 윙 소리 확 난다 말하고 지금도 아이들 나 말고 죽겠다 영민하면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니 많이 아이 쌌댔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 때로 나 먹어보나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아무튼 다를 때가 다른 약보다.
0: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예. 또 어제

0: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만물이 잘할 수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내 인생이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며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네보시오 하는, 이제 한, 인생에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지금, 예, 이 약 먹은다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뇌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2: 예, 그러나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예, 저변 사수가 많아서, 예, 전화기 뭐 화장실이 갔다 왔다 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머리 막 저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보였고 그러던 게, 예, 이 약 먹는다 뭐 소변 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잠을 얻은 영 정말 통잠을 자나 닮이 없습니다.
0: 이야기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 예. 예,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더 좋은 약이에요.
2: 아니, 그래 잠을 잘 다니야 정말 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예,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0: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곽 싸면 여덟곽, 예, 그리고 그 더 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9곽 신하드리고, 예, 5곽 싸도 3곽 드리고 그렇습니다.
2: 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곽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예,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의,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10곽에 8곽을 싸면 거반 절반 값이 내리지.
2: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0: 네,
2: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아니, 보시면 저는 이전 이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0: 네, 텔레비전 나왔습니다.
3: 네,
0: 다른 네,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아교 제약 공장 게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전 이
0: 광고
3: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다 쓴 건 전혀 부서워이라가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공판지 보양하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더는 항상 어지럽고요. 어지럽고 휑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예,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0: 예,
3: 공판지 또 좋았어요. 저는 사업이, 예,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에 자주 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사업이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 있는 게 없어요. 이전에 밤사업에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0: 예,
3: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몇 달 썼는가?
0: 예.
3: 밤사업에도 많이 다 한 배나 되고, 그래, 이번에 또 이 약이 나오니까, 이 약도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0: 예. 소변에 부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선 비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0: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보십시오. 네.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파지향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공파지향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거정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의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다는 거는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합니다. 왜서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건예보시 화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지하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하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도서 같이 둘이지 않아요. 그래, 이게 그것도 지내 적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정말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보름선지 잠 자자고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력이용 좋아지고 그다음 뭡니까 이게 지내 조식이 그래서 밤에 일어나 계속 다각질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0: 적이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3: 예, 진짜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 나도 그게 좋다니까. 내 이제 한 야들에 먹었는데, 늘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 이야기 뭡니까? 많이 편해. 많이 편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가장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게, 내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이제 잠 자자고 마음 편안할까, 예. 그럼 무슨 일이 없는가, 평소에 어머니가서, 예, 어머니, 마음 편안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길래 싸서 그냥 열 가게, 아들 가게 줍니까?
0: 예,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사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이전에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 건예보신환이라는 약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약이 아닙니다. 이 중어 의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예보신환은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3: 예, 공사에 관계 많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3: 예, 수고하셔.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 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이 양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신변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썼는데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는데 뒤뒤뒤 뻣뻣하고 그리고 저 이 기억력이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면 같은 게 찾아갔다네 이런 증상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0: 이 상품을 제일 처음 나온
4: 불안다만
0: 점점 심해지죠.
4: 예, 그러니까 아이스 많이 된다만 합니다. 예. 어쨌든 예,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 이 심해 증상도 좋고 이게 얼마나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만 합니다.
0: 예.
4: 안 좋은 애 솔직하게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을 하면 기분 그런 증상이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만 합니다.
0: 예, 이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예.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4: 예. 약입니다. 예. 선생님 왔다니 강의 명심에 듣고 그래요. 저는 예. 약은 이 약, 암약은 허파시키고 네. 이래 예, 이런 약을 명심했어요.
2: 그래요?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덟각 산다 할 때 우리 여섯각을 더 드리고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 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의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간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이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정답치료법이죠. 그래서 간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간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간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

0: 저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직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저 가슴에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저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예?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는 저기 단맛이 없고 그리고 제가 매일 뻥그려주고 귀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제대로 먼저 치다고 나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확한 것 같아요. 여기가 간에 도착했다.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수업나 약간 더 됐거나 이게 맛이 오더라고 약간씩.
0: 예.
2: 그래서 밥 참 먹기 싶은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을 갖다가 움직이기 쉽고. 그냥 그 다음에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고.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없고 여기 나서진다 하지. 그게 벌써 두 달 뒤에까지 완전히 좋아지더라고.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가 검사한 게 간이 어딘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란 말입니다.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달 당면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에 이기다가 지금 그 약 우주는 어제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제대로 받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네.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2: 네. 안녕.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이렇게 간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0: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 입간구벅이란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문춘선 작사 문영도 작곡의 정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80청춘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머무르고 가지만 마음은 항상 젊음으로 사는 노년 시대들의 삶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강옥설 작사, 영래한 작곡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가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령 작사 박영일 작곡의 우리가 함께라면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연변 축구와 함께하는 기쁨과 열정을 담은 노래에 담아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노래입니다. 남성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을 들려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의 기운,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에롱 작사 허춘임 작곡의 사랑과 나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이야기를 적어 담은 이 노래는 섬세한 감정이 사가사를 통해 전달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띠공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그곳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풍경,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어디에 있든 고향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우리 모두는 평생 길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틀에 갇혀 숨가쁘게 살다 보면 마음 한쪽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끼곤 한데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행을 꿈꿉니다.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이동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자신을 다시 만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늘 다니던 길, 반복되는 일과 복잡한 걱정거리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때 눈과 마음이 함께 넓어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 책이나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둬야 집중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책상과 책장을 맞추어 인테리어하고요.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둔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공간에 맞는 조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주방의 조명은요,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음식을 맛있게 돋보이게 하는지, 가족들이 더 친밀하게 해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인지, 셋째 조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지입니다. 주방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은 조명으로, 식탁에는요,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으로 설치하면 음식은 더 맛있게, 분위기는 레스토랑처럼 더 멋진 주방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 대발을 한다거나 또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주말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취미형 거실부터 서재를 거실로 확장한 서재형 거실, 열린 주방이 있는 거실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의 아이들이 있거나 또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라면요, 서재형 거실로 꾸며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처럼 창이 넓고 또 탁 트인 공간에 서재를 마련하면요, 자연광이 들어오면서 독서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북카페 느낌이 나는 거실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한쪽 벽면을 붙박이 책장으로 꽉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넓은 수납 공간은 물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실에는요, 전체적으로 조도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황의 조명과 함께 부분 조명과 장식 조명을 두세 개 정도 배치하면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겸비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것만큼 다양한 조명이 섞인 공간이나 눈이 부시지 않도록 각도를 잘 잡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살림의 지혜로 공간별 인테리어 팁입니다. 주방, 거실, 침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침실입니다. 요즘은요, 힐링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무조건 큰 방을 침실로 정하기보다 이 침대와 협탁 등 꼭 필요한 가구만 침실에 놓아 오롯이 편안한 꿀잠을 취하는 데 집중이 된 공간으로 꾸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가구를 줄이는 것 외에도 또 가구나 소품의 디자인, 컬러 등을 심플한 것들로 꾸미면 더 미니멀한 공간으로 잠이 스르르 또 편안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기도 하죠. 색상은요, 베이지나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침구가 추천합니다. 다소 밋밋한 분위기라면 뭐 액자나 화병, 꽃병이죠. 그리고 또 조명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포근하면서 생기는 침실 인테리어가 완성이 됩니다. 생기가 있는 침실이죠. 특히 뭐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공간인 것만큼 숙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색상의 가구나 포근한 침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활용을 해서 부드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에는 주로 색 온도가 낮고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 추천해드립니다. 협탁에 조명을 두거나 침대 머리 쪽에 벽부 등을 설치해주고요. 낮은 색 온도를 선택하면 보다 아늑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입니다. 주방은 무조건 깔끔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식기들을 모두 서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 멋스러운 주방을 위해서 식기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요. 또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싱크대 위에 선반을 달고 그 위에 식기들을 지레를 부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기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죠. 주방을 더 생기가 있게 바꾸고 싶다면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뒤에 벽에 이 장식적인 문이나 화려한 색상의 타일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수 항일 근거지 무선전 지대장을 맡았던 여전사 송옥생입니다. 1920년 3월 송옥생은 광원현 하하가의 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방 특산물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정직하고 신용이 두터워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점점 넉넉하여 가게와 집을 여러 채 마련하기도 했죠. 7년 후에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송옥생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우울인 과로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어머니가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리주라고 불렸던 광원은 사천성 최북단의 도시이자 당조 시기의 여황제 무축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2차 국내혁명 전쟁 시기에는 사천섬서 혁명 근거지 제2대지역이자 서부 전선의 중요한 전장이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홍군 제4방면군이 광원에 거주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이러한 환경은 어린 시절의 송옥생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좋아했던 송옥생은 소학교 시절 노래와 춤을 즐기었고 특히 만경홍을 즐겨 불렀습니다. 중학교 입학한 후에는 앞장서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성의 전적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 광원에서 찍은 사진 속 그녀는 단발머리에 학생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싱그러운 청춘의 생기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936년 9월 섬서성 서한 위생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송옥생은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찾아간 위생학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실망한 새 정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은 송옥생은 며칠 더 남아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뜻이 꺾인 친구들과 이별을 구한 채 그녀는 서안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먼 거리를 방황하던 송옥생은 항일 구국 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섬서성 출신의 두배라는 여성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두배의 송옥생에게 항일 구국 사상과 청년의 포부를 심어주며 연안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국의 열혈 청년들의 연안으로 모여들던 시기였기에 송옥생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베이와 의자매로 맺은 그레는 함께 연한 선북 공학에 지원을 했고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맑은 물과 혁명 사상 아래 자라난 송옥생은 1938년 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1939년 졸업 후에는 통신학교에서 무선 전신 기술을 수료한 뒤에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진수 항일 근거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네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을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선전 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네가 이끄는 무선 전대는 밤낮 없이 근무를 하며 팔로군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고 일본군의 소탕전을 무력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42년 5월의 어느 날 송곡생은 대원들을 이끌고 무선 송수신 장비를 지닌 채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에 대규모 일본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순식간 삼봉군의 고립이 되는 위기 속에서 그네는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대원들을 안전하게 퇴각시키기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네는 기밀 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돌을 들어 모든 무선 통신 장비를 박살낸 뒤에 홀로 남아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는 산 위에 남은 네가 여성 팔로군이라는 것을 알고 생포하라 항복하라 외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네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바위 뒤에 숨어서 침착히 대응을 했습니다. 사격이 멈추자 적들이 안심하고 바위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그네는 방심한 적들을 향하여 두 발의 총을 올려 앞장선 두 명을 사살했습니다.

눈의 종에는 단 한 발의 총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적들이 다시 돌격해 올라올 때 송옥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총알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위 정상에 도달한 일본군이 마주하게 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무선 장비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여장부의 고귀란 유해뿐이었습니다.

성옥생이 장일이 전사한 후에 팔로군 사단 참모부는 그의 영웅적인 사적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그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본받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사 김일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낸 송옥상 열사 이름은 오늘날 역사의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요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송옥상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지만 어른이 된 자식들은 그 기쁨을

깊은 사랑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마냥 무거운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자식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우리 부모님께 따뜻한 문안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안다의 글입니다. 육아라는 선물. 시간이 류수와 같다더니 마냥 18세 멈춰있을 것만 같았던 나도 어느새 38세가 되었다. 아이를 낳은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올해 9월에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 나는 세상을 다 차지한 듯 행복했다. 배가 불러갈수록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엄마가 된 이라면 누구나 이 마음을 알 것이다. 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내 몸을 그 어느 때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행복 속에서 보냈다. 그 시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상한 남편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이보다 더 진심으로 나를 대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그이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은 못 찾을 것이다.

우리는 량과 부모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손주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시어머님은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55세의 아까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 임신 초기 나는 하늘나라에 간 시어머님이 그리워 많이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뱃속의 새 생명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아이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제 그 안식처가 사라졌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엄마는 대답 없다. 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안고서도 남은 가족을 위해 애쓰는 남편의 모습에서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참 먹먹해진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남편으로, 아빠로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이다. 임신으로 우리는 부모라도 낯설고도 순관 직분을 맡게 됐으나 처음인지라 많이 미숙했다. 그러던 중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임신 5개월부터 남편과 나는 번갈아가며 하루 30분씩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고 매일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중한 생명을 만났다. 조그만 몸집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면서 탄생의 순간이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를 맞이하던 그 감동과 기쁨은 눈물로만 표현할 수 있었다.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다짐을 했다.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잘 키울 거고 또 누구보다도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아이를 낳은 뒤 엄마라는 사명감을 안고 24시간 동안 육아에 임하면서 바쁘게 살았다. 아이가 9개월 정도 됐을 때 우연히 친구가 공유해준 육아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온 집안이 책으로 채워진 걸 보게 되었다. 영상 속 아이에게 책은 장난감이고 집은 놀이터였다. 엄마가 강연을 하는 동안 아이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책을 보고 있었는데 몰입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갔다. 물론 나도 책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 종종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긴 했지만 아이의 매 발달 단계에 알맞은 책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 그 강연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졌는데 그 이유는 원가족의 상처라는 얘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엄마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너만 없었어도 아빠랑 살지 않았을 거야. 너 하나 위해 사는 것이니 내가 말 안 들으면 당장 가버릴 거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라는 무서운 말을 던지곤 했다. 어릴 적엔 부모의 말이 곧 법이었다. 어린 아이였던 나에게 그 말은 공포의 위협처럼 느껴졌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는 반드시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늘 부모의 정서를 살피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공부를 통해 알아보니 모든 아이는 본래 자기 중심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서서히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잖아. 나는 부모님을 괴롭히는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어른이 된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잘못을 찾게 되었다. 나는 매사 나한테서 잘못을 먼저 찾았고 죄책감에 빠져 마치 죄인처럼 용서를 구하려 들었다. 올해 음력설이 다가올 쯤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마치 누군가가 복부를 마구 두들겨 대는 것처럼 며칠 동안 아팠고 결국 호흡곤란까지 느껴졌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머리가 핑핑 돌았고 심장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나는 급기야 응급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쓰러질 뻔했는데 마음씩 온 택시기사가 병원 안까지 부축해 주었다. 의사는 실신 직전인 나에게 여러 검사를 시킨 뒤 위출혈이 있으니 당장 입원해야 한다며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말했다. 말이 입원이지 입원실에 자리가 없어 급진실에 머무르게 되었다. 급진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환자가 너무 많아 좁은 복도에 마저 침대가

촘촘히 놓여 있었고 환자들로 꽉 차 있었다. 며칠 동안 급진실에서 링게리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좋아질 줄 알았던 몸 상태는 오히려 점점 나빠져만 갔다. 치료 9일째부터 검은 변을 보기 시작했고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수혈까지 받게 되었다. 잦은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코에 달고 심박계도 24시간 몸에 지내야 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시간을 급진에서 보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독박 육아를 해온지라 단 한 번도 나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딸아이는 저녁마다 남편의 사촌 누나 집에 맡겨져야 했다.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기 일쑤였다. 아픈 자신이 너무 싫고 심지어 밉기도 했다. 남편은 꼬박 3일 동안 눈도 못 붙이고 나를 간호했다.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된 남편의 눈을 보자 너무 마음이 아파 차에 가서 눈 좀 붙이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겨우 잠들려는 순간 또 호흡곤란이 찾아왔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치 어디론가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공포스러웠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3일 밤낮을 지새운지라 잠에 골아떨어져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직접 간호사를 부르고 싶어도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새벽 시간이라 보호자가 없는 내가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멀리 있는 간호실까지 그 소리가 들리기 어려웠다. 의사는 아직 피가 멈추지 않은 상태라 어떤 약도 처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호흡곤란을 심리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아무 생각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화도 나고 절망도 느꼈다. 눈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마냥 흘러내렸고 옆 환자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참 동안 목 놓아 엉엉 울었다. 평소 술과 담배는 물론 매운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내가 밤잠을 지새우지도 않는 내가 왜 위에 탈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소나기가 지난 뒤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심리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불현듯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원 가족에서 받은 죄책감이 떠올랐다. 한식이 우리 가족에겐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모든 일이 이상하리만큼 꼬여갔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나는 그 고통이 가져다준 아픔을 견디지 못해 몇 년 동안 몰래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다. 부정적 정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 건강이 서서히 나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 가족에서 받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나는 닥쳐온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 그저 제일 익숙한 내 몸을 학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여지껏 나는 스스로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오면서 내 몸에 하나 둘 상처를 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힘이 쭉 풀렸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것은 마음의 단계가 풀려서였다. 이런 깨달음이 생긴 것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시작한 성장 공부라는 내면 탐색 덕분이었다. 이번 병원 행위에 비춰보더라도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결국 이렇게 육아 공부가 나를 살려주었다. 나라는 인격체를 가진 진정한 나다운 사람으로 재탄생시켜주었다.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런 경이로운 심경 변화를 겪지 못할 뻔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장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아이를 나의 인생 동화 속 동화줄이라고 믿는다. 내가 잊고 살았던 위치에 나를 다시 되돌려 놓았으니까. 10대, 20대를 거쳐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언제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주로 살아왔다. 나라는 자아를 잃은 채로 말이다. 아니, 자아를 잃은 것조차 몰랐다.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속에 박히는 가시들을 치우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작은 내가 큰 나로 자라날 때까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타인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었던 지난 날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행복을 되찾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꽃을 피워보려 한다.

여지껏 나와 함께 준 인연에 감사하고 스쳐 지나간 인연에도 감사하다. 바로 그 모든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있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과거에 아팠던 나를 보듬어주고 미련 없이 보내주려 한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달려가야 했던 비실비실한 몸이었는데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건강을 되찾았다. 그 계기로 지금은 상담사 훈련에도 임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에 젖어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여지껏 잘 견뎌와서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라고 말해주고 싶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를 지켜주고 함께 준 신랑에게도 이렇게 속삭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에게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빠와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걸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싶다. 육아의 길에는 고민과 지침이 끊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길을 걷는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7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상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편 소설 분노의 포도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존 스타인벡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정직하게 살아가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이주 노동자로 몰락한 조도 일가를 통해 당시 미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3대에 걸친 조도 가족은 가뭄과 모래 한파와 지주들의 횡포에 못 이겨 트럭으로 개조한 중고차를 타고 일자리가 있다는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도착한 목적지는 지배 계급의 노력 착취가 만연한 또 다른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주인공 톰 조드는 살인죄로 4년간 감옥살이를 한 후 가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시절부터 알던 케이시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톰의 부모가 사는 농가로 향하던 중 모래바람으로 바싹 말라버린 옥수수와 빈 농장들을 목격했습니다. 톰의 집 역시 비어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근처 큰아버지네 집에 모여 떠날 차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뭄과 모래바람 때문에 농사를 망친 후 은행의 빚톡촉에 시달리고 트랙터가 들어와 인력이 필요 없어지자 오랫동안 살아온 농장을 등지고 일꾼을 구한다는 캘리포니아로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톰은 가석방 상태라 주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가족을 위해 함께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길을 나서자마자 그들처럼 캘리포니아로 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고된 여정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톰의 형은 말없이 사라지며 임신한 여동생의 남편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막연한 기대를 품고 나아갔습니다. 막상 캘리포니아에 도착해보니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고 기업화된 농장들은 임금이 턱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끼니를 걸은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노력 착취의 반발에 노동자들은 조합에 합류하기 시작하고 파업을 이끌던 케이시가 삽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톰 역시 이 시간에 연루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가족을 떠나게 됐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업자본주의가 자리를 잡던 시기로 일부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천만 명이 넘는 대공황 시기 비참한 현실에 고통받는 주인공들을 통해 저자는 한 가족의 정신적 성장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던 철부지 톰 조도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점차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사방에 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러대도 제가 있을 테고 배고픈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웃음을 터뜨릴 때도 제가 있을게요. 로저샨 역시 뱃속의 아기만을 생각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으나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후 크게 절망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사산을 하고 결국 누구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가난에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조도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의 가능성이 여전히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절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선미, 인간의 생명력과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스타인백은 책

제목에서 포토는 억압받는 수천만 명의 노동 대중을 상징하는데 이는 가히 하나의 독창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소력 있는 감수성과 예리한 사회적 인식이 조화를 이루어 사실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는 스웨디의 한림본이 밝힌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된 당시 선풍적인 반응을 얻으며 43만 부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듬해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만리귀로는 요효지 감독이 연출하고 장혁, 왕준계, 은도가 주연을 맡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공인 구출 소재 영화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개봉됐으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화는 평범한 외교관의 사명과 책임감을 그려내며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조국은 모든 국민을 전력으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려내 애국정신과 인성의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긍정에너지 넘치는 명작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는 전면 내전이 발발한 노미아 공화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거리는 폐허가 되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현지 상황은 완전히 통제의 불능에 빠졌습니다. 현지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수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갇혀 언제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시간과 목숨을 건 구출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외교관 종대위는 여러 차례 해외 위기를 겪어 경험이 풍부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합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그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국 허가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대피 비행기를 타고 전쟁 지역을 떠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외교 업무에 막 입문한 젊은 신인 성당은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갖고 동포들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대피 계획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종대위 동료이자 친구 장령이 거리에서 임무 수행 중 전쟁 피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출 작업 중임이 순식간에 종대위와 성당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때 여권이 없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다수의 동포들이 국경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가온 귀국길,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한편 절망에 빠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동포들과 외교관으로서의 사명을 놓고 고민하던 종대위는 망설임 없이 귀국 증명서를 찍고 전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역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당과 함께 위험천만한 구출 작업길을 떠났습니다. 구출 작업은 한 걸음 한 걸음 목숨을 건 시험이었습니다. 길가에는 포화가 난무하고 반군이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통신은 완전히 도절됐고 사막과 황야는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제든 총격, 폭발, 붙잡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종대위는 4년간의 외교 경험과 뛰어난 담력, 훌륭한 교섭 능력으로 여러 차례 반군과 힘겨루고 교섭하며 동포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관문을 뚫고 국경 지역에 갇힌 동포들을 구했지만 더 많은 동포들이 연락 두절된 사실을 알고 다시 망설임 없이 더 위험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세브라타에서 그들은 장령의 아내인 백획과 그곳에 갇힌 125명의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백회는 슬픔을 꾹 참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마음을 추스르고 종대위를 도와 동포들을 집결시키고 대피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중국 대사관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예정된 대피 장소에는 아직 구조 지원이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일 밤 사막에서 횃불을 켜 중국 위성에 신호를 보내며 귀국의 희망을 지켰습니다. 성당은 종대위의 진실 은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진실을 모두 알렸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노동자 류명규를 따라 소규모 집단을 이끌고 팀을 떠나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해 구출 작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0: 걱정되어 홀로 동포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모두 함께 반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반군 수장은 종대위에게 중국 외교관 신분으로 반군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협박했으며 거부하면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총과 앞에서도 종대위는 국가의 존엄과 동포의 안전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한편 중국 대사관은 결코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밤낮으로 노력해 사막 속 희미한 횃불 신호를 위성으로 포착하고 동포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 인력을 보냈습니다. 사막 도보, 반군 추격, 전쟁 위협 등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딛고 종대민은 마침내 모든 생존 동포들을 이끌고 대피 장소에 도착해 조국의 구조대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관문에서 반군은 다시 무리하게 막아섰습니다. 종대위와 성당은 앞장서 반군의 위협에 맞서 용기와 지혜로 동포들의 귀국길을 끝까지 지켰고 마침내 강대한 조국의 힘으로 봉쇄를 돌파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기내에서 여러분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소리가 울렸을 때 목숨을 건 시련을 겪은 모든 동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리 귀로는 무적인 영웅을 만들지 않고 외교관의 평범하고 진실한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망설이며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명을 짊어지고 몸을 던져 역행했습니다. 책임감과 의지로 귀향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영화는 조국은 언제나 모든 중국 국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을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을 만나든 조국은 결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며 먼 길이라도 반드시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중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부터 대학 입시가 시작되었는데요. 모든 응시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이 헛되지 않게 시험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응시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교성의 노래로 시작해봅니다. 푸른 교성에서 웃고 떠들며 노래하던 시절, 교성의 푸르름과 젊음의 기운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학창 시절의 종소리, 교정을 울리는 종소리, 등교하던 길 수업 시작과 함께 울리던 종소리. 그 속에 담긴 푸른 청춘을 노래하는 가요입니다. 요소 유영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교정의 종소리 보내드립니다.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내 기억이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바로 학창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창들은 그 언제 봐도 반갑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을 노래하는 가요입니다. 이어서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학창시절 낭만 가득했던 친구들,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렸던 그때, 아름답고 순수했던 추억을 노래하는가요? 이어서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 보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나 둘씩 떠오르는 지난 날의 모습들, 마음속에 간직한 소중한 기억들을 담은 추억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친구,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위로하는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의 정을 노래한가요?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 친구 보내드립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만남도 이별도 추억도 모두 함께했던 동창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가요. 박준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기념일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세계 환경의 날은 우리 모두가 지구의 현황을 요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5일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창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햇빛은 쨍쨍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의 평균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양 복사의 변화, 지구 궤도의 변화, 화산 활동 등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류 활동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배출, 토지 이용과 도시화 등이 포함이 되죠. 료해안대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섭씨 1도 상승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섭씨 1도가 작아 보이지만 이는 이미 인류 생산 생활과 생태 계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병이 전파되고 여러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야생 작물 품종의 유전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생각해 보세요. 과자 봉지, 음료수병, 빨대, 일회용 포장지 등 플라스틱은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지만 한 번 함부로 버려지면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무려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 세계에서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와 바다 거북 그리고 고래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세 번째는 동물과 식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서 매일 70종이 넘는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이미 지구에서 사라진 거죠. 생물 다양성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선생님께서

네,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소중히 아껴 써야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풍부해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전체 1%도 되지 않습니다. 양치질하거나 샤워할 때 항상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빗물을 모아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여기서 잠깐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종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사엄마 슈퍼맨 아빠를 보내드립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를 태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해불은 제때 끄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도 사용하지

열지 말아야 합니다. 찬 공기가 나가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다음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버려진 자원을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법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면 새로운 옷이나 가방, 운동화로 다시 제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아주 편리한 물건이지만 그만큼 환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비닐봉지 대신 천으로 만든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비닐봉지 하나만 줄여도 1년이면 365개의 비닐봉지를 아끼는 셈이죠. 또한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갈 때는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나 불수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대가 필요 없으면 빨대를 받지 않는 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전민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 병아리를 보내드립니다.

환경을 지킴에 있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에 핀 예쁜 꽃을 함부로 꺾지 마세요. 그 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약 1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700g의 산소를 내보내는 자연의 공기 청정기입니다. 또한 공원이나 산에 갔을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모두 환경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임서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용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빠 모습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단순히 하루만 지구를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집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며 푸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힘이 된답니다. 한절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광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빗방울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1: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변의 인환자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0: 네.
1: 길대중이 문진부에서는 이달 6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됩니다.
0: 예. 네, 내일이죠?
1: 예, 내일입니다. 네. 예. 국가급 전문가의 양남 선생을 특별 초청해서 문진을 시작합니다. 양남 선생은 수임이사자 석사연구생 도사로 활약하고 있는데 또한 국가급 중의학 관리국의 중점학과의 인솔인으로도 활약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이외에도 전국 노중이 전문가 학술 경험 계승자로 있고요. 길림성의 우수인재로 말조에 평판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일찍이는 위생부에서 파견하는 외모와 1호대 전문가로도 활약해 왔습니다.
0: 네.
1: 최근에 또 보게 되면 국가급 성급 중의학학회 선빙이라는데 신병전업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0: 네.
1: 림상에서 진료라는 범위가 비교적 높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신장에 관한 질병에 신장지병이라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장병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신공농 쇄갈증이라든가, 당뇨병, 신병이라든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일으키는 선빙의 신병종합증, 이러한 말조에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0: 그리고 또의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기관지 천식의 쇼촌이라 합니다. 만성 폐염에 인후염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늘상 말이죠 가래가 생겨서 말이죠 고생하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폐기동, 폐내결절에 상호흡도 감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에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지방간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등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게 되면 뇌공열 부족으로 말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나고 그리고 뇌경색으로 말이죠 일으키는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고혈압 관심병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듣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갑상선 결절 갑상선 종대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부인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난소낭종이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남성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성공능장애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이라든가 견조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에 좌골신경통 풍습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이달 6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됩니다. 하루 동안 문진을 하는데 이 양남 선생이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말이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분이가 신장 질병에 말이죠 저 전문가인데 상무위원이고 이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신장 질병에 대해서 말이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기 때문에 1.4억 정도 되는데 소변화암이라 해보기 때문에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에서 마저 화암하게 되면 단백뇨가 나가거나 또는 체쇠라 하는데 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신장공능검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각뇨수단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정상 수치보다 많이 높아지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내려가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말이죠. 실질적 개변을 가져오거나 형태가 말이죠. 개변을 가져오는 이러한 질병들을 갖다서 신장질병이라 하는데 신장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하나는 말이죠. 원발성 신장질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이라든가 신병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성 신장질병이 있는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저의 이 신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걸 갖다서 개발성 신장질병이라는데 이외에도 감염 상태에 처해 있고

0: 걸렸거나 간염에 걸렸거나 종류성 병변으로 말이죠. 또 일으키는 신장질병들이 이 개발성 신장질병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아직까지는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말이죠? 임상 표현이 있는가?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수종 현상이 있습니다. 부언한단 말입니다. 예? 눈이라든가 예? 다리라든가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이 신장질병으로 인해서 또 예?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소변에서 이상한 말이죠. 감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소변이가 말이죠. 이 신장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점차적으로 양이 적어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아예 말이죠. 소변이 없습니다. 우뇨 状态에.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이 너무 작고, 예? 급하고, 예? 어떨 때는 유관뇨,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 내가 요새 소변을 보니까 어째 소변에서 피가 나갑니까? 로웬뇨라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육안으로는 말이죠. 보완하지 못하는데 화암을 하게 되면 체온시가 나갑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내 요새 소변을 보게 되면 어째 소변에서 거품이 그리 많이 나갑니까? 요거에 저도 말이죠. 근 40년 이사제 했으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 류형으로 나눕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갔는데 화암을 해보게 되면 화암에는 별로 이상한 감이 없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2: 저는 예 수원장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2: 내경색으로 해놨어 이나예 치료받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예예. 예.
2: 예, 오늘 또 치 맞으러 가려고 예.
0: 예예예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제가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병원력 검사에서 그 실로지 그거 뜯어냈거든요.
0: 예, 예, 예. 실로, 예.
3: 계속 설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니까 그, 좀 안 좋다고 해갖고, 예.
0: 예.
3: 그래서 뭐, 그 장춘에서 내일 뭐 온다며요.
0: 예, 예,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예약을 하려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안 됩니까?
0: 예,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목이 뻣뻣하고 아프고, 겨우 머리도 어지럽고, 발도 저리고, 이래서 예, 일태 중에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좋은 예, 일입니다. 예.
4: 예, 오늘이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5: 저는
0: 예,
5: 어떤 나이가 80이 됐는데
0: 예.
5: 아무래도 늙으니까 그런 병원인지 그 저서 말로 말하면 제 머리를 떤다든지 떠들려한다든지
0: 예. 예, 예.
5: 제 병원에 가면 알츠하이머성 병이라고 그랬디다.
0: 그랬디까?
5: 예. 예, 평시에 괜찮다가도 조금 긴장하면 더 떨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5: 예, 밥과 잘 먹긴 괜찮은데 그것도 먹자면 숟가락이 부들부들 서있더라서 예.
0: 예, 예.
5: 고기 다 쏟아지고
0: 예,
5: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 보였는데

0: 조금 어떤 때 낯선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내일 오는 이산 보셨습니다.
1: 예. 양선생입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아까 전화를 드린다.
1: 예, 예, 예.
2: 네.
1: 예.
2: 그래요. 알았어.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0: 땀이 세게 나고, 소변도 자꾸, 예, 소변을 마다 땀 참지 못해 흘림이 당기고, 위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 전차 온다니까 좀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0: 배우자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0: 그냥 가셔서 됩니다.
1: 예, 예, 양주입이라 합니다. 예, 예.
0: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 소변에 거품이 나간 분들이 많은데, 아, 하나는 화음을 해서 말이죠. 예,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변에 거품이 많은 분들 보게 되면 화음하게 되면 예, 단백뇨라든가 예, 체온라든가 예, 예, 이런 수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에 허리라든가 예, 다리라든가 시큼시큼해 나고 예, 맥이 떨어지고 예, 예,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예,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에, 첫 번째는 에, 수동 현상이 있는데.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지금 요지간에 속이 더부룩하고 어떻게 소화다가 안 돼.
1: 예, 예.
4: 그러고 예 가슴도 답답하고.
1: 예.
4: 이 또 예 전화기 때문에 잠을 좀 자려고 하기만 하면 어째. 문제는 뭐고도 이게 좀 안 돼요.
1: 예, 예, 예.
4: 아,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전화기 좀 잘 수 있겠는가 하고 좀.
1: 그러면 저 내일에 오시겠습니까?
4: 내일이요?
1: 내일에 우리 그 전문가 선생을 특별히 요청해 합니다.
4: 아, 나 그 저 지난번 전에 그 저 박윤덕 주인님을 만나서 예, 그 참약을 썼어요.
1: 예, 예. 그럼 박윤덕 예, 주인님을 찾아야 됩니다.
4: 예, 효력이 조금 있는데 한 번 더 썼으면 해갖고요.
1: 예, 그러면 오늘 오전에 오십시다. 예.
4: 오전이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4: 예,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답답한 게 안 좋다 해서 좀 약을 좀 박창호 선생님한테 약을 좀 썼는데 효과도 좀 많이 좀 봐가지고요. 오늘도 다시 조금 더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는데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5: 아, 오전에
1: 예, 예.
5: 진도를 한다는 말씀.
1: 예, 예, 그렇죠.
5: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6: 저는 장촌에 오신 서준미화를 보려고 하는데.
1: 그, 뭐, 예, 아,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오늘은, 예.
6: 무슨 일이에요?
1: 예, 네.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평시에 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1: 예.
7: 그래서 평시에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심지어 설사도 나가고 배도 자주 붓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1: 예, 예.
7: 거기에 또 뱀비거든 있어가지고 이번에 친구 소개로서 박주인 선생님 박주인 선생님한테 가서 참여하고 예, 두 번째 담은 게 어찌든 많이 나서가지고 정말 진짜 속이 피난하고 예,
1: 예.
7: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한 번 더 가서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선약을 또 쓰려고 이렇게 예약을 바랍니다.
1: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이렇게 자골 신경 털러서 많이 이렇게 좀 다리가 불편해요.
1: 예.
8: 그래서, 예, 소문 들으라니까 그 길태중 중의원의 박윤도 교수님이 영화단 서류를 들고 내 전화했어요.
1: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내일 장촌에서 오시는 선체를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9: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10: 난 오늘 뭡니까 장춘에 오신 서준 보이자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1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1: 그, 예.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점,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네,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2: 지금, 예, 내가 지금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병이 그 저기 심장 숨이 차고
1: 예.
12: 그리고 어지러워서 길태원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12: 해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12: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예,
1: 예, 맞습니다.
13: 선생님한테 가려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13: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저는 박창원 주임한테서 심장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14: 에, 그런 게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예.
14: 예, 저기 이번에 가슴이 좀 그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아래 다리가 맥이 없어서 좀 저 맥이 없는 축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가서 연골 주사 맞으려고 그런다.
1: 예, 오전에 오세요. 예, 오늘은
14: 예,
1: 예.
14: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5: 아, 예, 저는 이 경추 때문에 머리 이렇게 항상 어지럽고 정신도 안 났댔습니다.
1: 예.
15: 그리고 이 어깨도 너무 아파서 발을 잘 들지도 못하고
1: 예.
15: 그러다가 이 길태중에 계시는 이 강철수 주임 선생님께 가서 진도 맞고 점약도 먹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예.
15: 예. 그래서 지금 혀가 좋을 때 좋아진 게 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이 머리 맑아진다 말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15: 예. 결국 아프던 어깨도 좀 많이 나아졌고 해서 예. 혀가 좋으니까. 오늘도 가서 한 번 더 보일까 해서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5: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6: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6: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와서 조금 위 아프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조금 살살 아프고, 어떨 때 밥 아직 안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저

0: 오늘 원장 선생님께서 보이라고 그럽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네.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사나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3: 예, 저 친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 어깨가 몹시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움직일 수 없어서, 머리도 빛이 곤란하대요.
1: 예.
3: 그리고, 아, 머리 어지럽고 힘해서, 그 쓰러지는 일도 있대요. 그래서, 광철수 선생님을, 주임 선생님을 보려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연결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어전에.
3: 안녕하세요.
1: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했습니다. 말씀 주시죠.
1: 에, 수동 현상이 있는데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이라든가 눈꺼풀이라든가 어떨 땐 또 다리라든가 부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 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증이 심할 때는 전신에 말죠. 수종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나 말죠. 복강에 말죠. 물이 차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 명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는 수량에 어떤 분들은 신장질병으로 평소보다 소변 수량이 말이죠. 많이 줄어들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와 반대로 많이 말이죠. 차수가 늘어나고 특히 말이죠. 밤에 말이죠. 소변이 잦아서 말이죠. 수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소변에 말이죠. 색상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자스가 밥은 지내 먹지 못해가지고
1: 예.
4: 먹으면 소화해 되고 또 푸림도 크게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1: 예.
4: 그리고 또 대변도 보면 하루에 두세 번씩 봅니다.
1: 예.
4: 모르고
1: 예.
4: 다 맞고
1: 예.
4: 또 그 전에 온다는데 이런 것도 볼까?
1: 볼 수 있죠. 전문가인데. 예.
4: 그냥 그거 예약해 주세요.
1: 예, 내일로 예. 그럽시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소변의 색상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주 짙은 색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차서의 이런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내일 저 그 교수님이 뭐 온다는 거 오시지요.
1: 예, 양주임이라 합니다. 예.
5: 예, 몇 시에 가면 됩니까?
1: 예, 8시에 오십시오. 예.
5: 아, 8시에 가면 됩니까?
1: 예, 예, 예.
5: 예, 그리고 저, 그분을 보여도 저, 무슨, 저, 의료보험 이런 게 됩니까?
1: 예, 다 됩니다. 예.
5: 예, 예, 예.
1: 예,
5: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내일, 예. 중간에 갈게요.
1: 예, 보험카드를 가져오십시오. 예,
5: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나가는데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화암을 해서 나타난 아이 나는데 중요하게 보게 되면 선을 갖다서 선천지본이라 합니다. 이 선천지본이 약한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비록 화암을 해서는 말죠. 단백뇨가 나가지 않는데도 그리고 또 거품이 많은 분들이 이 단백뇨가 대량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고혈압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병증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빈혈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주약에는 홍혈구란 것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 홍혈구 생장소가 말이죠. 분비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장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왕왕 보게 되면 사맥이 나른해 합니다. 그리고 밥맛이 딱 떨어지고 예. 어떤 분들은 또 미스겁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에

0: 5000번, 276의 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주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로 3림 자원안전 최저선을 전력 지키고 있습니다.
3: 안덕현 량병진에 위치한 길림 위풍모급 단판 가공 대상이 순조롭게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2: 우리주 교육시험 부문에서는 교육부의 유기 일체 시험 부정 행위 방지 표준에 맞춰 인적 방어 더하기 물적 방어 더하기 기술적 방어의 입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승격시킴으로써 대학 입시의 공평, 공정, 최저선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우리주에서는 5대 방화 체계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당정, 대중성 방어, 입업 방화, 과학적 예방 통제, 응급 진화의 전고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위성, 영상 감시에 의탁해 립체화된 화재 감시망을 구축하고 전역에 각종 방화 응급 장비를 완비해 림구 안전 예방 통제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 3림 방화기 마감을 기준으로 우리주에서 이미 연속 45년 중특대 3림 화재가 없었으며 인명피해와 중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면 우리주는 봄철 3림 방화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주 상하는 사상 단계를 늦추지 않고 사업 강도를 낮추지 않으며 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화재 근원에 대한 통제, 위험 요소 점검, 응급 당직 등 재반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며 마감 단계의 느슨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엄격히 방지해 3림 자원안전 최저선을 전력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5일 봄철 3림 방화기에 진입한 이래 우리주에서는 3림 방화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엄격함을 앞세우고 세밀함을 우선으로 3림 방화 안전망을 촘촘히 짜고 근원에서 화재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 3림 방화 안전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경 왕청현 림업국 대흥림산작업소 방화술라 대원들이 일상적인 순찰길에 오릅니다. 산길은 풀과 나무가 무성해 험난하기만 합니다. 왕청현 림업국 대흥림산작업소 종업원 조경빈입니다. 골짜기 대흥림산작업소 왼쪽 산에 29와 42림반 4,400무를 순찰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기억나지 않고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생태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중대 3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적으로 생태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청 3림 초원 방화진화 지휘 중심에서는 3.1군들이 설치된 30여 개 카메라를 통해 전현의 각 3림 방화 중점구역 상황을 면밀히 감측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응급관리국 방화 방공실 주임 공복동입니다. 책임 실시를 3림 초원 방화 진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하고 다부문 협상 기제를 건전히 하며 직책을 명확히 하고 협동을 강화해 통일 지휘, 분공 협조, 고효율 연동의 사업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3월 15일 3림 방화기에 진입한 이래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반 방화 사업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상시화된 선전

0: 교양으로부터 정밀화된 화재 근원 관리까지 전면적인 감독 검사부터 엄격한 제도 건설에 이르는 빈틈없는 삼림 방화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림업국 방화 방공실 주임 조경강입니다.
1: 在这里也提醒广大市民群众
0: 광범한 주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삼림 방화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불씨를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지 말며 삼림 지역 야외에서 흡연하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밭을 태우거나 로천에서 소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명한 제사를 제창하고 전민이 참여해 도나 삼림 자원과 생태 안전을 함께 지켜갑시다. 병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는 면적이 264헥타르인데 그중 80% 이상이 삼림이어서 방화 압력이 큽니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데 대비해 풍경구에서는 출입구 통제, 선전 권유, 위험 요소 점검의 3위 일체 예방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두 가지 언어 방송으로 화재 예방 수칙을 순환 방송하고 삼림 가연물, 야외 불 사용 등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광객들의 공동 인식이 되게 했습니다. 근일내 우리주에서는 삼림 구역이 넓고 생태 자원이 풍부한 실정에 립각해 시종 삼림 방화를 생태 보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예방 위주, 진화 결합을 견지해 전방위, 립체화, 상시화된 삼림 방화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는 각급 방화 책임을 강화하고 주, 현, 향 3급 연동 기제를 건전해하며 삼림구역 관리보호 직책을 세분화해 방화 임무를 산머리와 구역, 인원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시달했습니다. 인력 방어 더하기 기술 방어를 결합해 방화 감시, 무인기 순찰, 초소 당직 등 예방 통제 수단을 완비해 삼림구역 화재 상황을 조기에 경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삼림 방화 선전이 향촌, 림산 작업소 사회구역에 진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방화 법률 법규와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이 자각적으로 야외 불 사용의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해 전민 방화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45년의 평안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방화 사업 일꾼들이 대를 이어 지켜온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주 여러민족 대중이 마음을 합쳐 지켜온 실천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 상하는 항상 마음 놓을 수 없는 책임감으로 안전과 책임을 강화하며 연속 46년 무중대 삼림 화재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면서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고 동북 생태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는데 튼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6월 6일 우리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8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8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혼촌시 2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 용정시 2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7.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0: 안도현 량병진에 위치한 길림 위풍모급 단판 가공 대상이 일전 순조롭게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안도현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기업 작업 현장 기계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일꾼들이 생산 설비를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 연마, 선별 등 각 고리가 원활하게 연결돼 현장은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길림 위풍모급위원회사 공장장 방옥민입니다. 지금 시험 생산 단계에서는 하루에 원자재를 약 40립방미터 정도 소모하는데 앞으로 정상 생산에 들어가면 하루에 70립방미터 정도 쓰게 될 것입니다. 투자가 1000만 원인 이 대상은 현재 400여만 원 투자를 완수해 공장 보수, 전기 회로 승격 등 기초시설 개조를 마쳤고 전문 목재 단판 생산 흐름선 2개를 들여왔으며 전동 운반차, 지게차 등 장비를 갖췄습니다. 또한 자작나무, 사시나무, 목재, 원자재 5천 립방미터를 비축했습니다. 방옥민입니다. 이 제품은 주로 새로운 판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고급 가구와 바닥재 쓰입니다. 주로 광동, 광서,

0: 산동 일대로 판매되고 일부는 유럽과 미국에 수출됩니다. 이 대상이 가동되면 연간 목재 원자재를 약 3만 립방미터 소모하고 연간 생산량이 2만 립방미터에 달하며 생산액은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4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 미풍목업연회사 종업원 한빈입니다. 로임은 매달 받는데 한 달에 6천 원입니다. 기업은 녹색 순환 리늄을 실천해 폐기물을 수거 재활용할 예정이며 년간 생물질 과립 3천 톤을 가공해 자원의 고효율 이용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1: 우리조 교육시험부문에서는 교육부의 유기일체 시험 부정행위 방지 표준에 맞춰 인적 방어 플러스 물적 방어 플러스 기술적 방어의 입체적 예방통제 체계를 승격시킴으로써 대학 입시의 공평 공정 최저선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우리조에서는 자고 제의로, 사고 제의로, 신고 제의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와 성 관련 부문 사업 포지에 따라 사업 책임을 다지고 예방 통제 조치를 세분화하며 안전 최저선을 엄수하는 한편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반 시험 조직 보장 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각종 위험 우환을 엄격히 방지합니다.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42명 업무 골간을 뽑아 11개 고정 감축조와 3개 이동 감축조를 내오고 석대 무선전 감축차를 배치해 대학 입시 시험 장소 주변 신호를 순찰 통제합니다. 시험 기간 기지국 출력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시험 장소 신호 차단 설비와 연동해 부정 행위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과학 기술로 대학 입시의 공평 최저선을 지킵니다. 주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 주임 김용호입니다. 과학기술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48대 안면인식 시스템, 42대 지능형 안전검사문, 530대 5세대 이동통신 신호차단기, 168명의 안전검사원을 동원하여 인적 방어 플러스 물적 방어 플러스 기술적 방어의 립체화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험장소 전 구역의 무사각지대 피복을 실현했고 강력한 과학기술로 공평, 공정, 최저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올해 우리 성에서는 대학 입시 문구를 통일적으로 발급하지 않으며 수험생 스스로 시험 문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시험 장소 조용한 입장, 규모화된 안전검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시험부문에서는 수험생이 자체로 준비한 문구의 휴대표준, 필수 목록, 금지 물품 채찍을 명확히 해 수험생 입장 문구 사용 관리를 규범화했습니다. 김용호입니다. 모든 문구는 도안이 없고 글자가 없는 단층 투명 플라스틱 문구 주머니에 통일적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핵심 필수 문구에는 0.5mm 검은색 시험 전용 수성펜, 정규 EB 연필, 예비 연필심, 아무런 포장이 없고 표면이 깨끗하며 글자가 없는 지우개, 규정에 맞는 자 세트, 콤파스 등 기초적인 시험용 문구가 포함됩니다. 우리조 교육시험사무부문에서는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과정에서 시험 장소 교류를 엄격히 지키고 성실하게 각종 시험에 임하며 각급 학교에서도 시험 장소 배치, 시험 사무 보장, 수험생 심리 지도 등 봉사를 잘하여 전주 대학 입시 사업이 안전하고 평온하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전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미리 조치하고 알심드려 준비해 대학 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전면 가동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길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대학 입시 기간 중점 식품 안전을 면밀 주시하고 집중 급식 고리와 시험장 주변의 식품 유통 감독 관리를 착실히 틀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에는 전담 일꾼을 배치해 현장에 상주하며 급식과 식사 관건 절차를 전과정 감시 통제함으로써 수험생과 시험 사무 관계자들의 음식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동시에 집법 일꾼들은 시험장 주변 문구점의 대학 입시 필수 용품에 대한 전문 검사를 해 불량 및 불합격 시험 문구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응급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123.15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며 시험 관련 문제에 대한 쾌속 대응, 신속 대처 기제를 구축해 대중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전 우환을 해소하며 각종 시험 관련 시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용정시 공안국에서는 시험 관련 안전 우환을 전면 정돈하고 시험 부정 행위 등 위법 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집중 검사를 통해 전자통신 기자재 판매 시장 경영 질서를

바로잡고 사건 단서 연구 분석 및 회의 기재를 구축해 사건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 장악했으며 위법 범죄 활동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 해명하고 법에 따라 단속 처리함으로써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0: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 분위기를 조성해줬습니다. 국가전력망 룡정시 배전회사 전력보장 일꾼들은 사전에 룡정 고급 중학 시험장의 외부 전원, 내부 전력 설비, 배전 선로에 대한 전면적인 우한 점검 정비를 실시했고 시험장에 응급 전원 차량을 배치해 대학 입시 기간 전력망과 설비의 안전하고 믿음직한 운행을 보장했습니다. 국가전력망 룡정시 배전회사 배전 운행 유지 보수반 종업원 강기입니다. 조기 계획, 조기 점검을 견제하면서 선로와 설비 안전 우한을 여러 차례 정돈하고 설비 순찰을 강화했으며 중점 시간대 전력 부하를 면밀히 주시하고 24시간 선로 운행을 감축해 시험 장소 전력 설비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역 인터넷 예약차 사업을 추진하고 종사 인원들의 다원화된 노동 권익을 보장하며 인터넷 예약차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인터넷 예약차 운전수 종사 자격시험을 가동했습니다. 신청인은 휴대폰과 컴퓨터 단말을 통해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에서는 길사판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또는 APP로 신청하고 컴퓨터 단말에서는 길림성 도로운수 종사 자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되면 길사판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과 APP 또는 자체 단말을 이용해 전자증빙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1: 그늘 혼천시 해동가도 용림사회구역 림업성 A구역은 유달리 흥성거렸습니다. 용림사회구역은 특색 당건설 자원봉사 브랜드인 능력자 작업실에 의탁해 홍사부 봉사팀을 조직해 주거단지를 찾아 평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수리와 해민 봉사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정교한 솜씨와 따뜻한 봉사로 이웃을 돕고 대중마음을 덮여주었습니다.
0: 일전 연변일중 축구팀이 전국 청소년 축구연맹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전국 총결승전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성립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연변일중 배구팀은 성급 선수권 대회에 처음 참가해 4위를 차지하면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

여러분은 평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나요? 아니면 복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약물의 유효기간은요, 약효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외관만으로는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요, 외관이 정상이든 아니든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나면은요, 유효성분 함량이 감소하여 기대했던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면 병원제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키게 되며 동시에 세균 내성을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의 화학성분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분해되어 살리실산, 네, 그렇죠. 살리실산을 생산할 수가 있으며 살리실산은요, 위험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출혈 등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은요, 유통기한이 지난 후 외관이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세균 번식으로 변질이 되어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상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안약은요,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고체 의약품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어 으깬 후에 종이에 싸서 밀봉이 된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소 가정 상비약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미리 정리를 하고 필요한 약은 의사의 지도 아래 구매하여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전자제품의 사용과 학급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근시 문제가 엄중해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근시를 예방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또 전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련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총체적 근시 유료는

0: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리기 일찍 걸리는 근시는요, 아동의 생장 발육에 따라서 고도 근시로 발전하기 쉬우며 엄중할 경우에는 시막막 탈락이라든가 녹내장, 백내장 등등 시력 상실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은 응당 눈 건강의 중요성과 근시 위해성을 인식을 하고 눈을 아끼고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줘야 합니다. 건강하게 눈을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고 자신의 시력에 신경을 쓰도록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이 귀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에 이상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는 될수록 빨리 전문가를 찾아 보임으로써 근시를 일찍 발견하고 일찍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월 6일 전국 눈 건강의 날을 계기로 오늘은요, 아동 청소년 근시 예방 지식에 대해서 상세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아동 청소년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대학 부속병원 안과 전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생활에 많이 편리해졌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문제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죠. 아동, 청소년 근시 문제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근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1: 네, 의학적으로 근시는 먼 곳의 물체가 망막 앞에 초점을 맺어 먼 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골절 이상을 말합니다. 대개 축성 근시 그리고 안구의 앞뒤 길이가 정상보다 길어져서 생깁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먼 곳이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 검사에서 50도 이상이 근시성 골절 이상이 있을 때 근시로 진단합니다.
0: 그래요.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이거?
1: 네, 근시가 초래되는 원인은 유전과 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환경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눈 사용 시간이 증가되거나,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책, 컴퓨터 등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면 눈 사용이 지나쳐서 근시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야외 활동이 부족하여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근시 위험이 또 증가됩니다. 너무 어둡거나 눈부신 조명, 책과 눈 거리가 20cm 이하인 경우 모두 근시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자세, 엎드려 책을 본다거나 턱을 괴거나 책상에 엎드리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근시 발생과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전 요소로 보면 부모 모두 근시, 특히 고도 근시일 경우 자녀 근시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되면서 50% 이상이 네, 근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근시일 경우는 네, 위험성이 중간 정도 네, 근시 관련 유전자들이 다수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요.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이 환경 요소 그리고 또 유전 요소 자세 등등 평소의 생활 습관과도 많이 이제 관계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근시를 학생이 안압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안압 이 근시와 안압 혹시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때요?
1: 안에 일부 연구에서는 소아 근시 눈에서 비근시 눈보다 안압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 네네.
1: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안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근시 진행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고도 근시에서 안압이 높으면 안축성 성장이 느려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여 둘 사이 관계는 불확실합니다. 예, 또한 근시와 녹내장 그리고 유전적 구조적 이런 공유 요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네, 그래 정리하면 근시가 안압 질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안압이 높은 근시 아이는 장기적으로 녹내장 위험 등을 염두에 두고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안압 자체가 근시를 직접 일으킨다기보다는 둘 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유전적, 구조적, 환경 이런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0: 그렇군요. 안압 근시사의 연관상 한쪽 눈의 시력은 좋은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낮은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1: 네, 의학적으로 한쪽 눈은 잘 보이고 다른 한쪽 눈은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부동시 보동시 라고 합니다. 네, 그 문제는 뇌가 잘 보이는 눈만 사용하게 되어 시력이 낮은 눈은 약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약시로 발전하면 립체감이 없어집니다. 하여 학습할 때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머리를 기울인다거나 한쪽 눈을 찡그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조절마비 검사 후 정확한 굴절 이상을 측정하여서 필요한 만큼 안경 으로 양쪽 눈의 굴절 차이를 보정해야 됩니다. 네. 그 약시가 동반된 경우는 가림 치료, 즉 어린 애들이 한쪽 눈을 막고 다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0: 아이들의 이 정상적인 시력 표준이 어떠한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거?
1: 아, 네. 연령에 따라서 정상적인 시력 기준은 다릅니다. 보통 3세 정도는 0.3 이상. 네, 4세는 0.4 이상. 네, 5세, 6세 아이는 0.5 이상. 7세면 대개 성인 수준에 가까운 0.8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시력이 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근시거나 원시거나 란시거나 약시 아니면 다른 눈 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소홀하지만 이럴 때마다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군요. 오호, 이 근시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그 종류도 뭐 대상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른가 어떻습니까?
1: 아, 네. 근시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림상에서 자주 쓰는 분류는 굴절 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도 근시, 즉 50도부터 300도. 그리고 중등도 근시 300도에서 600도, 고도 근시 600도 이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병리 여부에 따라서 단순 근시, 즉 굴절 이상만 있고 망막은 병적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병리적 근시, 안축장이 과도로 길어져서 망막이거나 맥락막, 시신경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자주 보는 축성 근시, 즉 안축장 길이가 길어진 경우 대부분 소아근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성 근시, 특히 쥐리의 이런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력이 과도한 경우에 생깁니다. 그리고 진성근시거나 가상근시, 우리 자주 듣는 가상근시는 조절 경련에 의한 일시적인 이런 근시 상태입니다.
0: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주변에 가성근시 그리고 진성근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 우리 적잖은 부모들이 뭐 두 가지 근시의 차이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하죠. 어떻습니까?
1: 아, 네. 우선 구성 가성근시 즉 모양체 경련 우리가 자주 듣는 제조항티 이런 과도한 조절로 인한 일시적인 근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안축장이 길어지거나 각막 수성체 구조적 골절 이상으로 생깁니다. 이런 가성근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근거리 작업 후 먼 곳이 잘 안 보이다가도 쉬면 호전되거나 쉬어도 시력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진성근시입니다. 네, 그래 가성근시 진성근시를 구별하자면 꼭 병원에 와서 그런 조절마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0: 네네. 이거는 뭐 어른들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거?
1: 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0: 아이들이?
1: 네, 특히 시력 검사에서 0.8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 가성근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이 가성근시 뭐 진성은 이거는 유전과도 관계는 없고 그게 어때요? 이것도 그래요?
1: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일시적인 과도한 근거리 작용 작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시입니다.
0: 그럼 이럴 경우에 가성근시일 경우 안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까? 어때요?
1: 아, 네, 그렇죠. 가성근시 상태에서 안경을 맞추면 실제로 없는 근시를 교정하게 되어서 과다 교정이 됩니다.
0: 어허.
1: 네, 그러면 조절 부담이 커져서 어린애들이 피로하거나 두통, 시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가성근시가 의심되면 꼭 조절마비 검사를 한 뒤 굴절 이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안경이 필요 없고 네, 눈 휴식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뭐 덧대고 뭐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안 보이면 공부에 전념하고 뭐 늘상 이런 생활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해서 뭐 이제 그 시간을 맞춘다면은 더 안 좋겠네요. 진성인가 가성인가 잘 판단을 해서 아이에게 착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몇 살부터 진성근시로 판단하여 안경 착용을 시도할 수가 있는가요? 이거?
1: 아, 네. 굴...

0: 입술 검사에서 근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대개 한 100도 이상이고 학습이거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이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절마비 검사 후 5세, 5세라도 진성근시가 확인되면 꼭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3세 이런 어린 아이들도 약시 위험이 있거나 내 시력 발달에 지장이 있으면 조기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몇 살보다는 진성근시를 확인하고 시력 발달 그리고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실 경우에 고도 근시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죠. 시력이 어느 정도가 될 때 고도 근시를 할 수가 있나요?
0: 네, 고도 근시는 600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닌데 고도 근시가 되면 아주 여러 가지 병리 근시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아서 망막 변성이거나 망막 방리거나 네, 이런 녹내장 등 합병증 위험이 증가됩니다.
1: 그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뭐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걸린다면 아유 엄청나죠. 고도 근시 길 걸기도 불편하겠네요. 휘청거려서 오지럼증이 나고 우리 주변에는 안경을 걸지 않고 또 렌즈를 선택한 학생도 있습니다. 렌즈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0: 네, 법적으로 공식적인 최소 연령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그런 위생 관리 능력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대개 8세 이상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은 6세라도 관리 능력이 좋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선택할 시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근시 진행 억제 목적이 그런 다초점 소프트 렌즈 아니면 오케 렌즈, 네, 각막 골절 렌즈는 꼭 경험이 많은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착용하셔야 합니다.
1: 이렇게 너무 일찍이 뭐 7, 8세부터 안경 낀다든가 뭐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고 깜찍해 보이긴 하지만 이 어린 나이부터 쭉 시작을 해서 뭐 근시나 뭐 다른 어떤 시력 저하해서 불편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혹 이런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보잖아요. 예?
0: 네네.
1: 근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아이 어떤 표현에서 부모님들은 근시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지 어때요?
0: 네, 부모님들이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TV를 볼 때 눈을 찌푸린다거나 TV를 보고 자주 눈을 비빈다거나 깜빡인다거나 먼 곳을 볼 때 이마를 찡그린다거나 고개를 돌려서 보기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모두 근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이나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대고 보고 먼 곳의 글씨를 잘 읽지 못하고 한쪽 눈을 감고 보려 하고 자수 눈이 아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안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1: 시망막을 좁혀서 한쪽 눈을 해서 본다다가 한쪽 눈을 감고 아니면은 이마를 찌푸리고 최대한 이렇게 그 저 신경을 살려서 뭐 글자를 물체를 또 보려 한다는 그 자세가 이제 주의를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어린이 근시 진행 속도는 어떤가요? 어른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봐요. 어때요?
0: 네, 그렇습니다. 소아근시는 성인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특히 6살부터 10살 사이에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춘기까지는 매년에 50도 내지 100도씩 근시가 증가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안구 성장기이고 근거리 작업이 많으며 야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근시가 되었다면 석 달에 한 번씩 안축장을 측정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안축장 길이가 0.2mm를 초과하면 근시 발전이 빠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 앞에서도 간단히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안경을 걸고 다니는 경우를 보는데 근시 교정으로 안경을 걸고 다니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이거.
0: 네, 유치원 아이가 안경을 끼는 경우는 근시, 원시, 란시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혹은 약시 치료, 즉 부동시를 교정하거나 가림 치료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0: 많습니다. 사시거나 저절마비 등 다른 안과 치료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단순히 안경을 건다고 해서 무조건 근시 교정만은 아닙니다. 네, 원시, 약시, 사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정확한 진단. 아이들이 두루 보게 되면은 뭐 치료 안경, 근시 교정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도수도 꽤 높고 거리 조절기가 따라서 뭐 보트 뒤 라사도 뭐 트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착용을 해서 한동안 끼고 다니는 거 본 적도 있는데 텔레비전을 시청을 할 때 실내에 전을 끄면은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하던데 뭐 좀 일리가 있는 거죠. 어때요?
0: 네, 맞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TV 보는 것은 눈에 좋지 않습니다. 내면에 하면 동공이 커지고 초점 심도가 줄어들고 눈이 조절이 증가되면서 복부 부담이 커져서 눈 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자체가 근시를 직접 일으킨다는 증거는 약한 편이고 문제는 TV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 이런 행위입니다. 네, 하여 실내는 간접 조명 정도를 켜두고 TV와의 거리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3-4배 이상을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내지 40분 시청한 후 꼭 휴식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서 집안에 어두컴컴 전등 하나도 없었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그 시력에 주는 그 저 직사면이 너무 세서 눈이 새굴고 좀 아프잖아요.
0: 네.
1: 그러한 20초기 전등을 켜고 보면 좀 눈 안광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곤 합니다. 그래 텔레비전 시청할 때 전등을 끄냐 안 끄냐 뭐 이 긴 시간을 가다 보게 되면은 눈의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해요. 또한 이 안경을 걸었다 벗었다 하면은 뭐 시력이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0: 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 자체는 근시를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경을 안 쓰면 흐릿한 이런 상이 막막해면 쳐 약시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너무 과도 과교정이든 안경을 쓰면 조절 부담이 커져서 피로하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만큼 네, 학습이나 생활에 지장 없이 교정하고 활동할 때 벗어도 괜찮습니다.
1: 그렇죠. 뭐 가볍게 뭐 저 책을 본다든 운동을 한다 괜찮네. 뭐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축구 농구, 배구 뭐 이렇게 칠 때는 그것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경이 또 맞힐 수도 있고 안경이 어제 벗겨나간다거나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네들의 시력이 안 좋으면 무작정 안경부터 맞추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시력이 떨어졌는데 병원 가볼까? 아니면 주변 근처에 뭐 안경방에 들어서 이래저렇게 맞추는데 다른 원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검진을 하고 안경을 착용해 옳지 덧대고 착용을 한다면 안 좋지 않는지 어떤가요? 이건?
0: 네, 반드시 정확한 검진이 먼저입니다. 네, 근시 외에도 뭐 원시거나 란시거나 약시거나 사시 뭐 다른 안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화는 조절력이 강해서 가성 근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조절마비 검사가 필수입니다. 검진 없이 안경부터 맞추면 교정이 지나치거나 교정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약시거나 사시 이런 다른 질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여 자녀의 시력이 안 좋다 하면 안과에서 조절마비 검사를 하고 안저검사 등 정밀한 검진을 거치고 골절 이상을 확인한 후에 교정하는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1: 네. 또 한 가지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제 안경을 맞춰 주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정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되려 시력이 내려간 정황도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안경을 맞출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네, 나이가 어릴수록 조절마비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과교정은 피해야 됩니다. 너무 강한 근시 교정은 눈의 조절 부담을 증가하기 때문에 눈 피로, 근시 진행 등을 촉진하게 됩니다.

0: 그리고 안경을 맞춘 후 아이 활동량이 많아서 예, 금방 말씀하시듯이 뭐 롱거를 친다거나 이러면 꼭 그 활동하는 그런 안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렌즈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코받침이 높고 편안한 것 이런 것도 선택하면 좋습니다. 안경이 자꾸 미끄러지면 교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 그래요.
0: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뛰움질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이면은 그게 좀 불편해요. 떨어지잖아요.
0: 네네.
1: 뭐 높이 솟았다 착지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안경 다리를 뭐 끌어로 뒤에 고무줄에서 매는 그 줄 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0: 네네. 운동 안경.
1: 네. 네네. 그렇게 돼 있네요. 운동 시 착용하라는 그런 안경도 있네요. 근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텐데 시력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네, 시력 검사만으로는 근시 진단이 부족합니다. 근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의 시력 검사, 굴절 검사, 조절마비 굴절 검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축장 측정, 각막 공률 검사, 네. 등 여러 가지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단순 시력 검사 결과만으로 근시다 아니다를 단정 짓지 말고 안과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종합적인 검사. 종합적인 검사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요?
0: 안에 들 시력 검사 그리고 이안광의 그런 굴절 검사, 근시인가 란시인가 원시인가. 네, 가슴 근실 때는 조절마비 검사도 하고 안축장 길이 그리고 각막 공률 검사, 연조, 점호 추리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만약에 이런 검사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시력이 낮다 이러면 꼭 END 检查, 안저 검사도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시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때 관리를 해서 근시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줘야 하고요. 진행 속도를 당연히 뭐 늦춰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근시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0: 아, 네. 현재 임상에서 쓰고 있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광학교정, 즉 안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안경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콘택트 렌즈. 네, 근시 진행이 빠를 때 우리 이런 콘택트 렌즈, 다시 말하는 OKG용. 네, 이런 안경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케이 렌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치료. 예, 자주 듣는 저농도 아르토핀. 이전에는 0.01%의 눈약 뜻 저만액이지만 지금은 농도가 높은 0.02% 눈약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저농도 아르토핀은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전문의 판단하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거나 환경 개선, 즉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근거리 작업 시간을 줄이고 30분 내지 40분 정도 눈을 사용한 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조명이거나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조명은 피하시고 네, 정확한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세 중요하죠. 네. 그것이 뭐 평생 쭉 가니까 아이 때부터 뭐 팔다리 어깨 삐뚤이고 가방을 맨다든가 뭐 너무 수고해가지고 뭐 안경 그저 착용을 해서도 그렇고 안 해서도 그렇고 머리가 책상에 닿을 정도로 너무 그렇게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보통 30cm 뭐 40cm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또 뭐 시력을 뭐 보존하기 위해서 뭐 그 운동도 눈 부분 체조 예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그냥 하고 있겠죠.
0: 네, 자주 합니다.
1: 학교에서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근시가 심할 경우 합병증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봐요?
0: 네, 고도근시에서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네, 고도근시가 되면 망막 변성, 망막 열공 이러면 망막 방리 위험성이 생깁니다. 네, 망막 방리가 오면 실명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리고 장기간 고도근시면 맹

0: 막막신생 혈관. 이라고 막막하게 출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은 신생 혈관들이 또 부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의종. 네, 그리고 녹내장이거나 우리가 자주 듣는 카이저식 친광염, 고도근시에서도 이렇게 안압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위험도 증가됩니다. 네, 고도근시는 또 초기 백내장 발생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시력 저하가 교성으로도 완전히 회복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초고도 근시, 병리 근시를 고려합니다. 네, 고도 근시 아이는 꼭 정기적으로 안적검사, END 검사, 예, 안축장 측정이 필요합니다.
1: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병원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환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 고도근시 경우 합병증 나이가 제일 어려서 몇 세에서 나타나요? 또 나이가 제일 있어서는 얼마에서?
0: 아, 막막방리 어린 친구는 11살
1: 어휴.
0: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맹장막 신생 혈관은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6세였습니다. 네.
1: 아유, 참 안타깝네요. 6세, 10대에서 벌써 이러면, 안 되죠. 뭐, 네. 7, 80세도 모르겠는데. 참, 근시, 고도 근시 심할 경우 합병증, 뭐, 많이는 아니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중시로 돌려가지고, 눈이 청금이죠. 예, 눈이 시력. 아동 청소년들이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눈을 필요하게 굴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좀 상세히 짚어주실까요?
0: 네, 핵심은 눈 피로를 줄이고 밝은 야외 노출을 느리기입니다.
1: 네네.
0: 네, 근거리 작업이거나 이런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30분 동안 보면 꼭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휴식하는 간에는 먼 거리를 바라보게 뭐.
0: 네, 그렇죠, 그렇죠. 20 법칙이라고. 20분 동안 근거리를 보면 20피트 약 5m 이상 먼 곳을 20초 이상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자세 교정도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등을 펴고 책과 눈 거리가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엎드려 책 보거나 누워서 책 보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차에 앉아서 네, 이래 책을 보거나
1: 맞아요.
0: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꼭 비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1: 생활에
0: 예. 네.
1: 말씀해 주세요.
0: 네, 그리고 조명.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조명은 피면해 주시고 LED 눈부심 적은 조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자주 말하는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이미 많은 연구에서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1: 예.
0: 네. 왜냐하면 햇빛이 강하지 않은 날에도 야외가 실내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이런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래, 눈 복원 예방, 뭐 예방이 중요하죠. 이 근시, 고도 근시로 떨어져서 뭐 이러저렇게 치료하고 안경 걸고 아, 참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 눈 사용 문제에 들어가서 뭐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떨어지고 저하가 오죠. 그래서 짬짬이 휴식을 취해준다든가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보게 되면 연필 쥐는 자세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명 문제 조명이 너무 세다 보게 되면 눈이 새굴고 뭐 시방망을 쪼푸리게 되고 반사가 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엎드려서 책을 보고 엎드려서 너무 엎드려서 밥 먹는 거 이것도 그렇고 책 보는 거 책 보는 시간이 길다 보면 공부로 엎드려 열심히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이거
0: 그렇죠.
1: 엎드려서 애가 책을 본다고 해서 공부 끝까지 견제하네 쉬며 해 이래야지만 애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택을 떨구고 뭐 눈과 책상 책거리가 너무 가차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십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평소에 음식 섭취에 있어서도 근시 예방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음식 어떤 좋은 음식이 우리 근시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0: 아, 네. 뭐 특정 음식이 근시를 직접 예방한다는 이런 명확한 증거.

0: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네. 섭취하는 것은 건강과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주 듣는 비타민 A 뇌는 망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여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이거나 시금치, 간, 계란 노란자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많은 이런 시금치, 브로콜리, 옥수수 이런 음식은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주 드는 오메가3, 지방산, 자주 보는 등 푸른 생선, 호두거나 아마씨 이런 음식은 안구, 건조,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영양소는 산화 손상을 방어해줍니다. 그리고 자주 과일이거나 채소, 견과류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보다는 전반적인 균형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이거나 올바른 눈 사용 습관이 음식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또 아동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중요하고도 안과 전문의로서 뭐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아동 청소년들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3세 이상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진, 시력이거나 골절이거나 사시가 있는지 꼭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검진에서 시력 저하가 지속되면 안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학원, 학교 후 꼭 30분 내지 1시간이라도 야외에서 놀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책, 이런 근거리 시간은 줄여주세요. 그리고 꼭 근시가 진행이 됐다 하면 안경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전홍도 아르토핀이거나 오케이렌즈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정기적인 검진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안과에 와서 이런 눈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 근시 예방을 둘러싸고 좋은 내용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면대학 부속병원 안과 전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아동 청소년들의 근시 예방 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소중한 장기잖아요. 네, 아이들은요 시력 보호 의식이 약할 만큼 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장시간 혹은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등 전자막을 보는 것은요 근시를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사용 시 우리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은 주의를 주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우리 부모님 자신들도 아이들 앞에서 전자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미 안경을 착용한 아이들이라면 시력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학생 본인은 물론 가정과 학교, 이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